0: 오늘도 은혜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빗자루와 찬송의 멜로디 가득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살자. 인생 뭐 있나? 즐기자! 뭐 이런 말입니다.
0: 아이, 저희 딸이 많이 하는 말 같은데.
1: 아, 그래요? 네.
0: 아, 사실 세상은 매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만 보더라도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끝날 거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기준은 분명 달라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1: 아멘.
0: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말이죠.
1: 아,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집사님의 말씀이 참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아낌없이 즐겼냐가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더 인내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0: 네,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를 믿으면서 오늘의 선택도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1: 아멘.
0: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게 되는 거겠죠.
1: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분명히 선택을 달리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이 6월 25일
0: 네. 네,
1: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이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신앙으로 잘 정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0: 아멘.
1: 자, 순국 선열들이 그렇게 했겠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했던 것처럼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6월 25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또 영적 보약 챙겨드려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네 구절 여러분께서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힘차게 선포하시라고 네 구절이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함께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가 꽃밭이 배경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좀 뭔가 거룩하고 순고한 6월 25일과 좀 어울릴 법한 네. 그런 또 이미지로 준비를 했어요. 많이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성경 구절 준비했는지 소개해 볼까요?
0: 네, 첫 번째 말씀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1: 아멘, 아멘.
0: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묵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0: 아멘,
1: 아멘. 아멘.
0: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 아멘,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0: 아멘.
1: 아멘, 아멘.
0: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0: 까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드람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문자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보내드리는 네 가지의 성경 구절입니다.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감동과 교훈을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1: 자, 우리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또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들한 오늘의 기도문.
0: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1: 자, 오늘은 좀 일찌감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키워드를 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그렇게 많이 시청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이제 그 방송 가족분들께 키워드가 뭔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받침이 없죠.
0: 네. 네,
1: 오늘 두 글자인데 받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6월에 어울리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아요.
0: 네, 오늘 날짜와 아주 또
1: 맞아요. 네.
0: 가깝게 잘 생각할 어울리고. 수 네네. 있고.
1: 저희가 오늘 뭐 방송 내용이 뭐 6.25를 기념하고 뭐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0: 네.
1: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함께 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이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보고
0: 네.
1: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결국에는 가야 하는 하나님의 여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아, 목이 메이네요. 네.
0: 어제 PD님께서 정말 생방송으로 너무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아마 네. 목에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1: 아유,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로 헌신해 네. 주신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기도의 동역을 결단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무튼 두 글자인데 자 이게 대한민국을 우리 땡땡이라고 하죠.
0: 네. 그리고 우리라고 말하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이거와 그의 의를 구하라.
0: 아멘.라고
1: 하는데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리을이죠. 먼저 그의 이것과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키워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땡땡 만세죠.
1: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대한독립 만세. 더 나아가서 우리 땡땡 만세.
0: 네.
1: 그리고 정말 애국가가 바로 또 이것과 연관되는
0: 네.
1: 가장 대표적인 노래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우리 만세.
1: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오늘 기도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문이
0: 네.
1: 오늘은 어제 기도문이 이제 극동방송을 위한 기도를 좀 요청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극동방송을 위해서 짧게나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대전 극동방송을 위한 기도문이 좀 나갔는데 이제 어제 대전 극동방송을 위해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오늘 기도문은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0: 근데 기도문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기도문 키워드 바로 공개해볼까요?
0: 네, 오늘의 기도문은 나라입니다.
1: 나라입니다, 나라.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나라라고 문자 참여해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씨앗 이미지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씨앗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우리의 어떤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자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문까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문자 소개할까요?
1: 자, 오늘은 뭐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곡이 뭔가 결연하고 숭고하고 뭔가 비장해요. 네, 그런 곡도 준비했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조수아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들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오늘 방금 첫 곡으로 함께 나눴던 찬양, 네, 조수아였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오늘 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전해드리는 찬양들은 왠지 모르게 좀 결연하고 비장하고 뭐 그런 곡들을 함께 좀 나눌 예정이다라는 거.
0: 아, 좋죠. 오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아, 6.25 한국전쟁 이제 발발 이제 76주년이 되는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금의 어떤 현 세대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0: 네.
1: 우리 과거 선배님들 그리고 과거 우리

0: 많은 순국 선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고
1: 맞아요.
0: 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오늘 하루만큼은 좀 그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아멘.
0: 자, 오늘 그래서 키워드가 두 글자 어떻게 될까요?
1: 네, 나라입니다. 나라.
0: 나라죠. 네, 샵 9330번 나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을 축복

0: 봐볼까요? 자, 4988번님 문자 주셨네요.
1: 네,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0675번님 문자도요.
1: 네,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날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 기도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 이거 승리 공식입니다. 할렐루야.
1: 아멘.
0: 자, 그리고 또 시아 신청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5238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 자, 그리고 9581번님.
1: 아,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송 함께 듣겠다고.
0: 꼭 붙들겠다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유, 힘내시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2096번님께서는 주 안에서 우리나라 힘차게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1: 아.
0: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약간 일찌감치 키워드를 좀 노출을 했는데 바로 파악하시고 또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극동방송에 있어서 날마다 힘을 얻고 있는데 물질을 더 보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늘 함께하고 있어요.
1: 아유.
0: 8457번님 문자 주셨는데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1: 네.
0: 이 마음이 가장 큰 힘이고 또 기도를 함께하는 게 저희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0360번님.
1: 네, 정답 나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0: 아멘. 자, 오늘 하루만큼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위해 또 정말 이 땅에 정말 이러한 평화와 자유와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0496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자, 9581번님.
1: 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합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 나라로.
0: 아멘. 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먼저 사랑해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천국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향해서 불평불만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더욱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앞장설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자, 그리고 3664번님 문자 주셨는데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시에 이루어지는 소망이 주님께서 기도하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시에 대한민국 또 국가대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사들의 또 선전을 기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 같아요. 저 10시에 아니, 방송을 해야 되는데.
1: 피디님께서 저번에 중간중간 이렇게 또.
0: 맞아요. 라디오 중계를.
1: 오, 해주니까.
0: 그러니까 중계라기보다는 결과를 계속해서 지금 현재 스코어를 알려드리는.
1: 네.
0: 그 정도인데. 아무튼 오늘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계속해서 틀어주시고. 극동방송 틀고. 축구도 보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0: 8457번님.
1: 네, 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7716번님이십니다.
1: 네, 우리나라 만세. 오늘은 특별한 날. 10개월 되는 우리 손자와 놀 예정이에요. 결혼 6년 만에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0: 손자와 노는 게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10개월. 근데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다소 고단하더라도 그 이상의 감동과 행복이 가득 주어질 줄 믿습니다.
1: 네.
0: 주님,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0675번님 또 고백해 주셨고요. 자, 8036번님.
1: 네,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0: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1: 만세.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여 거룩한 자녀답게 이 땅에서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서로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길 소원합니다.
0: 아멘.
1: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네.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0: 맞아요. 우리 정말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1: 아예.
0: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살펴서 넉넉하게 채우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의 지금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키워드 알려주세요.

0: 알려주시죠.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나라입니다.
0: 그리고 오늘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만 씨앗, 씨앗입니다. 아, 그리고 집사님, 어제 기도문을 네. 저희가 좀 특별 방송을 하는 관계로 못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 아, 그러면 어제 키워드도 좀 알려주세요.
0: 어제 키워드가 복음이었거든요.
1: 복음.
0: 극동방송을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겠다. 극동방송 그리고 대전 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복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제 극동방송을 위한 기도문이 나갔거든요.
1: 네.
0: 그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나라이고요. 오늘은 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문이 또 나간다고
0: 맞아요.
1: 했죠.
0: 내 자신을 좀 축복하는 기도문이니까 많이 받으시고 스스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룩스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나라 만세.

0: 네, 이 시간은 사소하지만 의미 있고 무겁지 않지만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유쾌하지만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당장 막 시급하게 논의할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그런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사랑이들한 비상대책회의.
0: 자, 오늘도 이 회의에 참여하는 귀한 패널분들 계십니다. 한의정원교회, 네, 대전극동방송 이웃교회죠. 그리고 유성경찰서 인근에 있는 한의정원교회 김효성 담임 목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청년대표 함께합니다. 유하은 자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한의정원교회의 어떤 소개를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한 것 같아요. 유성경찰서 옆에 있고 그리고 극동방송과 이웃하는 교회다라고 이제 너무 현실적으로 했는데 약간 모토나 이제 그 교회의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로 좀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니, 네. 저는 방송사고 난 줄 알았잖아요.
1: 왜요?
2: 아, PD님이 드디어 내 이름을 까먹으셨구나.
0: 안, 전혀요. 어떻게 교회를 소개할까 고민했던 거죠.
2: 아, 그래. 네.
0: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 교회 표를 안다든지 뭐 그러진 않으니까.
2: 아.
0: 네. 그래서 약간 좀 방향성과 교회의 어떤 목회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저희는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은 대전시 인구가 144만 명이잖아요.
0: 네네.
2: 그 1%. 1%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열대어가 몸에 기생충이 생기면 그 1%의 소금을 넣어서 기생충을 삼투압을 통해서 이렇게 뺀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1%의 소금이 되

0: 예전에.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하고 싶은 게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저도 모르게 저 사람 뭐 잘하지? 저 사람 어떤 꿈이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이제 그런 꿈을 꾸면 예를 들면 뭐 CCM 찬양사역자가 꿈이야. 그럼 실제로 CCM 찬양사역자와 만나게 해주고 의사가 꿈이야. 그럼 의사랑 만나게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예상보다 굉장히 좀 긴 소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0: 그렇군요.
1: 어떤 교회 한혜정원 교회 김효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 요청을 좀 드렸던 건데 한번 좀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0: 피디님 후회하십니까?
1: 아니요.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면.
0: 네,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싣고 꽃피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1: 하나님의 비전을 꽃피우기를 소망하는
0: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꽃 피우는 교회.
1: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꽃 피우는 교회. 한혜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많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하은자매님은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2: 네.
1: 네, 아니 청년대표예요. 어떤 교회 섬기시는지. 네.
2: 성흥감리교회에서 성도로 섬기고 있는 유하은 청년입니다.
1: 찬양 인도자잖아요.
2: 맞습니다.
1: 찬양 인도자예요. 청년 찬양 인도자입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제가 찬양 인도하는 모습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또 오늘 또 주요 패널로 함께 하시는 우리 박은영 집사님 계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또 특정 주제를 가지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오늘 주제를 바로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지금까지는 너무 좀 무거웠다면, 오늘은 또 이제 또 좀 마음 가볍게 또 토론을 해보자. 라는 좀 방향이었는데, 집사님 좀 공개해 주시죠.
3: 네, 오늘.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수련의 아이디어 나눔.
1: 이거 좀 안 어울리는데. 네. 수련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또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자. 이제 수련의 시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름에 수련의 외에 다양한 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그리고 뭐 해외 단기 선교라든지 뭐 다양한 그 사역이 예정돼 있지만 여름 하면 또 대표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련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꽃피우는 교회, 한혜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는 왜 수련회를 진행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연한 듯 지금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좀 의미와 또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 겁니까, 목사님?
0: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게 신앙이 어떤 충전으로 설명해 본다 그러면 네. 주일 예배는 약간 10분 급속 충전 같은 느낌이고 수련회는 밤새 꽂아두는 완충기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제 사실은 살다 보면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금방 이제 깜빡일 때가 있어요. 배터리 부족, 배터리 부족. 네. 그런데 수련회 갔다 오면 2박 3일 동안 집중해서 풀 충전되면 그래도 좀 힘있게 좀 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실 대면대면 하잖아요. 이렇게 교재도. 예. 이게 PD님하고도 여행을 안 가봤기 때문에 대면대면 하잖아요.
1: 대면대면. 저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전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강하다 생각했는데. 거리감이 생기는군요.
0: 비유를 하자면. 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간다거나, 그럼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도 수련회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1: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만, 수련회 가면 공동체도 굉장히 좀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1: 이렇게 친밀함을 좀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박은영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집사님은 수련회를 최근까지 좀 참여하셨는지.
3: 그렇죠. 네. 그렇죠. 교회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는 하고 있는데요. 예. 교구별로 뭐 장기자랑 이런 것도 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막, 이 나이에 한국 춤도 막
1: 굉장히
3: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장기자랑 대회가 막 너무
1: 굉장히 놀라신 너무 것 같은데
0: 네. 지키실까봐
1: 춤추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3: 아니
1: 한번 선보여 주십시오. 안 할 겁니다.
3: 아니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여튼 네. 그래서 여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다. 저는
1: 저는 수련회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는데 수련회 하면 이제 중고등부 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를 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말 더 막 열심히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좀 오늘 주제를 좀 정해봤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수련회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돼요. 이제 여전히 지금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고 수련회에 대한 아또 가족 따끈따끈한 추억이 있을 것 같은 우리 하은 자매님.
1: 네.
0: 수련회에 대한 좀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수련회에 대한 좋은 기억 같은 게 있을까요?
1: 아, 저희는 작년에 완전 자체 수련회로 네. 펜션을 잡아서 네. 청년들만 나가서 수련회를 했었어요.
0: 아, 네.
1: 그런데 자체라니까 너무 힘든데도 같이 자고 식사도 다 어머님들 저희 어머님들
0: 아하.
1: 저희 엄마 뭐 언니 엄마
0: 실제
1: 이런 분들이
0: 부모님들께서
1: 오셔서, 네, 네 오셔서 식사도 해주셨는데 배가 터지게 먹고
0: 아, 네.
1: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자고 놀고 이런 시간들이 조금은 불편해도 되게 즐겁게 남아 있는 시간이었어요.
0: 아 원래 그러면 그 자체 수련회를 거의 안 했던 거예요?
1: 저희는 항상 자체를 했는데 예. 요 최근 몇 년에는 약간 강의식으로 교회에서만 했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게 또 나가서 자고
0: 예.
1: 함께 이렇게 밤을 보내면서 하는 거랑 그냥 낮에만 강의 듣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고 와, 이거랑은
0: 그걸 수련회가
1: 차이가 아니, 있어서
0: 수련회라고 네. 하기에는 그거는 좀 약하죠. 세미나 그거는.
1: 이런 자극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아 수련회는 같이 또 이제 한 방에 둘러서 이제
1: 그렇죠.
0: 먹고 자고 해야지 그렇죠. 또 수련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네.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추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2: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 어렸을 때 이제 폐교에서 많이 했잖아요.
0: 아 그래요?
2: 아,
0: 폐교회
2: 아닌가?
0: 느낌이 폐교회요?
2: 아주 이제 국민학교들이 많이 폐교가 된 아, 지방이라서 그쵸. 그런지
0: 아하 아, 그렇죠 네. 약간 근데 그걸 가서 막 그 거의 야영하듯이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개조를 좀 해서 좀 깔끔하게
2: 아, 그렇죠, 그렇죠.
0: 숙박시설처럼 만든 곳에 갔다는 거잖아요. 아,
2: 그렇죠. 귀신돌이 하러 간 건 아니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2: 좀 이제 페인트
0: 담력 훈련하러 간 건 아니니까. 네.
2: 네. 근데 너무 좁은 데에서 아이들이 한 뭐 200명 넘게 이렇게 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건 그러니까 무릎 꿇고 들어야 됐어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0: 아, 그래요?
2: 근데 설교
0: 어떤 시대를 살았어요?
2: 어 나만 그런가?
0: 약간 네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2: 어, 네. 저희 화장실을 못 갔어요.
0: 그래서 그래요?
2: 무릎 꿇고 두세 시간을 말씀을 듣는데 근데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되게 뜨거웠던 제가 그때 이제 은혜 받고 그때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운했던
0: 어허.
2: 그런 기억이 있어서 불편했지만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어요.
0: 저는 이런 얘기를 기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밥절 외웠던 거 아니면 뭐 교회에서 다 같이 물놀이 했던 거 뭐 이런 생각했는데 따닥따닥 붙어서 무릎 꿇고 이제 다 같이 막 두 시간 동안
2: 아, 무릎 꿇고 세 시간을 설교 들어봐야 아 은혜 좀 받았구나 싶은 거죠.
0: 다 같이 이제 방에 뭐 따닥따닥 근데 뭐 수련회 2박 3일이면 둘째 날 저녁과 밤에 막 다 같이 막 즐겁게 놀고 했던 뭐 그런 추억 얘기할 줄 알았어요.
2: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0: 와
2: 뜨겁게 찬양.
0: 야 그렇군요. 아, 우리 박은영 집사님.
3: 마음이 무겁네요.
0: 네, 수련회 어떤 좋은 추억 같은 거, 즐거웠던 기억 뭐 없을까요?
3: 저도
0: 네.
3: 좋은 추억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어린 시절부터 좀 유약했기 때문에
0: 네.
3: 수련회를 가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고 일단 자유가 좀 없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녁에 우리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잖아요.
0: 예.
3: 그러면서 기도 막 하잖아요.
0: 예.
3: 그때 하나님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0: 어허라.
3: 초등학교 때.
0: 캠프파이어가 중요했어요. 맞아요.
3: 네.
0: 맞아요.
3: 그래서 힘들었지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수련회였다.
0: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3: 네.
0: 그 교회 수련회 가면 딱 그 집사님 같은 분들이 한 분씩 계셨어요. 항상 뭔가 아픈
3: 맞아요.
0: 뭔가 좀 아파서 좀 케어가 필요한 그런
3: 손이 많이 가는 사람.
0: 있었어요.
3: 손이 많이 가는 사람.
0: 근데 그 지체들이 어렵사리 캠프파이어에 다 꼭 다른 사람과 함께 팔짱을 낀다는데 함께 부축받아서 나와요.
3: 도움의 손길.
0: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엉엉 울고 막.
3: 울고 하나님 만나고
0: 맞아요.
3: 아멘하고 감사하고.
0: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자리에서 뭐 그 캠프파이어 할 때 감자 같은 거 이제 나중에 까먹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랬던 아, 그 풍경이 떠오릅니다. 저도 누군가 계속 떠오르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그런 추억들 아마 각자가 수련회에 대한 좋은 기억들 또 행복했던 시간들을 또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좋은 추억들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갖는 것도 참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러면 수련회에 참석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방향까지 좀 확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은 자매님은 수련회에 참석할 때 이 부분은 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것 좀 확인하러 확인하고 가려고 한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저는 또 교회에서 이렇게 기획하는 임원 자리를 또 맡고 있기 때문에

0: 때문에 청년부에서.
1: 아, 네. 아 근데 기획하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또 나중에 되면 너무 또 이렇게 추억이 되긴 하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항상 주제와
1: 아, 주제도 직접 다 정해요?
0: 주제 말씀.
1: 어, 그래요?
0: 아. 저희는 이제 주제 자체로 할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정하시기는 하지만 이제 외부 수련회를 갈 때는 저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꼭 주제나 이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허.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는 편이고 또 누가 오시는지.
1: 어, 강사분으로.
0: 네, 강사분들. 네.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은 항상 미디어로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누가 오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저희가 결혼 관련해서 수련회를 했었는데 네? 그 결혼을 주제로 하니까 우리 여자 청년들이 굉장히 열정과 열의를 보이면서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저녁 강의 무조건 참여하겠다.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1: 아, 어떤 주제 강의가 펼쳐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0: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네네. 자기가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거나 혹은 필요한 주제가 되면은 열의가 또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1: 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청년에 대한 어떤 관심 있는 흥미가 가는 주제를 또 주제 강의로 좀 선정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몰입도와 또 집중도 또 참석률이 굉장히 좀 높았던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강사분을 모시는지 뭐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 밥 같은 거 안 중요한가요? 이제 하은자매. 네.
0: 밥은 약간 논의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0: 무조건 맛있어야 합니다.
1: 아,
0: 무조건 잘 나와야 되고.
1: 아, 밥이 맛있든 맛없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일단 수련회 가면 밥은 맛있어야 된다.
0: 네.
1: 밥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
0: 간식 신경 쓰셔야 하고요.
1: 간식은 네. 좀 끊임없이 좀 나와줘야 된다.
0: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1: 아.
0: 배가 고프면 계속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1: 어, 그 어떤 간식이 좋아요? 핫도그 이런 거 좋습니까?
0: 항상 저희는 뒤에다가 젤리.
1: 젤리?
0: 그러니까 이렇게 주점주점 먹을 수 있는.
1: 그래요?
0: 큰 간식이 아니라.
1: 약간 좀 소소하네요. 네.
0: 아. 큰 간식은 항상 밤에.
1: 아까 옥수수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0: 옥수수요?
1: 옥수수.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0: 죄송합니다.
1: 아니, 약간 저는 제가 봤을 때 김여성 목사님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2: 예전에 그랬죠.
1: 예전에? 아, 예전에. 이럴 수가. 이렇게 선을 그으시다니. 알겠습니다. 아,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밥 같은 거 어떤 그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는 이제 그 직접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오셔서 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이 같이 가시는지. 그래서 이제 교회 대표적인 요리사분들이 계시니까, 어, 그분들 가시, 오케이. 밥은 걱정 없겠다.
0: 아.
1: 이런 기대를 가졌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 주는 아니지만, 네, 하은자매님처럼 밥은 일단은 맛있어야 좀, 그 고기는 좀 나와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0: 그렇죠.
1: 한번 다 같이 고기 좀 굽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이런 것도 좀 네. 좋을 것 같고.
0: 치킨은 맞아. 먹어야지. 이런 거.
2: 아, 네.
1: 맞아.
2: 맞습니다.
1: 마지막 날 그, 어떻게 보면 그 2박 3일이면 둘째 날 집회 끝나고 어떤 간식이 나오는지도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네. 자, 이제 우리 또 박은영 집사님께 수련회가 좀 다소 버거웠지만 즐거웠던 추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수련회에 참석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3: 네.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어, 장소. 또 너무 멀면 힘드니까 시간, 날짜 그리고 프로그램 뭐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리고 강사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1: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숙소의 컨디션도 어떻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3: 아, 손이 많이 갑니다. 아. 저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1: 아, 그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시간대를 봤을 때 좀 일찍 마치는 거를 좀 이제 저녁 집회가 몇 시까지인가 뭐 이런 거를 좀 그 유심히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 그렇죠. 이제 무리가 없는가.
1: 예,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장년층 수련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적 일정표도 중요한 것 같아요.
3: 네. 그리고 이제 또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오전 참석 가능, 오후 참석 가능 이런 또 프로그램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은혜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네. 일단 강의의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3: 굉장히 중요하죠.
1: 굉장히 중요하죠.
3: 굉장히 중요하죠.
1: 이거는 뭐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장년층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사와 또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또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3: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강사진이 온다고 하면은 힘들어도 약을 갖고서라도 가는 것 같아요. 듣고 싶으니까, 은혜 받고 싶으니까.
1: 여기서 어떤, 네. 우리 교회가 어떤 수련회를 준비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수련회를 세팅하고 수련회를 설계하고 또 수련회를 기획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김효성 목사님. 수련회 참석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2: 아니, 근데 너무 진중하게 이제 자꾸 이제 하시니까. 네. 아, 제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상비하기 중요하겠다.
1: 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종 상황에 대비해서 약을 좀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진짜.
2: 어, 새롭게

0: 생각했고요. 저 한잠의 말씀 되게 동감하거든요. 아, 이게 배가 터지도록 드셨다고 했는데, 저는 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 밥투밥이죠. 역시 수련회는 이게 육신의 밥이 해결이 돼야, 아. 영적인 밥을 또 먹을 수 있으니까.
1: 이야, 맞아.
0: 밥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거기에 금식 프로그램 넣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아, 그러니까 물론 의도가 있다면 넣어야겠지만, 그래도 오늘 한 끼는 금식해보자. 뭐 너무 좋습니다만, 약간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잘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진중하게 말씀드린다면, 준비하는 기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정교인이 각 이제 파트별로 이제 어떤 세대별로 여러 가지 캠프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캠프별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캠프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또 해요. 어허.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에 캠프가 오픈되기 한 달 전에 이제 비전 쉐어링을 하고, 이번에 캠프를 어떻게 진행합니다. 비전 쉐어링을 하고 특별 기도회를 하고, 요런 정교인이 하나가 돼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게 수련회는 결국 완전 충전을 시키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러면 완전 충전을 성도들에게, 참석한 성도들에게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전력을 먼저 마련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럼 일단은 그 전력을 마련하는 게 바로 사전의 기도회나 사전의 기도 어떤 그런 모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먼저 쌓고 그 어떤 쌓인 어떤 은혜와 그 전력들로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열심히 은혜를 충전시켜 드리는 시간이 수련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다면 수련회 참석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우리 박은영 집사님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끝까지 수련회 안 가려고 막 괜히 좀 이제 그 스케줄도 만든다든지 아니 핑계대서 수련회 좀 안 가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수련회 참석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좋을지 약간 세대적으로 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청년 세대 입장에서 하은 자매님은 수련회 이렇게 하면 좀 참석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게 있을까요?
2: 아, 정말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예.
2: 저희 교회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일단은 교회 참석을 성실히 하거나 또 사역에 열심히 있는 청년들, 또 교회 이제 청년들과 관계가 좋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1: 아, 맞아요,
2: 것
1: 맞아요.
2: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무조건 갈 거야, 또 같이 갈래?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은 따라와주는 게 있고, 또 아주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청년들한테는 약간의 회유책을 사용해서 내가 데리러 갈게.
1: 아,
2: 뭐 너가 시간이 안 되면, 네, 저녁에 누가 데리고 와주신대, 이런 식으로 좀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수련회 일정을 한 달 전에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일찍 말해주시는,
1: 아,
2: 건데, 네, 조금 더 일찍, 이때는 무조건 수련회 할 거야, 네, 몇 달 전부터 휴가 잡을 거면 다른 날을 잡아,
1: 아,
2: 약간 이렇게
1: 일찌감치 수련회, 네, 날짜를 정하는 거,
2: 미리, 네, 정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1: 어떻게 근데 그 김효성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수련회 날짜를 좀 일찌감치 정하는 거 가능한 부분일까요?
0: 그럼요. 사전에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컨택을 해야죠.
1: 아, 네. 수련회 날짜나 이런 거 일찍 공지해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약간 저는 한자매님 얘기 들으면서 공동체적으로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분위기,
2: 네,
1: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 이게 당연히 참석하는 건가? 약간, 나도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좀 여길 만큼,
2: 네,
1: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리더십이나 혹은 이제 소그룹 팀장들 있잖아요. 팀장들은 그들부터 좀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2: 맞습니다.
1: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그들이 안 간다고 하면 되게 얄미워 보이거든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 아,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어떻습니까? 수련회 참석률을 이렇게 하면 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아, 근데 아까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적극적일 때도 있었고 적극적이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순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3: 리더들.
1: 예.
3: 소그룹 리더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순원분들을 챙기면서 같이 가자고 유도하고 뭐 한 차로 이렇게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자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부부인 경우는 우리 부부가 뭐 휴가도 멀리 좋지만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함께 이런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부부가 이렇게 또 여행하듯이 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1: 네네. 그리고 또 저는 생각한 게 이제 그

0: 출연의 기획 단계부터 이제 그런 어떤 그 성도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참석하는 성도들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어떤 수요가 있는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일찌감치 수련회를 좀 기획하고 또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은혜의 자리니까요. 자, 김효성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목회자 입장에서 또 이제 수련회 어떻게 하면 참석률이 좀 높아질 수 있을지, 이런 거 했는데 참석률이 높아졌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속장 세미나라고 리더십들이 모이는 연초에 이제 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0: 예.
1: 근데 그거를 기획할 때 직장인 분들 중에 오고 싶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아, 맞아요. 네.
1: 그래서 항상 그 다음서부터 신경을 썼던 건 거리거든요.
2: 예. 거리.
1: 한 시간 정도 거리.
0: 아하.
1: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도 바로 와서 집회 참석하고, 그래서 메인 집회를 전부 다 저녁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낮에는 친교, 저녁에는 이제 은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참석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오신 분들도 따로 식사나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드리고, 그런 것들에 좀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면 매년 이제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0: 그런 어떤 배려나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회 참석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우리 목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련회에서 이 프로그램 정말 좋았다, 이 프로그램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고 정말 나는 이거는 계속해서 또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시간 같은 게 있다면 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좀 추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했는데 이거 진짜 좋더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수련회에서 이거 진짜 좋았다.
2: 저희는 그 교구별 장기자랑을 매해 하는데요.
0: 장기자랑 그 굉장히 부담스럽고
2: 부담스럽잖아요.
0: 불편한 사람이 있을 텐데요.
2: 부담스럽고 네. 되게 하기 싫거든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막 인원을 동원해야 되니까 뭐 집사님도 해야 되고 권사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끝나고 나면 굉장히 그게요 단합이 잘 되고요.
0: 맞아요.
2: 친교가 되고요.
0: 서로 되게 친해지죠.
2: 기억에 네. 오래 남아요.
0: 맞아요.
2: 저도 그때 한국 무용할 때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이 나이에 저 한복을 입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분들하고 함께했던 분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아하. 우리 그때 그거 했었는데 아하. 너무 힘들었지만 재밌었죠. 이렇게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이 나이에 또 언제 이런 걸 경험해 보나, 뭐 무용도 했었고 연극도 하는 팀도 있었고 뭐 노래도 여러 다양하게 했었는데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0: 다소 수준은 떨어질지 모르나
2: 네.
0: 너무나도 즐겁고
2: 그렇죠.
0: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잖아요.
2: 네.
0: 장기자랑.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장기자랑 하면 형 누나들과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들도 저랑 이제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랬던,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중고등부 시절에도 다시금 그 교회 아는 사람이 생기니까
2: 맞아요.
0: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좀 참 좋은 장기자랑, 부담스럽지만 즐겁고 재밌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1: 저는 워딩을 생각하다가 예전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은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싶은 게, 제가 어렸을 때 철로역정.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0: 철로역정.
1: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속장 세미나를 기획하면서 그 가평에 네. 필그림하우스에 철로역정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그걸로 이제 기획을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은혜롭고 네. 굉장히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0: 철로역정은 근데 약간 중고등부나 혹은 청년부 수련회 때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장년층으로 좀 가야지 괜찮을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중고등부 은혜롭게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0: 은혜롭게.
1: 아, 은혜롭게.
0: 그러니까 약간 중고등부 약간 느낌이 이런 거 왜 하지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약간 군사훈련처럼 하지 말고.
0: 아, 네, 군사훈련. 미션을 해 나가면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먼저 이제 도착한 팀 딱 상 주고.
0: 네.
1: 그런 부여가 되면.
0: 저도 약간 외부에서 미션 수행을 나가면서 중고등부 때 결국 여기서 만나서 청년들 형 누나들이 그 어떤 코스마다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코스마다 있는데 거기서 뭐 미션 하는 거예요. 미션 하면서 뭐 하면 뭐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뭐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름답게 이제 그 성경적 의미의 무언가를 우리가 얻게 되고.
1: 그렇죠.
0: 막 그런 것들이 진짜 전 너무 즐거웠거든요.
1: 맞아요. 네. 너무 좋잖아요.
0: 예, 네, 맞아요. 그 철로역정이나 아니면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자체 수련회가

0: 아니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1: 네. 어, 왜요?
0: 아, 아, 아, 네. Why not?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하은 자매님 기억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2: 혹시 나쁜 기억도 괜찮은가요?
0: 어,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네. 예, 안 하는 방향으로.
2: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큰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발기도라는 걸 했었어요.
0: 발기도?
2: 서로 발을 잡아주면서.
3: 예. 발기도?
2: 네. 아. 그런데 그게 의미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0: 약간 세족식 개념인가요? 네.
2: 아, 그냥 진짜 신발을 벗고 아. 서로 발을 잡아주면서. 어허,
0: 민망해, 민망해 네. 벌써. 네.
2: 그래서 하루 스케줄 끝나고 밤에 제일 뜨거운 기도회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렸을 때 청소년 때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청년이 되고 그 수련회 다시 갔는데 제 발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0: 아, 맞아. 걱정이 많죠.
2: 하루 종일 네, 움직였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발을 잡고 하는 게 너무 민망해서 기도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0: 근데 이런 건 어떤가요? 혹시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성령 충만해지고 막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는데 이제 수련회 때 꼭 이제 찬양 막 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찬양하다가 자, 여러분 마음에 지금까지 불편함이 있거나 혹은 관계가 안 좋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서로 간에 용서하고 고백하는 시간 가집시다 뭐 이렇게 하는 시간 아 저만 가졌나요?
3: 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0: 네, 저만 가진 것 같네요.
3: 목사님
0: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약간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3: 아 힘들 것 같아요. 네, 힘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뭐 가서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실천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조금 더 어색해진 게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3: 맞습니다.
0: 그냥 마냥 가서 이제 그때 미안했어 이렇게 약간 이게 아, 아무튼 그랬습니다.
3: 근데 저는 그 CCC 우리 수련회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
0: 네. 네,
3: 갔었는데 그때 아마 바닷가 쪽에서 수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그 모래밭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기도가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옆에 있는 자매님한테 조금 더 신앙이 그래도 깊은 그러니까 순장님 같은 분에게 여쭤봤더니 먼저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 이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튿날도 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날 그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0: 예.
3: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으로 어떤 기도의 첫 발자국처럼 아 기도란 이런 거구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했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구나. 뭐 우리 보통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0: 네.
3: 근데 그 CCC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기도란 이런 거구나를 생각하면서
0: 맞아요, 네.
3: 기도의 방향을 잡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비 오는 날 그 기도회 정말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0: 근데 네. 실제로 수련회만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3: 에이.
0: 그래서 저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좀 확보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도가 그러니까 사실 먹고 놀고 싶은 게 좀 우선이라 하더라도 수련회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 말씀 이것이 확실히 좀 메인이 되고 좀 그 충분한 시간이 좀 저는 할당이 돼야 된다 보거든요.
4: 그렇죠.
0: 그래서 너무 성도들이 어려워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타협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조금 더 좀 시간적으로 혹은 또 그 스케줄을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비중을 좀 높이고 나머지 것들을 잘 보완하는 느낌으로 수련회를 좀 준비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또 가장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 있는 그 한 지체를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것에 배려하면서 수련회의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치는 시간이 다가와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봅니다. 앞으로 수련회에 이거는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걸 시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 함께 나누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효성 목사님 수련회 이거 참 시도하고 도입되거나 이걸 계속 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4: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이제 성례전적인 부분인데 평상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침례나 이런 걸 못하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못하니까 이제 수양관으로 이제 갔을 때 그때 이제 아이 세례식까지 같이 그 안에 녹여내서 좀 침례식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좀 하고 초대교회처럼 침례하고 나서 거기서 장로님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뭐 꿀과 우유를 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좀 콜라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0: 뭐 교회에서 약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실 조금 더 은혜 충만한 시간 가운데서 그런 어떤 의미는 그 예식까지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1: 네. 네.
0: 더 없을까요?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하은자매님. 네.
2: 아, 전 두 가지 해보고 싶은데 1번은 오지 수련회.
0: 오지 수련회.
2: 완전 오지로.
0: 약간 제 스타일인데요.
2: 네.
1: 나보 수련회 아닌가요?
0: 저 약간 무인도 가고 이런 로망이 좀 있어요.
2: 네. 네. 너무 편하게 수련회를 해서 좀 멀리 가보는 거. 두 번째는.
0: 좀 거칠게 가면 좋겠다.
2: 네.
0: 약간 이거는 근데 장년층보다는 좀 청년층이나 뭐 약간 좀 이런
2: 맞아요.
0: 쪽에 좀 어울릴 법합니다.
2: 네. 젊을 때 해볼 수 있는.
0: 아하. 그렇고. 이건 약간 근데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2: 네. 네. 두 번째는
1: 볼까?
2: 그건데. 저희가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네. 여름 성경학교도 이거 얘기해도 되나? 파이디온 같은 데 가서 네네네. 강습회 갔다가 오고 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번 하면 그게 다 남거든요.
0: 예.
2: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자리교회 등을 가서 섬기는 거기 수련회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0: 아하.
2: 이런 활동들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습니다.
0: 근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수련회로 다른 지역의 좀 미자립 교회나 혹은 뭐 농촌 교회를 섬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이제 쫙 그 어떤 지역 가운데 선행을 좀 베풀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또 의미 있게 예배하고 또 수련회 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은영 집사님 아이디어를 좀 기대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3: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는 것 같은데요.
0: 네.
3: 그 젊은 마시고. 사람들
0: 일단 아프지 마시고.
3: 네, 저는 건강합니다. 네. 일단 저는 그 젊은 분들을 위해서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줘서 우리 젊은 세대도 함께 참석하여서 온 가족이 정말 즐거운 수련회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제가 가장 수련회 가고 싶었던 때가 아이가 어릴 때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교회 가는 것도 버거울 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돌봄. 그러니까 물론 아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어렵겠지만 근데 수련회 때 정말 누구보다 믿음직한 어떤 그 베테랑 돌보미들을
3: 네, 선생님들이
0: 마련해서 믿고 맡기고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3: 그리고 그 돌볼 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식으로 좀 이렇게 해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좋죠. 자, 아무튼 뭐 각자가 이제 저희가 뭐 이야기는 나눠봤는데 제 여러분께서 아이디어가 있다면 교회에서 좀 선하게 함께 잘 의논해 보시고 또 그냥 그게 사라지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말 성도의 서로에게 덕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실천 그 계획으로 교회에서 좀 그렇게 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 수련회 참석해야 하는 또 참석 예정인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씀. 다 수련회 참석 대상 아니겠습니까? 당부의 말씀 짧게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뭐 라디오긴 한데 수련회에 맞게 좀 유쾌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방금 8186번님께서 목사님 날도 더운데 수련회 꼭 가야 될까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방송 들으면 은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 사연 주셨는데요.
0: 네.
1: 우리 청취자님 마음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집이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원래 진짜 은혜는 편안한 침대 위가 아니라 조금은 불편해도 지체들과 땀 흘리며 부르짖는 광야 같은 그 수련회 가운데서 터지는 법입니다. 우리 에어컨 바람 대신 성령의 바람 맞으러 고고싱 하시죠.
0: 그렇습니다. 수련회는 일단 무조건 간다. 간다라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난 수련회 이제 참석할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선을 긋지 마시고 일단 참석할 거다 무조건 참석할 거다 참석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분명히 안 되더라도 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열심히 수련회 준비하는데 방관자로 계시지 마시고 참석하는 그리고 참석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상대책회의 수련의 아이디어 나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한혜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그리고 성은감리교회 섬기시는 찬양인도자 우리 청년대표 유화은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집사님
0: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좀 잠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 네, 오늘의 키워드는 나라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받으셔야죠. 씨앗이라고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박강성의 찬양 함께 나누고 와서요. 저희 2부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잘 기억해 주세요. 나라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 노트. 오늘은 윌리엄 바클레이 그렇습니다 글을 소개할까 한다.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올바른 방법과 자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 친절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어리석은 자들도 기꺼이 용납하게 하옵소서.

나를 실망케 하고 좌절시키며 비난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말고 참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애태우며 기다리게 할 때도 인내하게 하시고, 누가 내게 부당한 것을 요구해 올 때에도 자제함으로 성내지 않게 하옵소서. 칭찬에 대해서는 겸손으로, 그리고 질책에 대해서는 자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 이 시간만큼은 온 세상이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사랑했더란 당신을 위한 노래!
0: 자, 이 시간엔 사랑해드란 청취자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1: 네, 이 시간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축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0: 자, 이 시간 여러분께서 샵 9330번으로 이름 신청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축복송을 불러드릴 거예요.
1: 여러분의 이름도 좋고요. 또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도 좋습니다. 선정이 되시면요. 그 이름 넣어서 축복송 불러드립니다.
0: 자, 이 시간 함께하는 정말 영성 가득한 또 멋진 자매님 한 분 계시죠? 찬양사 역자 박찬미 자매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근데 좀 다소 안타깝고 좀 어떻게 본다면 속상한 그런 속상하진 않고 네. 감사하지만 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이 드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시작했어요. 네, 10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방송 들을까 월드컵 볼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축복 받으시면 좋겠어요. 방송을 통해서 축복 받으시고 네. 지금 현재 0-0입니다 네. 네. 0-0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혹시라도 스코어가 변동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1: 네. 네.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1: 근데 저 축구를 못 보겠더라고요.
0: 왜요?
1: 너무 떨려서.
0: 아, 그래요?
1: 너무 속상하니까 막 혹시 질까봐 그 떨리는 마음으로 막 눈을 감고 막 그러거든요. 예, 예.
0: 아무튼 여러분께서 이 시간은 축복 받아 누리시고
1: 네.
0: 지금 후반전부터 함께 마음을 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 바람을 전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대상이 드디어 저희가 지난주에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잠시
1: 사모님
0: 하면 좋겠다 했는데 네. 오늘 사모님을 좀 축복해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6월 달은 계속해서 대상을 정해서 좀 축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샵 9330번으로 이제 그 사모님, 교회에 우리 교회 사모님 혹은 이제 다른 교회라도 이 사모님이 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름이 있다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2: 네.
0: 그 참미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2: 예.
0: 사모님 하면 좀 더 특별한 각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사모님이시니까.
0: 예.
2: 네. 그래서 저는 사모님 집회 모임 집회에 가면요.
0: 예.
2: 시작부터 울어서 끝날 때까지 울고 나옵니다.
0: 아. 예. 아, 그럼 아버지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좀 더 마음이 가요? 어때요? 근데?
2: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아버지는 설교를 하시면서 그 앞에서 은혜를 누리시잖아요.
0: 예, 예.
2: 전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거든요.
0: 예.
2: 사모님은 뒤에서 그렇습니다.
0: 아,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성도의 은혜 받는 현장에 좀 적극적으로 낄 수도 없고.
2: 네.
0: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낄 수도 없고.
2: 네.
0: 그리고 또 이제 성도 입장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목회자.
2: 그렇습니다.
0: 또 그런 것도 아니고.
2: 네.
0: 그러니까 정말 많은 위로와 축복이 좀 필요한 좀 자리가 또 사모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이 시간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여러분 교회의 사모님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름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름을 넣어서 축복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찬미 자매님께서 준비하신 찬양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2: 네, 오늘은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아, 네.
2: 어떤 찬양으로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의
0: 네.
2: 그 맨 마지막 구절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라는 가사가 있어요.
0: 예.
2: 그리고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사모님의 자리는 정말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다면 힘드실 것 같아요.
0: 네.
2: 그냥 표적이 되실 수 있는 너무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0: 예.
2: 그래서 오늘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준비했습니다.
0: 오늘 6월 25일이잖아요 집사님. 그래서 오늘 약간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삶을 바치는 뭐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못지않게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사모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6.25 기념으로 사모님들 좀 축복해드릴까 하는데
1: 네,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모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사실 정말 목사님들이 또 활동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0: 맞아요. 네, 네.
1: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또 많은

0: 어린이들을 거두시고 돌보시는 사모님들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1: 자, 오늘 신청이 많지 않다면 오늘 우리 에덴중앙 네. 감리교회
2: 저희 어머니요?
1: 어머니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을 해드릴 텐데 신청이 있으면 네. 아니겠지만 네. 오늘 월드컵 때문에 신청이 많이 없을까 봐 자, 샵 9330번 오늘 좀 9330번으로 오늘 사모님 축복해드리니까요. 교회 사모님 생각나는 그 이름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사모님을 축복한다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뭔가 숙연해지고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아무래도 축구의 영향일까요? 오늘. 아니면 내가 교회 사모님 이름을 잘 모릅니다 하시는 걸까요? 오늘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사모님의 성함들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워낙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계시니까.
0: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뿐 아니라 사모님이 누구신지 또 사모님의 얼굴뿐 아니라 이름까지도 아 사모님이 성함이 이대한 뭐뭐뭐였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고 또 오며 가며 만나면 인사도 좀 드리고 또 감사 인사와 또 서로서로 축복도 해드리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예전에 제가 한 사모님하고 조금 친할 기회가 생겨서 네.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없는 게
0: 아, 맞아요.
1: 그게 네. 가장 힘들다고
0: 성도
1: 하더라고요.
0: 아주 또 가까울 수도 없고
1: 네.
0: 아 맞아요. 네.
1: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친구처럼 네. 절친처럼 지내고 싶은데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1: 본인이 네. 혼자 감당해야 할 그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또 고백해야 되니까
0: 맞아요. 네.
1: 그게 힘들었다고 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1: 네.
0: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 받고 회복되는 게 있을 텐데 좀 사모님들께서는 목사님과 하자니 또 그렇고
1: 네.
0: 부담될까 그렇죠. 걱정되고 또 자녀들하고 하자니 자녀는 좀 케어의 대상이고 하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래서 축복해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 우리 교회 사모님 성함 샵 9330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582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오늘 하나 보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생각하셨는지 길게 한 번 더 보내셨거든요. 이걸로 소개할까요?
1: 네. 세종시 샘솟는교회 이진 사모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건강도 회복해 주시어 축복의 자녀도 선물 주시옵소서. 아직 자녀분이
0: 없나 봐요. 네.
1: 아, 우리 청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사모님 보고 싶습니다.
0: 아유, 청년들을 위해서 눈물로 아. 섬기시고 계신가 봐요. 네, 아 너무 귀합니다. 자녀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 같은데 자녀의 축복도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자, 은혜와 믿음교회 김미리 사모님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너무나도 예쁘시고 재주가 많으시고 묵묵히

0: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회 보배세요.
1: 아유, 우리 사모님들 다 보배시죠, 뭐.
0: 맞아요. 사모님이 또 강건해야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사모님이 강건해야 또 교회가 좀 건강하게 또 잘 성장,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사모입니다 하시면 약간 우선권 드릴게요. 아.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저 사모예요. 저 목회자, 그 가족입니다. 저 사모입니다 하시면.
1: 좋아요.
0: 네.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좀 축복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극동방송에 처음 인사드려봅니다. 청주교도소 수감 중인 아들 만나러 가면서 우울만 가득한 못난 엄마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이름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공교롭게도 사모님을 향한 가사가 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축복을 다음번에 좀 꼭 저희가 축복해드리도록 할게요. 622번님이시네요.
1: 네, 금산중앙교회 김효주 사모님 축복해주세요. 낯설은 곳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자녀 3명을 키우며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 보조하시는 우리 교회 사모님 꼭꼭 축복해주세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0: 맞아요. 목사님이 또 이제 가정에 충실하기에는 좀 그런 여건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1: 너무 바쁘시니까.
0: 그러다
1: 사역이
0: 보니까
1: 많으시니까.
0: 오로지 또 이제 오롯이 이제 사모님들께서 자녀 케어 하시면서 또 교회도 섬기시라 정말 바쁘시고 네.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으실 텐데 이 시간 위로해드리고 축복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저희가 세 분 정도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한 분 저희가 정해서 좀 축복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이자매님 어떤 분이 좋을까요?
2: 저는 샘솟는 교회의 이지은 사모님.
0: 아, 네네.
1: 이지은 사모님
2: 가고 싶습니다.
0: 자, 네. 찬양도 하나 세 곡 중에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2: 오.
0: 네.
2: 저는 나주의 도움 받고자.
0: 나주의 도움 받고자. 네. 214장 가사를 저희가 조금 이제 바꿔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지은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지은 사모님 넣어서 이제 우리 가사를 좀 읽어주시죠.
1: 네, 그 누가 알 수 있으랴 이지은 사모님의 마음을 사람은 알지 못하나 주님은 아시네. 그 걸음 귀하고 그 성김 복되다. 이지은 사모님 가는 길 늘 형통하리라. 아멘.
0: 자, 우리 8582번님 네, 이지은 사모님께 잘 이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미자매님께서 라이브로 네, 축복송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축복송 전해주십니다.

0: 축복합니다.
1: 아, 축복합니다. 네. 아, 오늘 또 이제 그 찬미 자매님께서 네. 이제 확실히 이제 목회자 가정에 딸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공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래요. 아, 네. 저는 아까 처음 곡부터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 네, 아주

0: 잘 참고 있습니다.
1: 아, 네. 네. 사모님 한 분 한 분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그쵸.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네. 지켜보셨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계속해서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0360번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2: 네, 네. 안녕하세요. 청주예수로교회 함정희 사모님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형님이시자 사모님으로서의 삶을 개척했을 때부터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신 분이십니다. 함정희 사모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1: 야, 이게 약간 와. 형님이시죠 사모님이시래요. 더욱더 이제 그 사모님의 삶을 또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함정희 사모님 축복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청주 창신교회 이정옥 사모님 또 이미정 사모님 축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두 분을 또 신청해 주셨어요. 근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만 좀 된다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원주제일감리교회의 사모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또 문자 주셨는데 이름이 없어서 저희가 너무 아쉽습니다. 4640번님 네. 새로남 교회 조정희 사모님
2: 조성희 사모님
1: 조성희 사모님
3: 네. 네. 매 시간마다 새로남 교회 네. 나오는 것 같아요.
1: 새로남 교회 할렐루야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자 9106번님
2: 네 갈마동 영광교회 김은주 사모님을 축복해 주세요.
1: 네 1035번님도 네. 문자
2: 대전 도구 성남동 제자들 교회 성정자 사모님 축복합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옥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박도구 목사님이십니다. 옥천 물된 동산교회고요. 내일처럼 나서주시고 솔선수범 사모님이십니다. 마음 나누는 거 어려운데 늘 마음 속까지 들어와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셨는데 자 목사님 말고 사모님 성함 박도구 목사님 말고 박도구 목사님의 사모님 성함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분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이자매님 어떤 분이 좀 마음에 좀 남아있습니까?
3: 네 저는요 그 청주예수록교회의 함정희
1: 사모님
3: 네 함정희 사모님
1: 아 네 아마 개척 과정부터 보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좀 지켜보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저희가 축복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함정희 사모님
3: 예수가 거느리시는
1: 390장 저희가 네. 또 멜로디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함정희 이 정희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가사 좀 읽어주시죠.
2: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드리네 날마다 성도 섬기며 미소로 축복하시네 외로운 시간 지나가고 은혜가 함정희 사모님을 감싸네 함정희 사모님의 섬김 씨앗 되어 교회가 온전해지네.
1: 아멘. 아멘. 사모님 축복합니다. 함정희 사모님 힘내세요. 축복송 불러드릴게요.

0: 아멘. 아멘. 아, 집사님 어떠신가요? 이제 들어보시니까. 네.
1: 아, 나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
0: 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게 네. 사모님이시잖아요. 네. 또 날마다 성도를 섬기면서 그러니까 미소로,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더라도 미소로 축복을

0: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네, 미소를 그래. 잃으면 안 되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상처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이제 오며가며 건넬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사모님의 성함이 박도구라고 하세요. 네, 박도구 사모님이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52번님.
1: 네, 저는 이혜영 사모님. 저를 축복하고 싶어요.
0: 저를 축복하고 싶다고. 네.
1: 부교육자 사모로 13년을 지내면서 성도님께 사랑만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 허리가 아파 많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눈물 나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젠 저도 받은 사랑을 더 사랑으로 기도로 눈물로 섬겨야 함을 느끼네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모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모님들 사랑합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신청합니다. 아유,
0: 사모님이세요.
1: 네.
0: 사모님이 그러시구나. 일단은 저희가 앞서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모님이 직접 신청하시면 일단 맞아요. 선정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직접 신청하신 사모님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혜영 사모님 이름을 넣어서 저희가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전 성결교회 김은하 사모님 축복합니다. 모든 사모님 참 외롭고도 힘들고 눈물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 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위로 받으심에 감사하는 분. 사모님들 정말 성경 공부 리더들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고 우리 사모님 제가 축복송 불러드리고 싶은데 노래를 못 불러서 찬미자매님께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1035번님께서 감리교 제자들교회 앞서 신청하셨죠. 네, 그리고 8760번님께서 주님나라 위에 헌신하는 임미정 사모님 축복해달라고 또 부탁을 해주셨고 청주 오병이어 교회 이향숙 사모님도 와. 신청해주셨는데 일단 너무너무 다 축복해드립니다. 축복해드리나
1: 축복합니다.
0: 오늘 마지막으로 직접 신청하신 사모님께서
2: 네,
0: 이혜영 사모님 저희가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영 사모님은 어떤 가사인지 저희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받아 누리시면 좋겠어요. 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이 찬양으로 먼저 축복송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미 자매님께서 불러주십니다.

0: 아멘.
1: 성도를 위해서 삶을 양보한다라는 그 표현이 정말 사모님의 삶을 좀 잘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조금 더 의미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찬미 자매님께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네.
2: 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모가 된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시거든요.
1: 아.
2: 근데 이혜영 사모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멘. 또 채워주시는구나. 아멘. 은혜로. 네, 그런 깊은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1: 그 우리 어머님에게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더욱더 힘써서 찬양사역 해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동의 시간, 또 멋진 찬양 불러주셨는데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박찬미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1: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3: 네. 네,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 외상이 없대요. 정말 사모님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꼭 알아주시라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 키워드 나라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갑니다.
1: 2852번님께서 사모님이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공원에서 운동하면서 울면서 찬양 들었습니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혜영 사모님이세요?
3: 아.
1: 이혜영 사모님께서, 아... 아이고. 아유, 울면서, 아이고. 아, 그러셨군요. 아유,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하고, 앞으로의 정말 삶을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축구는 아직 0-0입니다. 네, 열심히 한국의 선전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6월 25일. 오늘 이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의 드란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이었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3: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1: 오늘도 열심히
3: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 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감리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갈마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나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어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갓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JEBS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갓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 위치한 세종 주님의 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건강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약대 교수 데릭 김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주님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고난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요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전혀 다른 지점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원치 않은 어떤 고난이, 현실의 어려움이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고난이 나의 행복을 빼앗는 주범이 아니라 의심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나를 이 망하게 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의식의 시작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구에게인가 고난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게 되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역사가 그래서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실패로 인정하는 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고난이 주어진 시점이 곧 실패입니다.

때의 시점인 것입니다. 그냥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다? 그건 실패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고난이 주어진 시점을 절대 실패의 시점으로 그렇게 동시에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반드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고난이 주어졌어도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바뀌어서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이 되기도 하고 또는 변장한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실패라고 도장 찍고 내 인생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낙심과 의심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고난의 시점에서도 믿음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뭘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도전은 바로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규정하는 지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 상상 이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한쪽은 고난에 바로 무너지는 사람, 한쪽은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사람이니까요. 최후의 방어막이 한 겹 더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니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어막 한 개가 더 쳐져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한 겹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겹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 주인공이 최후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가슴팍 주머니에 이렇게 꽂아놓은 작은 성경책이 총탄을 뚫지 못하고 머물러서 살아났다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어막 한 개가 이렇게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의심과 낙심이 나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는 의심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고난을 잘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단지 불행으로 해석하고 저주로만 인식하면 그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불행이나 저주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 놀라운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또는 나를 위한 훈련으로 또는 축복의 통로로 깨닫는 믿음 위에 서게 된다면 얼마든지 나는 그 고난을 의심으로 받지 않고 소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잘 해석함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연단으로 해석하든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내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있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절대로 고난을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있어서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잘 해석하셔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의심에서 싹 헤어나와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에 휩싸이게 하는가? 그것은요, 그가 집중하고 품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기대감이 의심과 낙심을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기대는요, 잘못된 이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생활을 하는데 한쪽은 나름대로 행복하고 만족한데 다른 한쪽은 부부생활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상담도 받아

0: 보고 어디 물어보고 그래도 특별히 기능적으로 부부관계 하자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쪽이 부부생활에 심한 불만족을 갖고 있다면 뭐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한쪽이 부부생활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대한 로망을 갖게 되어서 자신이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거다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큰 기대감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 대단한 기대가 결국은 이 나에게 주어진 결혼이라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된 기대라면 그것은 건강치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 생활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기대만을 그냥 세워놓는다면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기대감은 이런 잘못된 이해, 파악하지 못하는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불행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는가? 잘못된 기대감.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잘못된 이해, 헛된 망상,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23-7000번 523-7000번 대일 장로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25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들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한반도 화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비무장지대 도보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국경선 평화학교가 주관한 한미목사 코리아 DMZ 평화순례단은 어제 강원 고성군 명파해변에서 통일전망대까지 마지막 6km 구간을 걸으며 분단의 현실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에드리엔 손목사 등 미국 사역자들과 한국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해 접경 지역을 종단했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교회에 모인 순례단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미전도 지역을 위해 합심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국제적인 평화운동연대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급변하는 사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계 주요 교단들이 목회자 재교육 과정 상설화와 총체적 돌봄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정책연구소는 최근 핀셋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의 목회적 적용과 주일학교 생존 전략 등 현장 중심의 교육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0: 발표자로 나선 박성규 총신대학교 총장은 교단 신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상설화를 제안하며 해외교회의 목회자 돌봄 사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와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등도 교재 개발과 교육과정 신설에 나선 가운데 호주연합교회는 연간 14일의 학업 휴가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를 토론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역자들을 공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래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배당의 문턱을 낮춰 지역사회의 공공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교회의 본질을 세상의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성남 만나교회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우리가 그리는 교회를 주제로 만나IC 2026 콘퍼런스를 열고 현장에서 축적한 공간 혁신과 브랜딩 사역의 시행착오를 한국교회와 공유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거대한 예배당보다 일상에서 주민들을 안아줄 수 있는 작은 열린 공간이 도시의 공공 영역을 채워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관심사 중심의 느슨한 연대를 도모하는 성도 주도형 클럽 소모임 사례와 함께 교회의 정체성을 존재 가치로 증명해내는 마케팅 브랜딩 전략 등 교회가 세상과 접점을 넓히는 실천적인 목회 거버넌스가 다각도로 소개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임한희 씨가 특정 정당의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정당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은 지난 1980년 명예훼손 혐의와 2020년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에 이어 이 씨 생애 세 번째로 기록된 신병 확보 사례입니다. 한동대학교가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교 고등교육기관 간의 인프라 통합과 학문적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최근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및 총신대학교와 각각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한동대가 글로컬 대학 3공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인지능 고등교육 연합에 동참해 인공지능과 이공계의 전문 역량을 신학적 기반과 결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동대 박성진 총장과 총신대 박성규 총장 등 각 기관장들은 이번 협약이 개별 학교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 속 전문 영역과 영적 소명을 통합하는 새로운 기독교 교육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ABC.
1: 에피비스 신앙 칼럼.
2: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대전의 유명한 족발 브랜드를 읽은 회장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많은 성공한 사람들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한때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더 깊이 남은 것은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의 빚보증으로 부도가 났을 때 끝까지 믿어준 세입자들,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만났던 이름 모를 갯벌 할머니, 가난한 시절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 회장님은 그 도움을 잊지 않고 40년이 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해준 사람들을 위해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기뻐하십니까?

0: 깊이 품고 계실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49장에서 시온 백성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고난이 길어지고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몰랐던 외로운 밤도 아시고 낙심 가운데 드렸던 작은 기도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와중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유진삼입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히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6.25 전쟁 76주년을 또 맞은 오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은 샵9330, 우물정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분들은 042-825-9331번에서 4번까지 넉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시작 전에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것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중보기도에는 자원교회 구성덕 목사님, 김희경 사모님, 문명희, 윤일순, 진홍금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6.25 전쟁 76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군성교를 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자원교회 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오늘도 뜨겁게 군성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소망가족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 재봉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지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 주시고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는 현재 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군종 목사입니다.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6.25 발발, 6.25 전쟁 76주년 기념일인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또 귀한 헌신하셨던 분들 기억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전투병 또 의료지원했던 많은 22개국 희생했던 나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땅과 하늘 바다에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군 장병들 위해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네. 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방송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며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소망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네,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0: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서 22개국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전쟁을 위해서 도왔다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도 언젠가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또 섬기는데 귀하게 더 많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정말 군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도 받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0: 효과 있는 문자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6960번님께서 전파 선교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집을 매수해도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 반환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속히 매수자 구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충성으로 물질에 헌신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일도 열심히 감당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네. 전파 선교사이신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2: 아멘.
1: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분의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 특별히 집을 매수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물질의 어려움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여호와께서 목자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1: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도우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2: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0: 네, 우리 극동방송의 또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또 이렇게 아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6960번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또 잘 극복해 나가서 또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0: 예. 4977번님께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딸이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 아나운서 면접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딸의 마음에 있는 소망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면 은혜 가운데 합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더 좋은 계획과 또 길을 보여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평안함과 지혜를 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얼마나 떨리겠어요,
1: 맞아요.
0: 목사님.
1: 저도 뭐 말하는 이렇게 목사로서 말하고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방송도 하지만 특별히 아나운서 면접 시험 참 떨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2: 아멘.
1: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2: 아멘.
1: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때,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1: 이렇게 아나운서 면접 시험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이 길을 위해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2: 아멘.
1: 합격하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 아멘.
1: 우리의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2: 아멘.
1: 이 모든 과정 속에 준비한 것 잘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2: 아멘.
1: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2: 아멘.
1: 인도자 되어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 아멘.
0: 네, 성령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잘 또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떨리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따님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0: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네,
0: 네,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를요. 예. 우리 5733번님께서 저와 가족과 친인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 기도 제목이지만 어떤 기도 제목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목사님.
1: 네.
0: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1: 맞아요.
0: 네.
1: 또 이게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은 정말로 많고요. 또 다양할 텐데 이렇게 저와 가족, 친인척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는 없지만 기도 제목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1: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0: 생각은 오직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신과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네, 한 줄 아주 짧은 기도 제목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족 모두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모르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3693번님께서 30살 아들이 오늘 오후에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계속 면접시험에서 탈락이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또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3: 맞습니다.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가 돌보아 주신다고 했는데요.
2: 아멘.
3: 사실은 계속 탈락되고 또 그런 아픔이 아마 면접시험에 들어가면 또 자꾸 마음속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을 구하며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말과 혀와 입술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3: 계속되는 어려움과 탈락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2: 아멘.
3: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2: 아멘.
3: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귀한 아들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2: 아멘.
3: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 아멘. 네, 우리 아드님 정말 하나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 마음에 아드님 마음에 두려움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3: 맞습니다.
2: 계속 탈락하면 그런 자존감도 낮아지고
3: 맞아요.
2: 그리고 또 평안함도 또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그 평안으로 잘 극복하실 줄 믿습니다.
3: 아멘.
2: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줄 믿습니다.
3: 아멘.
2: 네,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9507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도 요청 후에 신랑 짜증나는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2: 주님의 은혜로 요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4: 네.
2: 아마 이분에게 영적인 근육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3: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소원만 아뢰고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도 후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니까 이미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가정을 위해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 후에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니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 아멘.
3: 하나님, 이후에도 더욱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평안을 이루며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3: 우리 마음의 분노와 화, 짜증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물러가게 하시고
2: 아멘.
3: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때 날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가정
0: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2: 아멘. 아멘. 네. 우리 남편분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드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남편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대하니까 남편분께서 조금 더 이렇게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네, 싶은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3: 기도하면 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 네, 정말 원인을 나한테 찾으면 또 맞아요.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3: 맞아요.
2: 아무튼 우리 모두가 또 믿지 않는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도 있고 또 복음도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아,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3: 맞습니다.
2: 네, 6133번님께서 세종 온누리교회 선우 순옥 권사입니다. 지난 월요일 전화로 기도 요청해서 녹음된 것을 현진 자매와 또 엄마 손숙 집사님께 전송하여 드렸더니 너무 은혜 받으시고 현진 자매가 더 힘을 얻어 암이 재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며 현재 항암 치료와 모든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송인지 앞으로 모든 치료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모든 치료가 부작용 없이 잘 받고 완치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현진 자매와 그리고 엄마 손숙 집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이도 할머니께서도 너무너무 감사하신다고 하시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셨습니다. 최이도 아가도 몸무게도 늘어나서 모든 치료 과정과 주님께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그리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또 전에 기도를 했던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목사님.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예수님 우리의 어려움과 약함을 위해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데요. 이 시간 긴 기도 제목인데 질병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2: 아멘.
3: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2: 아멘.
3: 특별히 암이 재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치료를 받으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우리 현진 자매님 그리고 우리 손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2: 아멘.
3: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낫고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2: 아멘.
3: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보배롭고 존귀한 딸로 자라가게 하시고
2: 아멘.
3: 완치된 그날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우리 최희도 할머님께서도 기도 제목 주셨는데 특별히 모든 치료의 과정, 의료진을 위한 간구, 건강하게 되는 모든 일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회복하시고
2: 아멘.
3: 치료하시고
2: 아멘.
3: 역사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 아멘. 네, 아무쪼록 우리 현진 자매님 그리고 채희도 아기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2: 언젠가는 평생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삶 가운데 있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2: 네, 이 시간 우리 익명으로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이 고성 예. GOP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아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항상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아들과 또 고성에 있는 그리고 모든 지옥회에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0: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네, 고성 목사님 네, 아시나요?
1: 저, 네, 저 근무했던 지역입니다. 예. 네, 뭐 제가 뭐 방송 중이라 뭐 지역이나 어느 부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저도 여기서 2년간 근무했었고요. 그때 주로 밤에 근무 쓰는 장병들 위문도 하고 가서 기도도 해줬는데 사실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철책선 네. 앞에 아주 긴장이 많은 곳인데 제가 근무했던 지역이고 기억도 나고 해서 그 속에서 근무하는 우리 사랑하는 군 장병들 위해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0: 아멘.
1: 장병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전후방 각지 특별히 고성에 있는 철책선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군 장병들에게 충만하게 들려지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귀한 아들이 군생활할 때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곳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서
0: 아멘.
1: 그들이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0: 아멘.
1: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0: 아멘.
1: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이 나라와 민족 잘 지켜내서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국군 장병들 날마다 새 힘 주시고
0: 아멘.
1: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귀한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0: 아멘.
1: 부모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이 고성 지역이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저도 네. 사실 아들이 어느 네. 부대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고성에서 네. 예, 군 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성에 나오니까 네. 더 마음이 이렇게 더 절절하게 느껴지면서 기도가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아드님 그곳에서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애쓰는 그런 국군 장병이 될 줄 믿습니다.
1: 네.
0: 예, 고맙습니다. 네, 시간 6 995번님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부모 세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여기까지 복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하고 본을 못 보인 어리석었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항상 오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주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또 죄와 유혹, 우상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도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자녀 세대 되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네, 아멘.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1: 맞습니다. 다음 세대 정말로 중요하고요. 저도 군 생활 아직 하고 있지만 젊은 청년들, 장병들 바라보면서 이들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끌고 갈 중요한 사람들인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책임감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0: 아멘.
1: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눈동자같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겸손하게 이것이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신 성도님들의 마음 우리 귀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 기억하며 이 땅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결한 믿음으로 서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할 때 우리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은혜의 나라, 새로운 나라,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0: 네,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6995번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처럼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자녀 세대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세대가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아멘. 사실 뭐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목사님.
2: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지나고 나보면 저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길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데 기도 제목 보니까 저도 더 기도하는 마음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거를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맞습니다. 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같이 또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 아, 네. 예.
0: 0585번님께서 기도 부탁합니다. 전혜화 성도님, 18일에 서울 고대병원에서 망막과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어제 눈에서 피가 조금 나더니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만나주시고 영혼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응급실에 가고 있는 네, 중이신가 봐요.
2: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최근에도 이런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너무 답답하실 것 같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들, 특별히 급하게 가시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1: 아멘.
2: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1: 아멘.
2: 전혜화 성도님 지금 급히 응급실로 이동 중에 있으니 막막 백내장 수술 후에 주님 더욱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오니
1: 아멘.
2: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께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1: 아멘.
2: 이 시간 모든 능력의 손길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1: 아멘.
2: 의료진들을 통하여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앞을 보는데, 앞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네, 눈에서 피가 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지만 또 후유증 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 네, 4300번님께서 204호 세입자가 막말을 하고 주변에 소음과 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요. 딸과 같이 사는 곳을 원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입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영동군에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고 좋은 분도 만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요즘 주변에 이런 좀 크고 작은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은데 마음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1: 아멘.
2: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는데 이 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감사함의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2: 주변 상황 속에 주변에 살아간 분들과 어려운 마찰이 있지만 그 불편한 마음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1: 아멘.
2: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1: 아멘.
2: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붙드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1: 아멘.
2: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매매하는 모든 일들, 세입자가 빨리 오게 되는 모든 일들,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0585번님께서 저희 오빠 이명철님 담도함으로 어제부터 1차

0: 찬양함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라고 주신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암이 참 네. 어렵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1: 맞습니다. 네, 저도 참 주변에도 참 많고요. 견디고 버티는 게 참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참 어려운 과정이실 텐데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속에 나와 있네요.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제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1: 오빠 되시는 이명철님 담도함으로 항암이 시작되었는데 주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2: 아멘.
1: 병든 자를 바라보시며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로 붙잡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모든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2: 아멘.
1: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2: 아멘.
1: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 아멘.
1: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2: 아멘.
1: 그 어려움 속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2: 아멘.
1: 돌보아 주옵소서.
2: 아멘.
1: 함께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 아멘.
0: 네, 오빠분께서 이 항암을 몇 차까지 맞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넉넉히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0: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아멘.
0: 2384번님께서 저희 바카사돈 집사님께서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척추뼈가 부러지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신경이 다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가만히 몇 달 누워있으면 뼈가 잘 붙는다고 합니다. 워낙 성격이 활달하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라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또 예전과 같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돈 어른께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목사님.
1: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군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훈련이나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업무 또 작전 속에서 다치는 우리 형제들이나 장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병원 할 때도 가보면 참 힘들어 하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사실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2: 아멘.
1: 이 시간 마음 모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척추뼈가 다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돈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의 주목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뼈가 붙고 회복되고 아멘. 건강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료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 아멘.
1: 이전과 같이 더욱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순간까지 마음에 평안 주시고
2: 아멘.
1: 주변 사람들과 함께 큰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2: 아멘.
1: 특별히 활발한 성격이셨으나 잠시 동안 머무는 기간 더욱 주님 만나게 하시고
2: 아멘.
1: 주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2: 아멘.
1: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잘 승리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 아멘.
1: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 아멘.
0: 네, 9536번님께서 우리 아들 27살입니다. 그리고 조카가 24살인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고 수천하셨는데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고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형제들 5남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이 이 가정의 선교사네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런 문제, 또 제사를 드리는 문제는 참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0: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주시고 바꿔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구원의 문제를 놓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 제목 주셨는데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다른 길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들과 조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말씀 기억하며 이 가정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1: 아멘.
0: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조카 주님을 알고
1: 아멘.
0: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남매 모두 구원받고
1: 아멘.
0: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1: 아멘.
0: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셔서
1: 아멘.
0: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1: 아멘.
0: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네, 우리 0280번님께서 아버지가 술 많이 드시는 것 때문에 성경에 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알려드렸는데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 끊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걱정되고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죄하고 마음 상하게 해드린 것 아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와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0: 네,
2: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또 마음이 상하실까 봐 걱정도 되시고
0: 그러네요.
2: 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게 함께 자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2: 네.
0: 네, 말씀도 드리고 또 걱정도 되고 술이 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술을 먹지 않지만 술에 대한 이 문제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분명히 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 네.
0: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1: 아, 네.
0: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건강과 또 아버지의 삶을 걱정하며 술을 끊기를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하나님 깊이 또 이렇게 술에 깊이 매여 있을 때 그것을 끊고 그것을 멀리하기가 쉽지 않으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끊게 주시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해결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혹시나 마음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랑하는 자녀의 이 따뜻한 마음 기억해 주시고
1: 아멘.
0: 위로해 주시고
1: 아멘.
0: 가장 선한 길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2: 네, 시간 목사님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0: 네.
2: 우리가 또 시간을 어길까봐 닐레이 네.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6.25 전쟁이 끝난 지 76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무력이나 갈등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또 같이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는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쏟는 복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문명희 권사님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아멘.
3: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1: 아멘.
3: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품고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산정원자로 복음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3: 마르게 변화되어가는 세상의 혼란한 풍조와 타락에서 흔들리거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옳은 분별력을 주시어서

0: 죄에서 악에서 어두운 영에서 거짓의 영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케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소망이 등불로 밝혀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하시어서 불안과 우울과 외로움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어서 위로와 평강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정결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통로 되어서 이 시대로 살리고 세우는 존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여 이 나라 창성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특별히 지금도 하늘과 땅과 바다 바닷속 먼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국군 장병들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2: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직책과 그들의 훈련과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생명과 모든 일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2: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1: 아멘.
2: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계 평화와 특별히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다시는 이 땅에 어려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2: 평화의 복음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쳐
1: 아멘.
2: 이 나라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가 모든 만방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3: 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또 군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3: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1: 네.
3: 소망가족의 모든 기도 제목 다 못 드렸거든요.
1: 네.
3: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의 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짧게 좀
2: 네.
3: 지금 2분밖에 안 남아서 네. 짧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하나님 사연을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투병 중인 분이나 특별히 탈장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특별히 이 기도에 이 모든 모임을 위해 기도의 제목을 주시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어
1: 아멘.
2: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1: 아멘.
2: 우리의 삶 속에 응답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입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1: 아멘.
2: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3: 네,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멘.
3: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정말 꺼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1: 아멘.
3: 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3: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자원께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3: 주님 주신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감사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을 쌓아라, 스펙을 쌓아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한나의 노래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사복이 주님의 손에 달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것은 단순한 인생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높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숱하게 많은 지혜자들, 박사들, 술객들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낱 죄수였던 히브리 노예 출신의 청년 하나가 당당하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꿈만 해석해준 것만이 아니죠. 꿈에 대한 대비책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앞으로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있을 터인데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대비책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애굽의 왕과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히브리 노예 제수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 요셉의 대비책에 대해서 모두가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왕과 모든 신하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이 요셉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지혜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리고 이제 총리로 임명을 하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단번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높이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왕이 주목한 것이 뭐죠?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셉의 배경이 아니었어요. 바로가 요셉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세상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지혜였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우리의 영이 가득 차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요,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자동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런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시야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관점이 저절로 작동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가주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게 쉬워야 됩니다. 봉사 한번 하려고 하면 묵상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금 한번 하려고 하면 묵상을 깊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을 구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헌금을 할 때에 그때 깊이 고뇌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 묵상이 길어요. 그렇게 계산해보고는 안 해요. 근데 세상 유흥에는 주머니가 술술 열린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세상이 충만한 겁니다. 세상이.
술집에 가서는 호주머니가 술술 열리고 팁도 쑥쑥 나오는 사람이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는 호주머니가 쉽게 열리는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했을 때에

헌금을 하지 않거나 인색한 마음이 되는 것. 계산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그거 한번 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든. 그러다가 이제 인색하게 되는 것. 자기 안에 이 선한 일이 저절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일은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는 저절로 작동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실력, 스펙, 능력, 학벌 뭐 이런 것들을 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능력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심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이방 애굽 왕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은 이 바로왕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왕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애굽의 모든 잡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우상화시키며 자칭 왕이라 칭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 그리고 내게 이 일을 알리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애굽의 왕의 입을 통해서,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란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뭡니까?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분명히 증거했죠.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요셉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 요셉이 그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감옥에서 두 관원 앞에서도 요셉이 증거했어요. 그리고 앞서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죠. 보디발의 가정에서 지났던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성실함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십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란 삶 속에서 잔잔한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그의 입술로 당당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엄청난 기회를 잡은 그 순간입니다.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사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내가 잘 되면 내가 했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노라, 자신의 기념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를 낮춘 사람이 오히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요셉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그를 높여주세요.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전국시대의 3대 무장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전란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다 노부나가가 16세기에 일본 전국시대에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는데 결국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통일을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 흑수저 천민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오다 노부나가의 하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변소직입니다. 변소직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변소를 맡고 나서부터 변소가 샤방샤방 굉장히 윤기가 납니다. 광택이 나요. 이 사람이 뭔가 일을 맡으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말을 맡겼더니 말이 전장에 나갈 때 아주 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신발을 맡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장화와 신발을 늘 출정하기 전에 가슴에 늘 품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저 히데요시가 대장군의 길을 지금 빨아들이려고 한다. 뭐 이런 오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우리 대장군의 신발이 탐이 나서 저러는데 언젠가는 신발을 훔쳐 달아날 거다. 이런 오해도 있었어요.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노부나가가 들었겠죠. 그리고 히데요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놈, 무슨 속셈이길래 내 신발을 품속에 늘 품고 있느냐.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장군께서 신을 신고 나갈 때에 체온과 가장 비슷한 온도의 신발을 신고 전장에 나가시면 전투력이 향상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맡은 하인인데 장군이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부나가가 껌뻑 감동이 되었어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노부나가가 히데요시를 자기의 부장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훗날 일본 통일을 이루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데요시가 갑작스럽게 리더가 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이미 어떤 자리에서든지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

태도, 특별히 그가 모시는 주군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중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의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내가 했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그야말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바로왕이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여러분, 인장반지는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의 옥새와도 같은 거예요. 왕이 어떤 결제를 할 때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내가 주겠다. 모든 권위를 내가 내게 이임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40절을 말씀 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요셉에게 실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왕의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왕의 금사슬 목걸이를 씌워주고 버금수레를 태워줘요. 여러분, 여기에 버금수레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두 번째 병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2인자의 병거를 태워줬단 말입니다. 온 애굽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43절, 44절. 잠시 읽어봅니다. 엎드리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또 45절에 보면 바로왕은 혈혈단신이 된 요셉에게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애굽의 명문가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죠. 사브나바네아라.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부양자, 세상 사람들을 위한 방백, 생명의 지탱자, 뭐 이런 이제 여러 이름이 있는데 모두가 다 요셉에게 애굽의 운명을 맡기는,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름들이죠. 방금까지 노예요 죄수였던 요셉이 한순간에 모든 영광을 누리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부러워합니다. 벼락 출세했다, 참 부럽다, 수지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 대신이 입었던 그 세마포 옷, 목에 금사슬, 버금수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부러워하면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인생 역전, 신데렐라의 성경판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셉의 성공만 보면 안 됩니다. 요셉의 이런 성공 이전에 그가 준비된 과정을 봐야 돼요. 39절 말씀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준비된 자였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갑자기 성공했다,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시간, 노예로 살던 그런 시간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잊힌 시간들, 이런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못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는데 이 과정을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높이시지 않습니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높임은 나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은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자리일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서 준비되고 있는가? 기다림의 시간을 혹시나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정확한 때에 반드시 높이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높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타벅스의 명예회장인 하워드 슐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지만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0: 에게만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은 우리말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누구에 부어져요? 준비된 자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수학의 정수론에 공헌했던 중국의 유명한 수학자 화로긍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과학적인 발견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다면 이런 우연한 기회는 평소 자질을 갖춘 사람,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게으른 사람에게 우연한 기회란 없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요셉이 준비가 되니까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뭘 하죠? 애굽 온 땅을 순찰하죠. 총리의 일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은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는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낮은 자리에 계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평안교회 042-523-6038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목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봄길이라는 정호승님의 시 가운데 일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게 하는 사람, 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그 길이 귀한 길이 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길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 실온을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한웅재 목사님 작곡의 소원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플루트 4중주 A메이저 작품으로 298번 가운데 1번 안단테 주제와 변주 준비했습니다. 플루트 4중주라는 편성이 굉장히 특이하죠. 플루트를 포함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편성입니다. 모차르트는 이 편성으로 총 4개의 플루트 4중주를 남겼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이 모차르트가 남긴 4개의 플루트 4중주 가운데 마지막 작품입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 특유의 익살스러운 유머, 또 악기와 악기가 서로 대화하듯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플루시 독주악기처럼 펼쳐지기보다 또 현악기들과 대등한 관점으로 함께 앙상블을 이루고 또 실내악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또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4중주 A메이저 쾌혈번호 298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주제와 변주, 윌리엄 베넷의 플루트 연주, 아마데우스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4중주 A메이저 쾌활번호 298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주제와 변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D마이너 작품번호 121번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만은 총 3곡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남겼는데요. 세 작품 가운데 2번 오늘 함께 하실 이 작품이 가장 규모가 크고 또 내용이 충실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 악장은 스케르초 성격의 아주 빠른 템포의 악장인데요. 후반에는 코랄이 등장해서 기존의 작품들 또 기존의 기악 작품들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정취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D마이너 작품번호 121번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오늘 이 작품을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연주 마르타 아레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D마이너 작품번호 121번 가운데 2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가곡 송호 도이치번호 550번 준비했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59번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코랄 전주곡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저는 오늘이 현충일만큼이나 마냥 밝게 웃기만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그런 날입니다.
1: 네.
0: 올해도 6.25 한국전쟁 날이 또 돌아왔네요.
1: 이날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잖아요.
0: 그렇죠.
1: 76년 전 그때보다 남한은 남한대로 경제가 지금은 발전을 했고요.
0: 네.
1: 북한은 계속 군사 도발과 핵 개발을 하면서 대치 중이라는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국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뭐 이런 휴전국이라는 거, 전쟁 중이라는 걸 좀 잊고 사니까 무감각해지죠.
1: 네.
0: 예, 남북이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종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피 흘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평소 철저한 뭐 대비 태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한국 교회도 피 흘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요.
1: 전 세계 최장의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민족의 비극으로 수백만이 목숨을 잃고 수천만이 가족과 헤어졌잖아요. 이 아픔의 시간이 하루속히 끝나고 하나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

0: 오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마코소심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또 6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또 6월 25일이 되면 전쟁의 아픔을 우리가 또 그때라도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빨리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통일의 그날을 함께 소망하면서 출석 인사로 그 한 줄 한 줄 받아보고 있는데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샬롬의 하나님,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전쟁과 고통이 사라지는 평화의 나라가 되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하시면서 부천에서 한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 네.
1: 지구상의 그 전쟁이 모두 종식되어서 민간인의 희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한 줄 보내주셨어요.
0: 네. 자,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그날을 저도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오해피데이

0: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6672 성도님도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1: 그리고 천안에서 한 분이 인사를 주셨는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은 모두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셨어요.
0: 네.
1: 이제 두 분은 모두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늘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초 신의학단 영화를 보면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0: 네.
1: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라고 주셨는데 사실 이산가족분들의 지금 살아계신 이산가족분들이 점점 그 숫자는 줄고 있지만
0: 그쵸.
1: 아직도 전쟁의 잔흔이 눈물이 남아있잖아요.
0: 네.
1: 이 눈물이 속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아멘. 또 파주에서도 그리고 목포에서도 부산에서도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출석 인사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셔서 무료 문자로도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면서 한 뼘 차이, 우리 오늘도 그 한 뼘 한 뼘 마음의 거리를 좁혀봐야겠죠.
0: 예.
1: 샵 1069번으로 잠시 후에 함께해 주세요.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빅 밴드의 당신은 한국의 희망입니다. 찬송할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6.25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또 분단이 되지 않았다라면
1: 네.
0: 사실은 그냥 뭐 사투리 퀴즈 뭐 이러면서 조금은 가볍게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텐데
1: 네.
0: 통일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1: 맞아요. 네.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갈 그 땅 북한 말을 함께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잖아요.
0: 네.
1: 북한이 고향인 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맥락상 뭔가 알뜻말뜻한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지금 시간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거나 막 새벽녘에
1: 네.
0: 정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래도 집중력 이렇게 발휘하시고
1: 그분들은 지금이 중턱 거의 뭐 하루에 중턱이니까
0: 네.
1: 그러실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이 마침 마치 뭔가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난 듯한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0: 이제 일어난 지 한 시간 안 되는 분들. 네.
1: 곧 출근하시는 분들.
0: 네. 좀 저녁형 인간? 뭐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다 집중하셔서 정답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여보, 내일 우리 일찍 나가야 돼요. 여기서 6시에 나가야 하니까 오늘은 일찍 자러 가요.
1: 어? 그렇게 일찍 가야 된다고? 아,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자기야?
0: 사람들은 단바람부터 다 준비하고 오는데 우리는 6시면 오히려 늦은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1: 아이, 그래도 나 늦잠 좀만 자고 싶은데. 아, 일주일에 딱 한 번 늦잠 자는 날인데. 아, 이거 너무하잖아, 자기야.
0: 아니,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까요? 그래도 되겠죠?
1: 아니야. 같이 가. 그래도 좀만 늦게 늦잠 자면 안 될까?
0: 그렇게 단바람부터 안 가면 우리 아무것도 못 사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그냥 길에서 서 있다가만 올 거예요.
1: 아, 알겠어요. 얼른 갑시다. 예, 빨리 가요.
2: 아니, 뭘 사러 가길래 이렇게 아침, 그쵸? 일찍부터 나가려고 하나?
3: 네.
2: 자, 단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바람이 달다, 뭐 이런 의미인가? 자, 단바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3: 대바람.
2: 대바람이다. 2번.
3: 봄바람.
2: 봄바람이다. 좀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렵지만
3: 네.
2: 진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집중하세요. 자, 힌트 좀 주세요.
3: 이게 저는 북한어 표현이 참 직설적인 게 많잖아요.
2: 네.
3: 이것도 그렇구나라고 느낀 게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의 그 하루가 저는 참 달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2: 네.
3: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의 하루가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하루를 뭔가 더 얻는 기분이고
2: 네.
3: 뿌듯하고 그런 단맛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나?
2: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그냥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단잠을 산 사람은 눈이 오히려 일찍 떠져요.
3: 아, 그렇죠.
2: 새벽녘에 막.
3: 맞아요.
2: 근데 깨우네 막 몸이.
3: 맞아요.
2: 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3: 네.
2: 자, 단바람은 뭔가 아무튼 좋아요. 하루가 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 그런 표현이에요.
3: 네.
2: 그렇죠? 우리는 사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조금 부정적인 뭐 엄마 나 지금 나가야 돼. 아니 지금 너는 새벽 뭐 이때부터 어디 가니?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나만 들어봤구나.
3: 아. 드라마에서 봤죠.
2: 아침에 지금 어디 나갈 때 너는 지금 주말인데 좀 쉬지. 아침 이때부터 어떻게

0: 우리 엄마만 이러는구나. 자, 1번이
1: 대바람.
0: 대바람이고요. 2번이
1: 봄바람.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이렇게 북한에서 표현하는 단바람이 네. 무슨 뜻일지 대바람과 봄바람 가운데 보내주세요.
0: 약간 이른 시각. 뭐.

0: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된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5: 저는 목동에서 온 찬송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한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76년 전 모두가 잠들었던 주일 새벽, 북한은 소련과 함께

0: 남한도 공산화하고자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로 지내온 지 7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남북은 전쟁 중이며 휴전이 장기화된 것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피 흘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날을 놓고 더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6.25 한국전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야,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76년 전에 네. 벌어졌던 그런 날이네요. 네. 평소에 6.25 좀 생각하고 사시는 편이세요?
2: 저는 늘 생각하고 있죠. 언제 전쟁이 터질까도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맨날 발표장을 못 차고 있습니다.
1: 항상 좀 언제든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네, 맞아요. 좀 두려움이.
2: 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쉬고 있는 날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긴장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1: 잠깐만요. 북한에서는 남한이 쉬는 날에 쳐들어왔다라고 배우셨어요.
2: 저희는 우리가 진짜 주일이라서 평온하게 쉬고 있는 새벽 4시에 남조선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래서 항상 긴장하게 살았던 게 있어가지고 6.25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긴장해집니다.
1: 야, 완전 반대로 알고 있죠.
3: 네.
1: 그죠? 맞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3: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1: 주일날
3: 새벽
1: 네
3: 근데 갑자기 쳐들어왔다.
1: 이게 참 6.25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는 하기에는 국제법적으로도 봤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에서 쳐들어온 게 맞는데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아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명칭도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4: 6.25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는 6월 25일에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 근데 북에서 부르는 명칭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아유,
2: 저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방이냐 막 그랬는데 남조선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공산정권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인민들이 국민들이 미국 안에 식민 상태로 계속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들을 소위 북한 정권이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적인 거죠.
2: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 그 그래서.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2: 네, 계속. 맞아요. 저희도 그걸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한국에 안 왔으면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을 거잖아요. 진짜 새로운 걸 알고 처음에는 모두가 우리는 너무나 깊은 세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거짓말한다고 아니라고 막 맞아요. 했었거든요.
1: 우리 사랑이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4: 조금 놀라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육을 받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왔다는 게 사실 너무 놀랐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만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구나라는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 또 탈북민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갈등이 벌어질
2: 맞아요. 처음에 진짜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남치민이 북치민에서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서
1: 북에서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침이라고
1: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도 남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남침이다 뭐 이러고
1: 우리는 남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3: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
1: 그래서 남침이다.
2: 아, 그래요?
1: 같은 남침인데 의미가 다르다. 요즘에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남침이라고 하잖아요. 북에서 남쪽을 쳐들어왔으니까.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죠라고 얘기를 했대요.
4: 이거 또 다른 접근

0: 같은데요. 네.
1: 폭력이라는 네, 행위의 네. 주체가 네.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주체가 북한이 남쪽을 침략을 했다라고 해서 남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도 네. 우리 사회에서도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네. 주류 또 세대가 되면 이런 용어 표현에서도 이제 네. 많은 문제들이 그렇죠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2: 개념을 진짜 한번 확 잡고 가야 될 필요가
0: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어디서 쳐들어왔는지 주체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솔직히 이 영어 하나 가지고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맞아요.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고
3: 그래서 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을 그런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0: 네.
3: 이 국사나 한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 근현대사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3: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1: 네.
3: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이게 대충 알면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네.
1: 네. 소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정치 성향을 이렇게 평가받게 되기도 하고 하고
0: 맞아요.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용어 가지고 또 개념 가지고도 있긴 했지만
3: 네.
1: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0: 네.
1: 나라다.
0: 전쟁 휴전입니다.
1: 아.
0: 네.
1: 근데 지금 아까 뭐 북에서 오신 행복이님은 네. 아, 또 전쟁이 언제 벌어질까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 남쪽의 두 분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3: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정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큰 소리가 나면은 조금씩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1: 너무 가깝게 있어서.
3: 네, 네. 가끔은 정말로 전쟁이 다시 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휴전 중이라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3: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2: 아까 말하신 요즘 세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1: 네.
2: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평소에는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걸 잘 모르겠죠.
2: 네, 네. 그래서 예전에 한 초등학생 정도에는 뭐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크다가 계속 비슷한 기사들 보고 하니까
1: 또 그렇구나.
2: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게 이제 네. 문제거든요.
0: 네,
1: 사실은 뭐 서울 이런 경기권에 강원도 네. 사시는 분들만 해도 약간의 경각심이 있는데
3: 네.
1: 충청도 이남, 뭐 전라도나 뭐 네. 경상도나 제주도나
3: 네.
1: 사실은 저도 이제 남쪽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3: 네.
1: 전쟁 뭐 이런 전혀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끼고 살아왔거든요.
0: 근데 있잖아요.
1: 네.
3: 파주는 너무 살기 좋아요.
0: 아.
3: 너무 살기 좋은 평원도시라서
1: 우리 파주 홍보대사님.
3: 네, 정말 너무 살기 좋으니까 꼭 무서워하지 마시고 많이 보러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이게 그러니까 뭐 무서워할 필요는 네. 전혀 없고.
3: 네.
1: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다.
3: 네.
1: 언제든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3: 네.
1: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3: 네.
1: 나라라는 걸 사실 국제적으로는
3: 네.
1: 바라보고 있거든요.
3: 맞아요.
1: 그래서 해외 나가보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든지 어떤 북한 관련된 뉴스를 접한 외국인들은 니네 괜찮아?
0: 맞아요.
1: 거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데
3: 맞아. 정작 우리는 태어난데
1: 그러니까 무뎌지면 우리의 대비태세나 전쟁에
3: 네.
1: 대한 생각
3: 네.
1: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이제 관심조차 없어지다
3: 맞아요.
1: 보니까
3: 네.
1: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3: 네.
1: 이렇게
3: 네.
1: 남의 얘기처럼 여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3: 맞습니다.
0: 그렇죠. 근데 무뎌진 속에서도 교회들에서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항상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나마 좀 이 교회를 나갈 때마다 그래 북한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0: 아마 사회 속에서 그냥 살면 북한을 전혀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이 대부분 다 좀 부정적이고
3: 네.
1: 두려움을
3: 네.
1: 갖게 하는 뉴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3: 맞아요.
1: 세상 속에 살면은 또는
3: 네.
1: 점점 무뎌져 갈 수가 있지만
3: 네.
1: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3: 맞아요.
1: 하고
3: 맞아요.
1: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3: 네.
1: 그래서 저희 OFP데이나
3: 네.
1: 이런 극동방송의 또 새벽 북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분이
3: 네.
1: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행복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할도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고
3: 아, 네 맞아요. 교회가 조금 더 앞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더 따뜻한 사

0: 사랑의 감정으로 품어주시고 오. 북한 땅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1: 네.
0: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돕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1: 그럼요.
0: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맞아요. 행한다면 네네. 조금 더 사회가 더 빨리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한 사람들의 자유민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도록 해주신 데는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앞서서 복음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0: 네.
2: 부모님께서 항상 6.25 때 이 시즌만 되면은 막 전쟁 기념관 이런 데를 항상 데리고 가셨거든요. 네. 어릴 때. 그래서 나도 내 자녀한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고 이끌어 네. 오셨는지 꼭 가르쳐야겠다는 네.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네.
1: 6.25 한국전쟁 발발 예를 놓고 언제쯤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0: 네.
1: 또 남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0: 네.
1: 그 시작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0: 네, 네.
1: 이 땅에서 다시는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0: 네.
1: 그리고 남북이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0: 맞아요.
1: 나아가서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0: 네.
1: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이 더 관심 갖고
0: 네.
1: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0: 네.
1: 더 따뜻한 마음 갖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네. 여러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0: 행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2: 찬송이었습니다.

0: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네. 6.25 한국전쟁 이런 민족의 비극이 사실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남침인데도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 아니냐.
1: 네.
0: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전쟁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너무나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오프닝에서도 나눴지만 다음 세대에게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잘 교육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0: 맞아요.
1: 했었잖아요.
0: 제대로 된 교육.
1: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오 해피데이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 표현하는 단바람.

0: 안바람이 무슨 뜻일지 1번이 대바람이고요. 네. 2번이 봄바람인데 샵 1069번으로 단바람이 대바람일지 봄바람일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1: 네, 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저희 아들도 그렇게 주말이면 아침 이때부터 애인 만나러 나간다고 나가더라고요.
0: 아유, 부지런한 것도 은사죠.
1: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그것도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가도 그렇게 아침부터 막 움직여도 체력이 되는 사람이 있고.
0: 그렇죠.
1: 그냥 예쁘게만 봐주세요. 네, 사고만 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1번이 대바람, 2번 봄바람입니다.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 이런 선물 드릴 거예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한뼘짜리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바람의 우리말 표현은 정답 1번 대바람입니다.
0: 대바람이란 표현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1: 그러게요.
0: 예전에 어른들이 주로 썼던 말. 너는 아침 대바람부터 어디 가니? 또는 아니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요?
1: 맞아요.
0: 손님이 막 아침에 찾아오거나 이럴 때.
1: 네. 예. 뭔가 근데 그렇게 긍정적이고 몽글몽글 표현은 아니지만.
0: 맞아요.
1: 그래도 북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 단바람이라고 네. 한다고 해요.
0: 봄바람이라고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꽤 있었지만 뭔가 달디달디 단 그런 바람일 줄 알았거든요. 그냥 하루가 길어지니까.
1: 네.
0: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또 우리가 누리면 살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그리고 봄바람, 봄바람은 봄을 같이 쓰잖아요.
0: 그렇죠.
1: 검색해보니까 봄바람은 봄바람 그대로 쓴다고 하네요.
0: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1: 샵 1069번 우리 도전해주신 이 번호로 링크가 있는 답장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입니다. 링크 클릭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 이제 방송 문자에 아니면 방송에 문의하실 게 있잖아요.
1: 네.
0: 다른 시간대 혹시 문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놓칠 그렇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침 대바람부터 문자를 주신다든지 OAP데이 뭐 관련된 내용인데 다른 시간 프로그램에
1: 맞아요.
0: 들어가면 저희가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1: 네.
0: 가급적 요 1시에 2시 사이에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응답해드리겠습니다. 자,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교회여 일어나라 어노인팅입니다.
0: 네, 지금까지 오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교회여 일어나라.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으세요.

레위기. 모세가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나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소를 잡고 손가락으로 제단뿔 하나하나에 피를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모세는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기서 속죄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내장을 덮은 모든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모두 불살랐고 그 수소의 가죽과 고기와 내장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드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는 수양의 각을 뜨고 나서 머리와 각을 뜬 여러 부위와 지방을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은 다음 그 수양을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번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두 번째 수양 곧 위임식 제물로 쓸 수양을 드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양을 잡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피 얼마를 그들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꽂아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재단 사면에 뿌렸다. 모세는 수량의 지방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은 모든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떼어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집어서 지방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다. 그런 다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서 다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것은 위임식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모세는 그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위임식 제물 가운데서 가슴은 모세의 몫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막 입구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먹으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먹으십시오. 남은 고기와 빵은 모두 불살라 버리십시오. 위임식을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속죄하시려고 여러분이 오늘 행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밤낮으로 회막 입구에 머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일을 모두 행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8장 14절에서 3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도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네, 오늘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 76주년입니다. 전쟁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포성, 폐허, 눈물, 이별, 뭐 많은 것들이 생각날 테지만 이 전쟁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게 하나 있어서 그걸 하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아이들의 노래인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웠고 배고픔과 두려움은 아이들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입도 열지 못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부르고 두 명이 따라 부르고 어느새 아이들은 함께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총성이 멈춘 게 아니었어요. 전쟁도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요. 그 노래를 듣던 군인들과 어른들도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오빠 생각도 바로 이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죠. 전쟁은 집을 무너뜨릴 수는 있었습니다. 가족을 빼앗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아이들의 노래까지는 뺏지 못했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전쟁 같은 시간이 찾아오죠.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고 건강이 흔들릴 때가 있고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 그 찬양은 빼앗기지 않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찬송했고요. 신라는 매를 맞은 뒤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환경이 평안해서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그 하루 보내시는데 그 전쟁 같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큼은요, 걱정보단 찬양을 하시고 탄식보다는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전쟁터에서도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졌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래할 그 이유를

네, 기쁨 함께 연애 듣기 2시의 기쁨 듣기 최정민입니다. 오늘 날짜는 정확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렇죠? 6월 25일입니다. 76주년 한국전쟁 기념일인데요. 한국전쟁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6.25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개시돼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된 전쟁이었어요. 전쟁 기간 동안 양측이 38도선을 각각 3회씩 넘나들고요. 남으로는 낙동강, 북으로는 압록강까지 오르내리면서 전 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했죠. 이 6.25 한국전쟁은 민족전쟁의 동시에 침략전쟁 그리고 이념전쟁의 성격을 내포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한국전쟁 당시

당시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을까요? 이 뭐 추산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한 사람들의 전체 희생자 수가 사망자가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사망자의 숫자만 그렇습니다. 부상자는 수백만 명, 피난민만 약 천만 명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 인구를 고려하면 뭐 지금이야 5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당시를 고려하면 국민 대부분이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 전쟁의 피해를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교회 예외 아니었던 거 잘 아시죠?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또 그 와중에도 그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시의 기쁨에서는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믿음의 멋진 순교자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 감탄을 하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시죠?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제가 잠시 설명해드리고 만들어진 짧은 다큐멘터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찬양은요,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 그렇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몸바쳐 싸웠던 그런 우리의 멋진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멋진 금수강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 두 곡을 메들리로 해서 2023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전 출연진이 부른 음성으로 듣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네, 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76주기 한국전쟁 기념하는 날인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뭐 우리나라 전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교회가 함께 싸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에 위치한 병촌성결교회 이야기인데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전쟁 당시 성도 74명 중에 성도가 74명이 전체 성도수고요. 그중에 66명, 66명이 순교한 교회입니다. 그 안엔 어린이도 있었고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됐는지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들이어서 2시의 기쁨에서 간단한 구성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어질 텐데요. 꼭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그 이야기를 문자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샵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자, 그렇게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하는 그 이야기, 이 내용을 들으시고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은 꼭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특별히 이 이야기의 내레이션은 청주 서문교회 김경환 사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1: 1950년 6월 25일 새벽, 모두가 잠들어 있던 시간, 38선 전역에서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 그렇게 한국전쟁은 시작됐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잃었고 자녀를 잃었으며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지금은 평범한 농촌마을이지만 75년 전 이곳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순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74명의 성도가 출석하던 작은 교회. 그 가운데 66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0: 는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논밭에 물이 들어왔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개울가를 뛰어다녔습니다. 주일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둘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일을 멈추고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병천교회는 1933년 세워졌습니다. 강경성결교회의 전도로 시작된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뜨거웠습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이었고 교회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1: 저는 병천성결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성영 목사입니다. 우리 병천성결교회는 1933년 5월 달에 세워졌는데요. 여기서 5km 정도 떨어진 강경성결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 강경교회가 이곳에 지교회로 개척해 주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기도소 형태로 모임을 가졌고 이후 1938년도에 우영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식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0: 하지만 병천교회도 시련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1943년 일제는 신사 참배를 강요하며 교회를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예배당 문은 닫혔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 성도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특별히 김주옥 집사를 중심으로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년 뒤 이 교회가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역사를 쓰게 될 줄은 말입니다.

0: 1950년 여름 공산군이 대전과 논산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농작물이 강제로 징발됐고 주민들은 끌려갔으며 기독교인들은 집중적인 감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표적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김주옥 집사였습니다. 김주옥 집사는 반동분자로 몰려 체포됩니다. 고문과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1: 김주옥 집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2: 아, 예. 김주옥 집사님은 훗날 우리 병천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셨던 분인데요. 이 김주옥 집사님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가 없던 마을에 병천교회당 안에서 연성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개설해서 부녀자와 아이들에게 국어, 수학, 한자 등을 교육을 했습니다. 아,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받는 이유는 교육의 부재였다 생각하고 교육에 힘썼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존경받는 류지셨는데요. 제자들 중에는 바로 우리 교회 이 모든 상황을 간증해 주었던 노미종이라고 하는 집사님과 또 순교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이 우리를 죽일 텐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잡혀가서도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마지막 죽는다 할지라도 두 팔 벌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 정수일 집사님이 바로 이 이학 이 연성숙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무튼 이분은 이 유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인민군들에게 25명 중에 악질 반동분자로 잡혀가다가 미군 비행기가 폭격하는 사이에 그때 탈출을 해서 가까스로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천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때 그분의 아내, 어머니, 12살 먹은 딸, 그리고 3살 된 둘째 아들이 함께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 순교 가족의 아주 중심에 서 있었고, 나중에 이 전쟁 후에는 이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또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과 성도들을 죽였던 이 공산당원들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훗날 돌봐주는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아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로로 장립되어 평생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훗날 김주옥 집사는 놀라운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안을 주셨고 무엇을 질문받게 될 거라는 것까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를 앞둔 공산군은 마지막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공동체는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병촌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0: 당시 병천교회 성도는 모두 74명. 크지 않은 시골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이유였고 희망이었으며 정체성이었습니다. 공산군은 성도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도, 평생 농사를 지어오던 노인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6명의 성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학과 전순동 교수입니다.
2: 6.25전쟁 시 희생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좌익대 국가 건설에 방해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기독교인, 민족 지도자, 지식인, 지역 유지 또는 우익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요. 곧 그들은 인민군에 의해서 이제 그 정권, 중국 공산당을 형성하는데 절대 방해되는 존재다. 이런 데서 개별 또는 집단으로 많이 박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충청권에는 교회들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데, 그 지역에 이제 그 좌우익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곳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었죠. 그 지금 뭐 이야기했었던 경천 교회도 그렇고, 뭐 강경도 그렇고, 충북에도 많이 있었어요. 경천교회는 단일 사건으로는 한국 최대인 것 같아요. 그 순교자 기념으로 유명한 곳이 전남 영광에 가면은 염산교회가 있는데, 그 염산교회는 77명이 이제 그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0: 거기 그게 이제 3분의 2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병천교회는 74명 중에 66명이 생당했으니까 어쩌면 단임교회로서 최대 사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기념탑이며 기념관하며 그 이제 신앙, 아, 순교 신앙의 정신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교육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병천교회가 유명해진 것 같아요.
1: 한국전쟁의 비극은 군인들만 희생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던 평범한 성도들의 삶도 아사갔습니다. 그들은 병촌리 뒷산 골짜기에서, 까치마을 공동묘지에서, 그리고 금강 갈대밭에서 순교했습니다. 특별히 정수일 집사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당시 31살, 그는 시댁가족 10명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병천교회에 남은 성도는 단 8명뿐이었습니다. 장년 5명, 학생과 어린이 3명,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천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천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956년 성도 수는 1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병천교회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순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남편도 자녀도 잃었습니다. 누구라도 복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0: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수보다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원망보다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1: 병천 성결교회 생존자 김주옥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김형호 장로님입니다.
2: 가족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3: 사실상 어릴 때 마음은 당연히 그 대가를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또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육과 마음이겠죠.
2: 그렇죠.
3: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배려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면 화평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걸 믿습니다.

0: 현재 병촌교회에는 순교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순교기념관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이면 순교기념주일을 지키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74명의 성도 가운데 66명이 순교한 교회. 그러나 공산군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었지만 믿음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더 깊어졌고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1: 그 순교자분들의 결실로 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삼촌들, 동생, 매형, 매제, 사촌들, 조카들에서 저희 집안에서 14명의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이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예수님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순교자들의 믿음처럼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어려움과 환난 앞에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키로 까불러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던져져서 불에 태워져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내 생명을 걸고 내 믿음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예수님이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리고 우리 김주옥 장로님이 용서하고 그 공산당원들의 가족들을 다 포용했듯이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널리 널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 4세기 교부 철학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뭐 유명한 말이지요.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 한국 교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140년 전에 우리가 기독교를 팔아넣는데 이제 기독교의 수혜자인 한국이 지금은 뭐 전 세계 제2위 선교사 파송국가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선교사를 복음을 공여하는 이제 수련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순교의 경험 겪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한국전쟁 속에 꽃피운 믿음의 이야기, 병촌교회 66인의 순교였습니다.

네,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제작해서 보내드리는 이 다큐멘터리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물정 9330번 받는 번호 입력하시고 짧게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 주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330입니다. 샵 9330이고요. 잠시 후에 또 문자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 받으실 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찬양 듣고 오면 또 반가운 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분과도 만나보겠습니다.

아멘. 네, 2시 42분, 2시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 들으셨던, 네. 지금 문자 주시기를 3387번님도 감동의 드라마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 뿌려 지켜온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2607번님께서는요,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담대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그 순간이 닥쳐왔을 때 담대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주님께 주님 전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내 목숨 바쳐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총칼이 내 앞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충남 논산에 위치한 이 병촌 성결교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실 수도 있더라고요. 이 병촌 성결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74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66명, 66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와, 그 덕에 우리

0: 이 지역도 이렇게 이 신앙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함께 해주고 계신데 지금 들으셨던 그 소감을 우물정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누가 오셨냐면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다큐멘터리 그 음성 내레이션을 하셨던 청주 서문교회 김경원 사모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뭐 제가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사모님께서도 뭐 한 번 더 청취자들께 인사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서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원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자, 이번 병천교회 이야기 직접 뭐 내레이션 하셨는데 네. 처음 원고 이제 받으셨을 때 이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이 뭘까요?
1: 아, 먼저요, 이렇게 귀한 순교의 이야기를 제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원고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사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도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져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네, 글로만 읽을 때하고 또 소리 내서 읽을 때는 느낌이 많이 달랐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 읽을수록 아, 그분들의 두려움과 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에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0: 네, 뭐 제가 사모님 저 녹음하실 때 제 옆에 있었으니까 그 녹음하실 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후일담 모르시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멈추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또 눈물을 흘리셨고 그렇게 또 녹음하시면서 어떤 감정이 북받치거나 그런 잠시 멈췄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도
0: 그러니까 지금도 사모님이 여러분들
1: 아이고,
0: 지금
1: 죄송합니다.
0: 이게 라디오라 이제 보여지진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1: 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분들이 순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결단을 읽는 부분에서는 정말 여러 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나라면 과연 그 순간에 저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좀 던지게 됐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녹음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보통 저희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할 때는 전문 성우나 이제 배우들께 이제 부탁을 좀 드려서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읽으면 제일 이 마음 또 이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실 수 있을까. 그래서 또 같은 성결교단이기도 하고
1: 네.
0: 또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우가 아니라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어떤 도전을 좀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1: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순교라고 하면 저기 멀리 어떤 중동 국가나 공산 국가 이런 데에 가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좀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사실 순교란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작은 순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고 그냥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그런 삶이 정말 매일매일에 우리가 작은 순교를 하는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청취자들께서도 이 방송을 들으셨는데 어제 이제 녹음을 하고 그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좀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1: 사실 이런 글을 이렇게 방송에서 읽는다는 게 굉장히 떨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떤 순교의 슬픈 역사로만 듣지 않고 청취자분들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셨다는 희망의 이야기로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교의 피는 끝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고 그리고 느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0: 네. 자,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0: 계신데 이 문자 소개 잠깐 좀 하고 갈게요. 2450번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믿음을 지켜내신 순교하신 선지님들을 또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아버님도 학도병으로 가셔서 폐 쪽에 총을 맞았는데 팔이 걸리적거린다고 열악하기에 자르고 수술을 했다고 해요. 평생 가쁜 숨을 쉬고 사셨다고. 또 친정아버지도 참전용사로 총을 등에 다섯 발이나 맞았다고 총 맞은 흉터를 보여주기도 하셨대요. 이런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1: 네, 감사드립니다.
0: 그래요. 이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감사한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멘.
0: 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자, 1, 2, 3, 4번님은 이렇게 주셨어요. 병천교회에서 이 66명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순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되새깁니다. 어떤 위협과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념으로 목숨을 다해 신앙을 지켰던 분들 기억하면서 감히 미치지 못하지만 저도 더욱 굳건한 믿음을 매일 쌓아가겠습니다.
1: 아, 아멘. 너무 네. 좋네요. 네.
0: 그러니까요. 자, 9000번 쓰시는 성도님께서는 6.25 한국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병천교회 순교자님들과 모든 순교자님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갈 것을 다짐합니다.
1: 아멘.
0: 서대전교회 이희령 선교사님께서 네. 이렇게 주셨고요. 4868번님께서는 몇 년 전에 병천교회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1: 아, 그러세요?
0: 네네, 다녀오셨는데 네. 그때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1: 아유, 네.
0: 자, 5223번은 제가 누리는 이 신앙이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됐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 네.
0: 이 밖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1: 네.
0: 여러분들도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병천교회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느끼신 바가 있으면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마치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좀 보내드릴게요. 자,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들 들으셨던 그 내용 그 감동 그대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모님께서는
1: 네.
0: 이 병천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고 네.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1: 저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탁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믿음은 자라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천교회 성도들도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또 작은 예배가 내일의 큰 믿음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사모님께서도 이제 이번에 이 내예전을 하면서
1: 네.
0: 이제 사모님 사역에도 또 다른 도전들이 네.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네. 네.
0: 저희가 응원하겠고
1: 네. 네,
0: 그 사역 그 믿음 그대로 네.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이 병천 성결교회 예, 내용을 들으시고 교회를 직접 가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충남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에 있어요. 성동면에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셔서 교회 가시면 이 66인의 순교 기념탑도 있고요. 또 기념 예배당도 있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달 꼭 기억하셔서 이 땅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냈는지 기억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꼭 알려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목요일은 여러분들께 좀 선물도 나눠드리고 퀴즈도 하고 그런 날인데 이 한국전쟁 기념해서 도시의 기쁨에서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 병천성결교회에 대한 얘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지금 2042번님도 나라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다고 아마 지금 주변 분들과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감동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들은 꼭 여러분들만 은혜받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모님이 사실은 전문 방송을 하는 분은 아니어서 떨리는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 4868번님이 그런 문자 주셨어요, 사모님.

0: 네.
1: 내레이션 너무 잘하셨고 큰 은혜 받았대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주신 말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잘할 수 있도록 소망해본다고 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대전에서 유권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셨네요.
0: 감사합니다, 유권사님.
1: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곡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을 선곡할까 고민하다가
0: 네.
1: 당시에 그분들도 그러셨을 거고 그 총칼 앞에서 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그 66명 뿐이겠습니까? 74명 네.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은 걸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앞에도 그 총칼이 다가왔을 때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섬겼던 것에 후회가 없을 수 있도록 그 고백을 담긴 그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0: 아, 너무 좋으네요. 네.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자,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고요. 뭐 오늘 한 시간 짧게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지만 우리가 꼭 이 내용들을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셔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사모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고요. 저는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오늘도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마련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면서 라디오 예배 함께 하시면서 이따가 문자, 제가 요청하면 문자도 꼭 좀 보내주세요.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아까 계시죠? 이 방송을 그치만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다 하시는 분, 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내가 5년 교회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5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극동방송 어플로도 듣고 계시죠?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 어떤 곡에도 좋지만 우리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익숙한 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보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한 네. 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자, 목요일이 또 왔는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첫 곡은 또 우리 권사님

0: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네. 곡입니까?
1: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0: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네. 라디오 예배 시작할 때마다 네.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곡인데 어떤 또 사연이 있나요 혹시?
1: 이 새끼라 시작할 때 항상 나오는 곡이어서 또 생각이 났었고요.
0: 네네.
1: 그리고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잘 못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또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찬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라디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교회를 지금 떠나 있는 분들 이 시간 이 방송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0: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이 시간 보내주시면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너무 습하고 더워서 생수 배달하기 너무 힘드네요. 생수 배달하시면서 1105번님 우리 사연을 주셨네요. 5242번님 30년 방학생 이름 모를 병마와 싸우느라 주님 속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주님 보혈의 피로써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의 고통 하나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소서 라고 0587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네요. 8845번님 9950번님 6089번님 함께 따라하니 눈물 났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로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찬양 감동입니다. 1203번님 퇴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받는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건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오늘 집사님도 특별히 이제 좋아하시는 곡 선곡해가지고 왔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어떤 곡이죠?
1: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0: 예.
1: 저희 삶의 현장은 가정인데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다 보면 좀 지치는 순간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를 좀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0: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은혜. 예.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싹으로 문자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5779번님 6424번님 동해선정 부부의 부부 CCM 내가 너를 선정하였다.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동해선정 부부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1: 아, 그 성함이 아니실까요?
0: 성함인가요? 동해선정 부부? 예. 아, 죄송합니다. 예. 4404번님
2: 40년의 세월을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제 교회 다닌 지 4년 차이지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0: 와, 40년의 세월을 불교를 믿다가 지금 4년 동안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4404번님. 4335번님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의 이름으로 힘들어하는 구역식구 김지연 집사님 주님의 위로와 딸아이의 치유가 있기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꽃배달하면서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대구에서 0505번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을 다하여 주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7982번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이 곡을 지금 했으면 좋겠네요.

0: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 당연히 이 찬양 아시죠?
1: 네.
0: 우리 권사님.
1: 네네, 알고 있습니다.
0: 우리 집사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잠깐만, 여기 보면 알 거예요. 보면 알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이게 이제 찬송가. 참 애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르게 되는 찬송가죠. 자, 찬송가 96장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이 찬송가를 불러주면은 여기에 정말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우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멘.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
1: 아멘.
0: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1: 아멘.
0: 잡힌 자의 노임 되게 하시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이게 1절인데 쭉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죠.

0: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절까지 했는데요. 4절 같은 경우는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 아멘.
0: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아셨죠?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지만 잠깐 교회를 떠났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몇 년 방학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내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학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이분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시간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생방송 중에 자, 5242번님 제가 한번 전화 제 찬양하는 중에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아니요,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0: 방송 듣고 계셨어요? 어느 지역이세요?
2: 예, 너무 감사해요. 인천이요.
0: 인천 어디요?
2: 송도요.
0: 송도?
2: 예예.
0: 30년 방학이라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2: 예예.
0: 본인이 지금 30년 동안 쉬고 계신 거 맞아요?
2: 예예.

0: 오랫동안 쉬고 계시는데 이 극동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1: 아, 이모님 권유로 저희 이모 권유로 듣게 됐어요.
0: 이모님 권유로? 예, 이모님은 예. 교회를 잘 다니시면서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나 봐요?
1: 예예. 예.
0: 그러시구나. 그래서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저 어제부터요.
0: 어제부터?
1: 네.
0: 어제도 이 방송 들었어요? 이 시간대?
1: 아니요, 못 들었어요.
0: 어제는 다른 방송 시간대 듣다가?
1: 예, 오늘부터 이제 눈 뜨자마자 예. 틀어놓고 예. 계속 듣고 있어요.
0: 계속 듣고 있어요? 어제부터 예, 예. 이렇게 계속 듣고 나니까는 어때요, 느낌이? 극동방송 들어보니까요.
1: 느낌이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무서웠는데 네. 방송을 듣고 나니까 방송을 이제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왜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요?
1: 아, 제가 이제 고칠 수 없는 뭐 피부 묘기증이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걸려가지고 네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됐거든요.
0: 네네.
1: 예, 30년 동안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돌아보게 되고
0: 네네네.
1: 이제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예예.
1: 예, 약도 못 믿고 의사 선생님도 고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갖고 예예. 예, 그래서 듣게 됐어요.
0: 이제 들으면서 이제는 예예. 이제 교회도 이제 가셔야죠. 30년 전에 가셨던 교회를.
1: 예, 그쵸? 가야죠. 예.
0: 30년 전에 교회를 열심히 그럼 어렸을 때부터 좀 다니셨어요?
1: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 이제 믿음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그러려고 갔고요.
0: 네.
1: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예, 이하 여고라고 미션 스쿨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가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다니다가
0: 네네.
1: 안 다니게 된 거죠.
0: 30년 동안 교회를 다시 가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거나 이런 적도 꽤 있으시죠?
1: 네, 있어요. 틈틈이 있었어요.
0: 근데 이제 어제 오늘은 방송 들으시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1: 네, 이제 그런 예. 마음이 들고 이렇게 전화까지 받으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저 함께 계시는구나.
0: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5242번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예, 계시고 예. 지금 부르고 계시거든요.
1: 아, 너무 감사해요.
0: 하나님께서 우리 5242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0: 이 시간에 우리 5242번님 저 따라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5242번님. 예. 오늘 예. 정말 우연이 아니거든요. 어제부터 방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1: 예.
0: 이제 이런, 오늘 이 3시 프로그램은 처음 들으셨잖아요.
1: 예.
0: 근데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고 전화 연결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예. 딱 오늘 선택하셨고 전화 연결도 계획하신 거거든요.
2: 아멘.
1: 예.
0: 그래서 이제
1: 예.
0: 병마와 싸우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시지만
1: 예예.
0: 그 어려움 가운데 어차피 30년 동안 어려웠어요.
1: 예예.
0: 여기서 하나님께로 꼭 가셔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송도에 있는 교회 갈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1: 송도 가나안교회라고 있어요.
0: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1: 예예.
0: 가봤어요?
1: 예, 가봤어요.
0: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가서
1: 예.
0: 예배를 드리시고
1: 예예.
0: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시고요.
1: 예예예.
0: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거든요.
1: 예예.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성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0: 해서 예. 메이플 하루견과
1: 예예
0: 로브로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네. 레모나 네. 여기서 네. 고르신다면요?
1: 아 저는 아무거나 다 좋은데
0: 아무거나? 아 네. 제일 힘든 게 아무거나인데 그럼 제가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혹시 그리고 5242번님 네. 30년 전에라든지 뭐 우연히 네. 들었다든지
1: 예 네.
0: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1: 아 갑자기
0: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네. 원래 갑자기 물어보면 항상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면 제
1: 예. 선한 마음 주님 하나님 선한 마음 아 생각이 안 나네. 아,
0: 생각이 안 나죠? 네. 네. 원래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네네. 저희가 준비한 네.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1: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축복의 통로라는 곡이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0: 우리 5242번님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십니다.
2: 아멘.
1: 아, 네,
0: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네. 우리 찬양 네네.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네. 같이 찬양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끊지 말고 들으세요. 같이 네. 부르셔도 좋고요.
1: 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축복합니다.
2: 축복합니다.
1: 네, 아멘. 감사합니다.
0: 오이사 예버님, 네. 30년 만에 아멘도 하시네요.
1: 네, 아멘.
0: 아멘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1: 네.
0: 이제
1: 네.
0: 이번 주부터 아멘. 교회 가셔서 네. 아까 우리가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1: 예예. 예.
0: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제 설교도 예. 잘 들어보시고
1: 예, 예.
0: 말씀도 좀 읽어보시고
1: 예, 예.
0: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짧게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 분이시거든요.
1: 네.
0: 그 예수님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 아멘.
0: 네. 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처음 봤죠? 이게 전화 연결하는 거는
2: 저 두 번째예요.
0: 두 번째.
2: 네.
0: 지난번에 한번 전화 연결해봤나요?
2: 예,
0: 같이
2: 어떤 예, 남성분.
0: 그렇군요. 네. 예. 우리가 라디오 예배 하다가도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을 하거든요.
2: 감동적이에요.
0: 이분은 분명히 가실 겁니다.
2: 아멘.
0: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2: 네.
0: 30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 옆에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방송 들어보라고 하니까 들었다가 오늘 영접기도 하고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2: 마음이 또 있으셨던 것
0: 그러니까요.
2: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의 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2: 아멘.
0: 모든 것이 은혜.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2: 아멘.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족을 이끌어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울하거나 힘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자,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듣고 계시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아까 그분처럼요, 30년 방학이 아니어도 뭐 3년 방학이어도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꼭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까 30년 방학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3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그 마음을 좀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정말 내가 연약해도 나를 정말 귀히 여기셔서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찬양하는 곡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마녀 새끼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사연들이 다 읽지는 못했는데, 청주에 있는 언니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한다고요. 2942번님, 한번 제가 방송 끝나고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언니인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연락을 드릴게요. 매일 직장에서 방송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계시는 우리 9950번님 고맙습니다. 동탄 아들 집에 와서 잠깐 종량제 봉투를 사러 왔는데, 그 다음에 찬양을 따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신다고 우리 7930번님 또 오셨고요. 어제 도전 찬양에서 연결돼서 교회 소개받고, 어제 수요예배 참석해서, 와, 어제 와. 제가 이제 도전 찬양했거든요.
2: 와.
0: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똑같이 이제 전화 연결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 소개를 어제 바로 했어요.
2: 오.
0: 그때 어제 수요예배를 참석하셨다고.
2: 와.
0: 이분은 20년 방학이거든요.
2: 길게 쉬시는 분들이 많아요.
0: 20년 방학인데 어제 이렇게 통화되고 바로 수요예배를 가셨대요.
2: 와.
0: 와.
2: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0: 이야. 7675번님. 이분 제 기억으로 전주였는데,
2: 와.
0: 큰 은혜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극동방송, 그리고 전화 연결해 주신 PD님,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2: 아멘.
0: 와, 이런 일도 있네요.
2: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또 연락을 드릴게요.
2: 제가 뭐 하나 읽어도 될까요?
0: 네, 읽으세요.
2: 어떤 조금만 올려주세요.
0: 여기요?
2: 아니요, 내려주세요.
0: 내려서?
2: 네. 동료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며 인수씨 가수냐고 물어보네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요.
0: 어디에요? 어디 있는 문자예요?
2: 6089님이.
0: 이거?
2: 네.
0: 이거요?
2: PD님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0: 아, 이런 게 있으면 좀 몰랐어요. 동료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
2: 네.
0: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죠.
2: 네.
0: 동료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
2: 들으셨다는
0: 야,
2: 거죠.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매일 청취하고 있으면서 처음 문자를 또 주셨네요. 모든 삶이 은혜인 줄 알면서도 세상 삶에 의지하는 삶이 참 바보스러웠다고 우리 5821번님.
2: 방학이라고 써있는데.
0: 예. 네, 작년에 이제 저랑 방송 끝나고 통화된 분이거든요.
2: 아~
0: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5821번님,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실지 궁금해요. 아주 궁금합니다. 자, 8417번님.
2: 오늘 기도하다가 나는 아이를 4명 키우니까 이 정도는 뭐라고 했던 교만함과 나의 아이가 아닌 맡긴 아이들이라고 또 한 번 후회와 회개 기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든 나의 삶을 내어드림입니다. 아멘.
0: 그렇구나. 우리 8417번님이 남편인 거예요? 다른 분이었구나. 아, 어쩐지 오늘 김진아 집사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시길래 건반을 치시길래 왜 그러시나, 아까 그 은혜라는 곡에 너무 은혜를 받았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편 사연 보고 또 눈물이 나왔나 봐요.
2: 그러셨구나.
0: 아니, 어떤 사연이었길래
2: 제가 읽었는데
0: 읽었어요. 어디 있는지. 아무튼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남편분 우리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왜 아내를 왜 울리고 그러세요?
2: 8066번이신가? 네, 네.
0: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민아 씨께서. 자, 우리 성남 택시기사님도

0: 지금 듣고 계시고요. 두 분 찬양 가슴이 찡합니다 라고. 중학교 3학년인데 예수님을 믿지만 우울증으로 교회를 방학하고 있어요. 3184번. 지금 저하고 그때 작년에 우리 이제 사연을 보냈던 분인데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자, 2310번님.
1: 극동방송 3년 이상 방학. 너무 마음이 강박했던 것 같아요. 다시 흘러나오는 방송을 들으며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이게 방송의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모르겠네요.
2: 네? 방송의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1: 네. 방송을 오랜만에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가 안 되나 좀?
0: 뭐 이렇게 바쁠 땐 또 전화가 안 돼. 바로. 네. 자, 우리 2310번님 교회 방학인지 방송의 방학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자, 4543번님.
1: 오늘 방송이 제 마음을 마구 흔듭니다. 40년 넘게 방학 중인 언니를 생각나게 하시며 다시 기도하게 하시네요. 곧 언니에게 극동방송에서 전화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0: 오, 아멘. 그렇구나. 이분도 아는 언니가 40년 방학이시라고.
1: 아이고.
0: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꼭 전화 주시고 정보 주시면 저희가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 저희가 사연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이 시간에 다 이제 신청곡도 다 소화는 못했지만 이 곡을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다시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그리고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저는 새끼라 조현 줄키민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죠.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아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감리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갈마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화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화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 위치한 세종 주님의 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건강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약대 교수 데릭 김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주님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송촌 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에 설레시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어떤 일에 설레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까? 또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월드컵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두 경기를 했는데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아우, 이번에는 16강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설레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잠시 후면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죠. 우리 직장인들은 무엇만 기다립니까? 휴가만 기다리잖아요. 주여, 한 달만 지나가면 내 인생에 휴가가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볼지, 누구를 만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는 이런 일이 설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설레임은요,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은 일을 갈망하고 설레인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설레이겠습니까? 안 설레이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요, 천지가 개벽해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그냥 침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인가 설레임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영혼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아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주일 예배 나오시고 또 새벽도 금요도 수요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의 영혼의 설레임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언제쯤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죠. 내 영혼은 무엇에 설레이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설레인 적이 언제인가? 새 가족이 와서 교회에 새 영혼들이 보여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메마른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메말라가는 영혼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품으로 좀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설레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세상에 분명히 육신의 설레임은 있을 텐데 내 영혼의 설레임이 있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책 소개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또 저술가이기도 하고 교회 연구가이기도 한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좀 책 제목이 무섭죠?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가 죽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너무도 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미국만 해도 10만 개의 교회가 죽음으로 향하는 징후들을 보인다. 이렇게 책의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컨설팅을 하고 교회 상담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죽어가는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죽음 직전에서 이제 이 사람을 불러서 우리 교회 좀 진단 좀 하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를 좀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죽어가는 교회 혹은 문을 닫은 교회들을 컨설팅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공동체만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쇠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한 그들만의 교회였다. 네 번째는 내부 지향적으로만 교회 예산을 사용했다. 다섯 번째,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여섯 번째,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일곱 번째,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여덟 번째,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아홉 번째,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열 번째,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이렇게 열 가지 챕터를 통해 이 교회가 왜 쇠퇴할 수밖에 없고 왜 죽음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놓았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거든요. 한 번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열 가지의 공통점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아, 이 교회의 특징 중,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곳에 더 이상 교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깥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외부의 어떤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족들에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어디로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부로만 가 있는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에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지상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책을 통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있어요. 성실하게 살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출근도 할 것이고 공부도 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기 시작할까요? 방황하기 시작하겠죠.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가야 될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에 설레임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외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 모습들이요, 이 인간의 본성이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외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외도, 다른 종류의 설레임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심장이 뛰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에 심장이 멈춰버렸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외도는요, 한 번에 갑자기 빵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세태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듯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고 잠을 깼는데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더 이상은 살지 않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또한 누가 있겠습니까? 아유, 이제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내 안에 찾아오는 그런 나태함과 세상이 주는 설레임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헌신하기 부담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나느냐, 설레임이 바뀌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외도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세 가지 지표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설레임의 대상이 바뀌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레임의 대상.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설레이십니까? 우리 외도라는 것은요,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죠.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한때는 영혼의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첫사랑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막 누가, 아우, 권사님, 집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아우, 나 좋아서 하는 거야, 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해, 이랬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왜 나만 하냐, 이거 아무도 안 나오고 이번 주 토요일날 청소봉사인데 나만 하고 내년에 구역장 안 해 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막 설레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설레임이 더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것에 더 내 마음이 쏠려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더 설레이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요, 이제 영적인 외도가 일어나고 설레임이 바뀌면 영혼에 대한 일에 있어서 불편한 일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맥락이 비슷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제 설레임이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가 쫓아갑니다. 세상을 위해서라면요, 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요, 시간 드릴 수 있어요. 물질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나왔더라, 백화점 줄 서는 거요, 3시간 줄 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0: 일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3시간 줄 서서 예배하라면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설레임의 대상이 바뀌면요, 점점 더 영혼에 대한 불편한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 전도하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동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뭘 써야 돼요? 내 시간을 써야 돼요. 내 물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유, 난좀 편안하게, 좀 안락하게. 그게 아까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들이었죠. 변화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 물질이 있으면, 아유, 우리 교회에 씁시다. 뭘 지역사회를 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요, 굳이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유, 성도가 싫어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책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진단은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다른 건 애매할 수 있어요. 내가 설레임이 바뀌었나? 영혼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기를 싫어하나? 근데 이 마지막은요, 정말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영혼에 대한 설레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제일 많이 나타나고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며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요, 어떤 소리가 많이 사라졌습니까? 기도 소리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설렘이 없어지면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굳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고요, 그분의 뜻대로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목적을 잃으면요, 이제 어디를 가기 시작합니까? 다른 것에 외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일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행복함을 찾으며 여기가 진짜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외도가 계속 진행되면 어떤 모습으로 설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대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0: 아멘. 그들은 스스로 설레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였고 모이기를 좋아했고 뭔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잘하고 있어! 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요즘 뭐가 그렇게 설레이나? 나는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있나? 내 마음을 홀딱 뺏어가는 일이 혹시라도 다른 일은 아닌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 많이 사라져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 내 얘기가 아닌가라는 부담감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무거운 부담감을 주려고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들으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설레이지 않지만, 나는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에 나오는 데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세서 설레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평생토록 설레이는 한 분을 소개하길 원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전히 설레이시는 분, 여전히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매일 우리를 설레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설레임이 식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면요,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0: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100마리 양을 키우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100마리를 잘 풀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양을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밤이 좀 깊었고 지금 이대로 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가다가는 나머지 양들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하며 99마리의 양을

0: 지키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보통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겠죠. 야, 이거는 아무리 득실을 따다 봐도 99마리 양을 지키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세요.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는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99마리를 지켜야 되는 일도 있는데 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우리 목자는 그 길을 떠나셨겠습니까? 사랑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사랑은 합리적 사고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면서요, 합리적 사고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십니까? 자녀들을 곰곰이 살펴보는 거죠. 첫째는 쟤는 머리가 좋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중에 내가 노후에 용돈을 줄만하다. 라고 이제 좀 투자를 하고, 둘째는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어요. 공부랑은 별로 희망이 없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에게 투자하느니 소고기나 한 점 더 먹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를 투자 가치로 바라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수많은 양들, 뭐 양 100마리만 있겠습니까? 이 인류 중에 수십억 인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밖에 없는 한 명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아우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딥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농담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순서를 좀 기다리셔야 돼. 응답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서라도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만 그 헌신이 어떻게 보면 한계,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헌신일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까지는 내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 한계를 한번 부딪혀보면요, 아, 나 주님을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네. 나 하나님 말씀을 이 정도밖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네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나면 우리 호언장담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아, 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아, 나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요, 아,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안 좋아가지고 주님이 이 자리에 세워갖고 그냥 도망가지 말라고 붙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한계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디까지 그럼 우리를 찾아다니시냐, 우리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0: 할렐루야.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대요. 적당히 돌아보다가 아유 없네, 골짜기도 없고 강도 없고 동굴도 없고 집에 가자, 그렇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편안하게 집에 누워서 양이 뭐 돌아오겠지 뭐 배고프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찾아 나서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요, 이 찾아내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사실 전체 펼쳐져 있습니다. 잃은 양에 대해서,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 비유의 말씀,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탕자 이야기는 다들 아시니까 짧게 얘기를 해보면,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돈을 좀 땡겨달라 얘기하는데 어떤 돈입니까? 유산을 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때려 죽일 놈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을 돈을 미리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이걸 주네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쏙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요, 뭘 나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설레이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아버지 집에서 밥을 먹는 것,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이게 설레이지 않아요. 뭐가 설레는 거예요? 돈 들고 가서 먼 나라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에게 가장

0: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쥐엄 열매 하나 얻어먹지 못할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사단 마귀가 만들어놓은 기쁨의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용 가치가 끝나면요, 철저하게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시 고민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뭐 때문에? 품꾼도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은 배부르게 먹는데 여기서 내가 굶주려 죽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정말로 은혜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이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0: 아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좀 은혜가 되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야 더러운 아들한테 어떻게 목에 입을 맞추나 뭐 이런 말씀 은혜가 될까? 여러 가지 각자의 은혜가 있으실 텐데 저는 여기 은혜가 됐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바라봤다라는 장면, 그리고 달려갔다라는 장면이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미리 아버지한테 전날에 전화해서 뚜루루루루루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돈 다 말아먹고 내일 집에 가니까 저 좀 마중 나와주세요.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전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편지라도 좀 썼겠습니까? 연통을 넣어서 아버지 망한 아들이 돌아가오니 목욕물이라도 좀 대표해주시면 성은이 만극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것도 안 했을 겁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어떤 고민을 했겠어요? 내가 가면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집 대문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하면서 터덜터덜 걷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그를 봤다라고 얘기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달려갔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침 아버지가 장날에 길을 가다가 아들이 왔네 라고 달려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본다면요, 아버지는 매일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났을 때, 세상을 향해 달려갔을 때 아버지가 싫다라고 다른 설레임으로 외도하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무엇을 했을까?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 아들이 언제 다시 이 품 안으로 들어올까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마 비슷한 시간에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쯤이면 오지 않을까? 그래야 오늘 말씀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지꼴이 된 아들이 와요.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으면요, 저게 우리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오는데 좋은 옷을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는 아셔요. 아버지는 그 아들 향해서 달려가면서요, 더러움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나를 만나 주실까?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안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시는 그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찾아내실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좀 공감하고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설레임은 식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설레임은 단 한순간도 식은 적이 없으시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가슴 뛰고 있는 한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지 않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외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요즘 무엇에 설레고 계십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면요, 거기 집에는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아들 한 명이 있어요. 우리가 첫째 아들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도 잡고 사람들도 부르고 막 흥청망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와서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효자일 수 있어요. 한 번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요, 아버지 품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뭐가 없나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죽어

0: 죽어가는 영혼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내 이익과 나의 유익과 혹시라도 아버지 재산이 동생에게 또다시 갈까봐 걱정되는 마음만 이 안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오늘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 모습 안에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아이고, 내가 그렇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렇지. 내가 전도해야지. 라는 이야기보다는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또 다른 잃은 양,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똑같이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슴을 치긴 쳐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그런 설렘이 없구나.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었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다 잊어버렸구나. 라는 가슴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오늘은 이런 회개의 질척보다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문 밖에 서서 화를 내고 잔치는 벌어졌지만 잔치에 도무지 들어가지 못하는 형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0: 아멘.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도 포기할 수 없어요. 마음이 식어버린 그 첫째 아들도요,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한 잔치이기도 한걸 네가 왜 모르느냐? 너와 늘 함께 있으면서 그 설레임을 너는 왜 잊어버렸느냐? 이것은 너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잔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너에게 있고 너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심장 뛰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에 우리의 심장이 뛰었으면 좀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을지 몰라요. 아우, 나 좀 편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우, 나 좀 인정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너 왜 설레임을 잃어버렸냐? 너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너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라는 질책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향한 가슴이 식어버릴지 모르지만 너를 향한 나의 가슴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그분께서 나는 오늘 너를 찾으러 왔다. 나는 오늘 너를 만나러 왔고 네가 내 기쁨 안으로 다시 들어가길 원한다라는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진짜 뭘 원하실까? 그분이 어떤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기다리시고 가장 설레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송촌 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송촌 장로교회 042-637-5004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0: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9화 승려가 교인이 되기까지 김계한은 성경을 숨겨 사찰로 돌아왔다. 그러나 막상 그 책에는 손도 댈 수 없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날수록 성경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져간다. 그러던 어느 날 기대와 불안, 희망과 죄책감이 나란히 앉은 밤 그는 사람들 몰래 말씀을 펼쳐본다.
1: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신기하구나. 기독교에서도 수행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2: 대하수님, 안에 계셨군요. 곧 저녁 공양 시작입니다. 근데 방금 그거 뭡니까?
1: 뭐요?
2: 방금 숨기신 거 말입니다.
1: 아,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책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2: 서책을 숨기시는 거면 설마 스님 소설책 보시는 겁니까?
1: 아, 소설책. 아, 뭐 그게
2: 혹시 새집 좀 들리셨어요? 예? 역시 저랑 통하는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새로운 소설 딱지본을 구해왔거든요.
1: 아, 예, 그러시군요. 어떤 소설?
2: 모란병이요. 스님은요?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1: 아, 예, 저는 그게
2: 말 못하시는 거 보니 민망한 책입니까?
1: 아, 예.
2: 농입니다. 그럼 다 본 후에 서로 바꿔보기 어떻습니까?
1: 아, 근데 이게 바꿔보기엔 좀
2: 알겠습니다. 근데 큰 스님한테 들키면 아시죠?
1: 아, 예, 예, 그럼.
2: 저 지난번에 들켰다가 세수꽃을 갖고 왔다고 호되게 혼났잖아요. 조심하셔요.
1: 아, 예, 그래야죠.
2: 계한 스님도 소설책을 보신다니. 얼른 잘 숨기고 나오셔요.
1: 아, 예, 예, 조심하겠습니다. 아휴, 조심해야겠구나. 성경 들키면 큰일 나는데.
0: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성경 묵상은 더 깊어져갔다. 한 절 한 절 깊이 곱씹으며 생각하다 보니 말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3: 근데 말이야, 요즘 계한 스님 불경 소리가 안 들려.
4: 그러네. 아, 여기 주방일 보고 있으면 이 계한 스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는데.
3: 요즘 뭔가 수상해.
4: 맞아. 뭔가 이 냄새가 나. 지난번에 뭐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얼댔다니까.
3: 응, 나도 들었어. 그 빨래 널고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길래 내가 깜짝 놀랐거든.
4: 믿음, 소망, 사랑? 그 예수교 내용 아니요?
5: 또 아, 모여서 잡담하고 계시죠? 누가 불경을 보든 성경을 보든 뭐 어때요? 얼른 저기 밥 좀 저어 봐요.
4: 아, 뭐 어떻다니요? 큰일이죠. 스님이 성경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5: 예수교 신자들이 많아지니까 포교하실 때 필요해서 성경을 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3: 그렇겠네. 아니 지난번에 마을에서 이상한 전도인 만나고 와가지고 많이 속상해하셨잖아.
4: 아,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시는구나.
5: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문 만들지 말아요. 이제 곧 점심 공양 시간인데 반찬은 다 됐어요?
3: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5: 채공님, 자꾸 잡담하니까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3: 아유, 어떡해. 이거 다 타불었네. 다 타불었어.
5: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자꾸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3: 아우, 죄송합니다. 이 귀한 걸 태워 먹어서 어쩌나.
0: 그러나 산사에서의 비밀은 곧 들키기 마련이었다. 촛불이 꺼지는 시간, 다른 표정과 말투 등에서 생긴 미묘한 틈은 큰 스님 피부에도 느껴지기 시작한다.
1: 큰 스님, 제 방에

0: 무슨 일로?
1: 아이고, 아이고, 마침 들어오셨네. 저기, 저, 계안스님, 이게 저, 어떻게 된 거냐?
2: 성경을 필사하고 계셨던 겁니까?
0: 그게,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하려다.
2: 김계안!
0: 예, 큰 스님.
2: 내 너를 아기 때부터 보았는데, 네 눈빛 하나 모를 것 같으냐?
0: 제가 때를 봐서 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2: 지금이 그 때인 것 같은데.
0: 그 구원을.
2: 구원. 부엌보살님.
1: 예.
2: 잠깐 자리 좀 비해 주시겠습니까?
1: 아유, 예. 아유, 개아스님 죄송해요. 아유.
2: 부엌보살이 귀띔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도 설마했어. 근데 로마서라니, 그건 도가 아니야.
0: 예, 도가 아닙니다.
2: 그럼 이딴 걸 왜 필사까지 하고 있어?
0: 큰스님, 지난번 백두산에서 백일기도 마치고 하산할 때였습니다. 하늘이 검어지고 벼락이 코앞에 내려쳤죠. 그때 놀라 넘어지며 벼락을 굴렀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본능처럼 소리쳤습니다.
2: 그래서
0: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 안에 그분이 있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큰 스님, 저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언제든 난 죽을 수 있는 존재이며 죽음은 내가 수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결국 저의 수행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2: 나무아미타불. 그래, 이 또한 네 업이고 길이겠지. 그럼 이 성경 안에는 구원이 있더냐?
0: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안에 누군가가 계신다는 느낌, 그분이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느낌은 확실합니다. 이런 확신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2: 짐 싸거라. 내일 아침부터 내 눈에 띄지 말거라.
0: 스님,
2: 다른 사람들에겐 다른 수행을 떠났다고 내 말하마. 오늘로 우리의 연은 다 한

0: 절에서 쫓겨난 김계안은 며칠을 숲에서 떠돌았다. 몰래 성경을 읽은 것을 자책도 했지만 다시 마음을 속이고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그는 다시 걸었다. 이번엔 살아있는 믿음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마을 교회로 향했다.
1: 잘 오셨습니다. 저희 여기는 선교사님 부인이세요.
2: 반가워요.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받아가셨다면서요?
3: 아,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2: 네, 편하게 머무르세요. 네,
3: 감사합니다.
2: 아, 오늘 마침 예배가 끝나서 다들 나오시네요.
4: 언니, 분명 빨리 나을 거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 아, 내일 내가 죽 끓여서 갖고 갈게. 알았지?
5: 안 그래도 되는데 고마워. 늘 아플 땐 혼자였는데 너무 고맙다.
4: 어? 다들 밖에 계셨네요? 먼저 가신 줄 알았는데.
1: 반가운 손님이 오셔서요. 아, 마침 잘 됐네요. 여기는 김계한 선생님이세요. 사찰 스님이셨는데 지금은...
3: 아, 지금은 아닙니다.
1: 성경 말씀 읽고 여기로 찾아오셨어요.
5: 그럼 당장 주무실 곳은 있으세요?
4: 그러네요. 머무실 곳이 필요할 텐데.
2: 저희 집 작은 방을 내어드리기로 했어요.
5: 잘 됐네요. 그럼 내일 아침에 죽이랑 반찬이랑 해서 좀 가지고 올게요.
2: 괜찮아요. 여기 계시는 동안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돼요. 제가 있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3: 여기는 말 없이 나누는 손길이 설교보다 더 감동적이네요.
2: 좋게 봐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들 설교로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시죠. 참 감사한 분들이에요.
3: 불교에서는 덕을 쌓기 위해 선을 베풀라 합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곧 나를 닦는 길이라 믿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선을 행하되 자신의 이름은 다들 감추시네요.
2: 그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뿐이니까요.
3: 받은 것을 흘려보낸다?
2: 네. 우린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3: 그래서

0: 베푼 것이 돌아오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거군요.
1: 네, 그렇죠.
0: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 때문이겠죠?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시려고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2: 처음엔 논쟁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엔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엔 사랑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앞에 조용히 무릎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9화 승려가 교인이 되기까지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지고 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새벽에 켜서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그때 극동방송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새벽에 좀 너무 놀랬죠. 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 그곳에서도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후원이 북한 땅, 러시아 땅,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하는 또 한국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요.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후원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간증자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1: 가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삶의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개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다윗이 수환이 차서 죽게 되면 그 아들을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기도는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의 힘도 경건의 능력도 잃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주님의 선물임을 알고 이 복된 선물을 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시의 윤학준 곡으로 테너 윤서준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과 나라를 위해 누가 기도할까요? 나 하나로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는 무력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는 산에게 명령하여 이리로 옮겨지라 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기도 하는 능력의 기도이니까요. 오늘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임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따라 기도할 생각을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못 잊어. 김소월 씨의 조혜영 곡으로 소프라노 이혜원이었습니다. 앞에 보내드렸던 곡은 마중, 허리메 씨, 오늘은 강한외의 곡으로 함께 하셨고요. 바리톤 유영광이 노래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확실히 믿는

봄처녀, 이은상 작사의 홍남파 곡이었고요.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이었습니다. 앞에 곡은 그리운 마음 이기철 씨의 김동환 곡으로 바리톤 최현수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27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생각은 복된 생각 중에 복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깝게 인도하시니까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들이 생각에만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오빠 생각, 최순애 작사의 박태준 곡으로 함께합니다. 종의 집이 기도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인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를 이기려면 함께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0: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교회 처음 오시면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터인데 목장에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 교회 모습을 보면 이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생겼던 교회를 보니까 성전에서도 모였고 어디에서도 모였어요? 집에서도.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오늘 주일의 예배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집에서 모이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목장도 집에서 안 모이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 거의 300년 가까이 로마의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은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믿음의 성숙이 점점 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은 모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이 모임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스피릿 가운데 하나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아이러니컬에도 언제 없어지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부터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절실한 믿음의 고백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처음 있었던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1500년쯤 지나서 18세기에 의해서 이 교회의 원래 모습인 이 소그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역사 가운데 다시 등장하는데 그게 영국에 있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현대사회 가운데 등장합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영국 국교의 사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치면 성경의 사제였죠. 그런데 뭐 그래서 신대륙이죠. 지금이 미국이죠. 신대륙에 선교하러 갔다가 오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회심을 경험해요. 아, 목사였겠지만 어느 날 아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삶의 가치가 많이 달라지죠. 이분도 그 가슴 가운데는 불덩어리 같은 그 열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영국 국교에 있었던 법 가운데 하나가 목사가 사제가 설교 단 이외에 다른 곳에 가서는 설교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법입니까? 복음은 어디에 전해야 돼요? 바깥에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꽤 오래전이지만 20년도 훨씬 전에 제가 미국에서 섬길 때 그 교인들하고 휴가를 불란서에 있는 어느 해변 도시에 갔어요. 근데 저는 모르고 갔는데 가봤더니 글쎄 거기 바닷가가 누드비치라는 거 아세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호텔방에서 나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를 누가 오자 그랬냐고 이제 투덜거리고 이제 그렇고 있는데 저 혼자 갔으면 혹시 나갔을 수도 모르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갔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중에 함께 갔던 집사님이 늘 말할 때마다 제 취미는요 전도예요 이러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사람이 무섭잖아요. 제 취미가 전도고요 특기가 기도예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바닷가도 못 가는데 우리 전도나 합시다. 집사님이 목사한테 그러는데 제가 예스했겠어요 노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해변가 아닌 다른 지역 가가지고 이제 전도한다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불란서 어떤 여자분이 우리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 전도를 왜 여기서 하냐고. 전도하려면 교회 가서 하지.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국교회 사지한테 당신들 설교는 설교단에서만 하고 설교단 바깥에서는 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그런 어느 순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불이 뜨거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그럴 수가 없어서 바깥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국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죠. 그렇지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그 복음의 열정이 뜨거우니까 순회 설교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치면 한 일주일 동안은 세종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는 대전에 가서 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복음의 권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헌신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시 와가지고 자기가 그때 설교했던 거 와봤더니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헌신했던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요하네슬레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자괴감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 있을 때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조언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10명에서 12명 소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클래스 미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몇 개월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왔더니 놀랍게도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소그룹에 들어갔던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에 성숙이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10명 중에 9명은 옛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한웨슬레는 그때 자기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나는 소그룹이 없는 곳에서는 차라리 설교하지 않겠다. 설교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고 소그룹이 함께 있을 때 그 설교의 은혜도 그들 가운데 유지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요하네슬레가 만들었던 그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소그룹 그 속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기에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가 있었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들은 한 주일에 함께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한 주일간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 자기가 은혜 받았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 특별한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목장에 있는 모습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을 뿐이에요. 대신 지금 우리 교회 목장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엄청 부담스러울 한 가지도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직고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직고는 한문의 표현인데 직접 고백한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숨김없이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고 그 시간에서 뭘 했냐면 한 주일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내 삶의 죄의 습관이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와 벗댔던 모습이 있다면 그걸 숨기지 않고 고백을 했고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를 위해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격려해주는 시간 이게 직고의 시간이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그룹에서 하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 중요했냐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죄 때문에 무너졌을 때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함께 이 죄의 짐을 짊어지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믿음을 지키게 했고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흔히 죄와의 싸움을 개인의 경건의 문제나 개인의 의지의 문제나 개인의 결단의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물론 어떤 유혹의 순간에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개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결단은 홀로 내리지만 그 죄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싸움터는 혼자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읽어볼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실족. 실족이라는 게 뭡니까? 엄밀히 치면 길을 가다가 단순히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 이런 것을 실족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그런데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스칸달리제이 또는

스칸달 리조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의 단어 스캔들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내가 가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 함정에 내가 빠졌다. 이게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이게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동물을 잡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에 놓은 덫처럼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판 함정에서 넘어지는 것, 이게 실족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 뭐냐면 죄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 바로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판 함정과 같아서 한 사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얼마든지 빠뜨릴 수 있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함정처럼 모든 사람을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죄가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고립시켜요. 그게 죄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하면 함정이라는 거 아니까 함정이라는 건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벗한 사람들에게 죄가 임하면 늘 고립시켜요. 숨기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손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만약에 상처에 공기를 통하지 않도록 놓으면 상처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덧납니다. 빛에 비춰야지 이 상처가 남는 것처럼 죄도요, 공동체의 빛으로부터, 빛에 나올 때 죄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는데 죄는 우리를 격리시켜서 그래서 더 어둠 가운데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 죽게 만들어요.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고립시키고 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꾸 숨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배우자한테 내가 숨겨야 되겠다. 좋은 걸 가능성이 높아요. 죄와 벗하는 게 많아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숨겨야 되겠다. 가능한 건 죄와 벗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이 격리시키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앞에서, 유혹 앞에서 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인 나의 결단이에요. 그 결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결단만으로 죄를 이기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때마다 나와 함께 죄 앞에 버텨주고 싸워줄 전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병사도요, 사방이 적으로부터 둘러싸인 곳에서 혼자 서 있다면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병사 전우가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인간의 뇌는요, 공포를 이겨낼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죄는요, 우리를 각계 전투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자책하고 혼자 일어서려고 애쓰다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서 있을 때 어둠은, 죄는 함부로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해졌을 때 나 대신 방패를 짊어줄 동역자가 있고, 내가 부족할 때, 지쳤을 때 나를 부축해 줄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 그러면요, 그 장소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유린당하는 장소가 아니라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처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할 때 하나님은 큰 그룹으로만 모이지 말고 소그룹으로도 모여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모임을 가져라. 그때 너희들이 이 땅의 그 유혹과 죄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늘 무너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홀로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서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그 작은 교회가 여러분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이죠. 그 안에서 함께 울고 기도하며 이 땅의 죄와 싸워 맞서 이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 모습을 18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본까지 하오리까? 자, 죄와 맞서서 함께 공동체에 싸우다

보니까 죄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러면 죄와 함께 맞싸우다 무너진 사람을 향해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너 죄에 무너졌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고민 앞에 공동체가 가져야 될 성격, 어떤 신앙의 자세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당시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는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했거나 또는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럴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내가 7번까지 용서해야 하는데 이런 정도면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7번까지를 이 베드로가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때 그들이 살던 문화에 유대교인들이 있었던 율법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에게 잘못을 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갈등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려면 몇 번은 용서라고요? 3번은 용서라고. 거기서 나온 게 3세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4번까지 그렇다, 그때는 너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냥 그 사람에게 그 분노를 해도 정당하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식이었고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랐던 베드로가 저는 7번이나 용서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우리의 문화보다 적어도 2배 이상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랍비들이나 이들의 문화보다 훨씬 관용과 용서와 긍휼이 많은 인생 아니에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22절에 대답하시는데 베드로의 이 개선법을 아주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저걸 금방 계산해서 7곱하기 70이니까 몇 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요, 용서하는 것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니까 490번 하라, 이거는 아니라 숫자의 한계를 완전히 철폐하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7은 완전수예요. 그 완전수 곱하기 또 완전수를 한다는 얘기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의 횟수를 세는 것 자체가 이미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용서는 산술적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죄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함께 죄와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죄에 의해서 무너지고 연약해질 때 죄에 맞서다 보니까 그 연약한 사람을 향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와 싸우다 보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죄와 타협하는 곳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를 견제해야 된다. 그러나 죄 가운데 무너진 사람, 죄 지은 사람에게만큼은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용서하자, 이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께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놀랍게도 죄는 단호하지만 죄 때문에 무너진 인생에 대해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공동체, 이게 죄와 맞서 싸우는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종종 드립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고 쓰러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와서 날마다 회복되고 나아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이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납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하는 것, 뭐 1달란트, 뭐 2달란트, 5달란트 나오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성경에 나오면 화폐 단위가 여러 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달란트예요.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0: 하루가 일한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게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죠.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면 6천이면 거의 20년 일해야지 버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일해서 번 돈이라고 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을 얼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를,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계산하기 어려운 돈이에요. 여러분이 20만 년 일해야지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는 돈을 지금 용서받은 거예요. 이거는 용서해 주는 사람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저 조건 없이 용서받은 거지, 내가 그 중에 일부분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용서받았어요. 그만큼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 용서를 받고 나오는데 나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 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의 품삯, 약 3개월 월급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화를 내면서 너 이거 안 갚아? 감옥에 가두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수조 원, 셀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수만 분을, 수십만 분의 일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 앞에서 그는 분노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렇게 가둔 이유가 뭘까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훨씬 더 큰 것을 이미 탕감받았어요. 나는 훨씬 더 큰 죄를 이미 용서받은 존재라고 한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교만 상태에 빠져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환대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를 쥐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는 기억들이 남아있을 때 그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그 공동체가 죄와 함께 싸워가면서 죄로 무너진 사람을 용납하고 환대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냐?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착한 성품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용서받은 은혜의 기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는 인생이 될 때 이 믿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 성품이 훌륭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 좋은 사람이 한을 품으면요 더 오래 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건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데,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미 그거보다 훨씬 큰 죄를, 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탕감받았다는 은혜의 기억을 붙잡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억을 붙잡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용서와 환대와 긍휼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기억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죄는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죄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을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공동체.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공동체야 돼요. 그 공동체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우리의 좋은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억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생이 될 때 누군가를 향해 긍휼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산성감리교회 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85-8111 042-585-9-8111번 산성감리교회

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6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화동아, 오늘도 나라를 지키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을 너를 생각하니 대견하고 고맙구나.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늘 마음으로 걱정과 함께 응원하고 있단다. 군 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너는 더욱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을 거야. 지금의 땀과 인내가 분명 네가 앞으로

0: 살아가는 삶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는다.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힘든 일 있을 때 혼자 다 안고 가지 말고 늘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또 너를 응원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렴. 우리는 늘 너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단다. 네가 있어 오늘도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는구나. 멋진 국군 내 아들, 남은 군생활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치지 말고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는 날까지 기다릴게. 사랑한다 아들.
1: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요. 특별히 오늘 같은 날 군복을 입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각별해집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쓰는 엄마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6월 25일이네요. 76년 전 오늘 누군가의 아들이 군인이었고 또 전쟁터로 나갔죠. 그때도 누군가의 엄마는 아들이 밥은 먹었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을 겁니다. 군인 자녀를 향한 엄마의 마음이 76년이 지난 오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요. 물론 전쟁터에 있는 아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에 견줄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대단한 걸 바라기보다 그냥 오늘 하루 괜찮은지 걱정 어린 눈으로 하루를 보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요. 나라를 지키는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된 자리인지는 그 자리에 있어본 사람이 알겠죠. 티낼 수도 없고 힘들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버티는 날들의 연속일 겁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한 오늘 편지를 쓴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힘든 일 있을 때 혼자 다 안고 가지 말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응원하고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라고요. 오늘 이날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우리도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로 응원하는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저녁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세요?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의 저녁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방명록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활짝 열어놨습니다.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열어놨으니까요.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저질라에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준비했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으니까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행저질라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고 챙겨가세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자 저녁 기도문 지금 신청하신 분들께 쭉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6월 25일 목요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어요. 그 링크가 여러분들께 전송이 되니까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그 이미지에 적힌 기도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셨던 분들은 행자들라 저녁 기도문을 잘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굿 이브닝, 갓 이브닝 시간으로 함께하죠. 평신도를 위한 순한맛 신학 강의가 열립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분명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주파수 고정하시고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나누고 굿 이브닝, 갓 이브닝 코너 함께 하실 텐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많이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양한 찬양이 있는 행저 전라와 함께 오늘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찢어질라 Good evening, God evening.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녁이 가장 좋은 저녁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순한맛 신학 강의가 열립니다.

0: 분이시죠. 행저진라 공식 신학선생님,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인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뭐 은혜, 믿음 네. 이런 네.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1: 그렇죠. 네. 오늘 저기 항상 교회에서 흔히 쓰는 어떤 교리적인 용어 이런 걸 하는데 네. 우리 성령.
0: 성령.
1: 뭐 흔히 많이 하는 말이지만은 예. 또 의견도 분분하고 용기를 내서 한번 성령을 말해볼까 합니다.
0: 네, 좋습니다.
1: 우리 최 PD님 교회 다니시면서 네. 성령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0: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 그렇죠. 말이. 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 성령을 받은 건지.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사실 그런 체험이 없는 분이 대다수거든요.
1: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좀 부담감이 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왔는데 나는 신나서 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제 친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저와 같은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어요.
0: 어머.
1: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 어머니가 나만 보면은 민석아 네가 책임져라 나를 그렇게 하셨는데
0: 네. 네,
1: 그 친구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0: 네.
1: 성령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려면 뭐 다 말할 수 없고 우리가 흔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령에 대한 네. 그런 이해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사실 근데 성령 하면 어떤 분들은 바로 떠오르는 게 뭐 방언을 한다든지 불 받았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불 같은 체험인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교수님.
1: 그럼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뭔가 있구나라는 건 될 수가 있지만
0: 네.
1: 뭐 그런 체험이 전부가 돼서도 아니고 또 이것이 출발점, 이해 출발점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먼저 성령이 누구신가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0: 네.
1: 우선 성령은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 뭐 내가 체험할 때 느낀 뜨거운 불, 막 열렬한 분위기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를
1: 그렇죠.
0: 하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에서 솔직히 이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조금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예수님 뭐 그림이 그려지는데
1: 그렇죠.
0: 성령님은 약간 흐릿하달까요?
1: 맞아요. 이분을 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말도 합니다. 삼위일체에 잊혀진 분이 성령이다.
0: 아.
1: 이건 좀 옳은 말은 아니지만은
0: 네네.
1: 그런 표현까지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선명하게 그려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물론 이게 구약학자들은 이것을 신약에 말하는 성령이다 아니다 이렇게 왈가왈부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0: 네. 오순절에 처음 오신 게 아니었네요.
1: 이제 뭐 또 신약학자나 또 학자들이 본격적인 성령의 이제 출현은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0: 네.
1: 뭐 그렇지만은 오순절이 성령의 첫 등장은 꼭 아닐 수도 있고 이거를 굳이 얘기한다면은 교회를 향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하신 사건이다.
0: 네.
1: 이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면 구약 성경에 비록 신약의 성령처럼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영원불변이 계셨던 분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약에서 우리 신약의 성령 같지 않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선지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구약에도 뭐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말씀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잉태, 침례, 공생애 이 전체와 함께 하신 것이 성령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0: 네. 그러면은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워낙에 다양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딱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는데
0: 네.
1: 오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0: 네.
1: 뭐 쉬운 거 하나만 얘기해 본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0: 네.
1: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이게 헬라어로 그 뜻이 뭐냐면은 곁에서 돕는 분, 가르치는 분, 위로하는 분 한마디로 우리 편에서 함께 계시는 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0: 우리 편이라는 말 참 좋네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닿는데 성령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편이시다.
1: 그렇죠. 종종 이제 성령 하나님 하게 되면 우리를 막 심판하기도 하고
0: 네.
1: 막 찌르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편이다라는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있는데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는 겁니다.
0: 네.
1: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0: 그러니까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러니까 증언하시니까 결국은 네.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께 이끄시는 그런 돕는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체험 같은 것을 더 주목한다고 하면 그건 좀 방향이 틀린 거겠네요.
0: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게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건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게 되고 성경 말씀을 더 이제 잘 따르게 되고 네. 그 결과로 교회를 세우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 체험의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 체험이나 특정 사람을 더 성령 체험을 통해서 높이는 데 쓰인다면은 그건 방향이 어긋나게 되겠죠.
1: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끔 이런 거 보이잖아요. 나는 성령 받았고 너는 못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서열 같은 게 그런 거겠죠.
0: 그렇죠. 네. 예, 절대 그러선 안 되고 이 은사라는 건 혹은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사람 사이에 등급을 매기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다.
1: 네.
0: 또 한 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체험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또 다른 권위를 이제 세우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1: 네.
0: 성령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지
1: 네.
0: 성경 이외의 말씀을 나에게 증거하는 분이시다. 이러면은 예, 빨리 저기 신학계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1: 그렇죠.
0: 좋습니다.
1: 의심을 해봐야겠군요. 그러면 이런 저 같은 그냥 평범하고 별 특별한 체험이 없는 신자는 성령하고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없어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한 건지
0: 그럼요.
1: 궁금합니다.
0: 다 누구든지 막 방언하고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성령은 체험을 위해서 막 뜨겁게 울어야만 받는다. 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받은 신자라면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새한글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는 것을요.
0: 예.
1: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는 거네요.
0: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 정통 신학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교단이나 뭐 신앙인들도 계세요.
1: 네.
0: 근데 제가 가장 보편적인 이걸 얘기해 드린다면은 성령 침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1: 네.
0: 성령 침례 혹은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 몸에 속하게 되는 어떤 한 번의 사건, 아까 읽었던 구절처럼 성령 충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 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현재 진행형.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다른 문제네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받은 건 있는데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 지점에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게 아닌데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 네.
0: 제가 그 논란은 좀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에베소서 5장 18절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맞는데 그 구한다는 것이 성령 충만을 얻는다라는 것이
1: 네.
0: 우리가 막 뜨겁게 소리 질러서 그런 목소리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내가 정말로 그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이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지 진정한 예배를 내가 드리는지 정직한 일상을 살면서 이웃을 돕고 있는지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증거다.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가슴이 뜨겁다. 이거 갖고는 조금 모자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특별한 체험보다도 그 열매가 더 중요한
0: 그렇죠.
1: 거잖아요. 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이런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일 것 같아요.
0: 정확히 이제 짚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체험은 뜨겁게 할 수도 있고 뭐 있는 듯 없는 듯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 네.
0: 우리 성령의 역사는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막 시끌벅적 요란하게 막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삶의 변화. 이게 없으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디가 있어요?
1: 아. 네.
0: 말만 내가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0: 기분이 막 들떠서 내가 조금 우울하지 않구나 오늘은. 이걸 성령 충만으로만 여긴다면은 좀 모자르다는 것이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니까.
0: 예, 예. 네. 우리 영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1: 네.
0: 근데 바람이 분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잖아요.
1: 네.
0: 내가 성령의 어떤 체험과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보이진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내가 흔들려요. 내 삶의 변화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게 없다면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성령 하나님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퇴근길에 나는 왜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미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조용히 말씀 앞에 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령 하나님 일하신 자리겠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아예 성령을 이렇게 충만한 거 아닌가 하는 게 의심스러우면 집에 가실 때 성령 충만의 결과인 사랑과 희락을 가족에서 표현해 보세요. 그게 되면은 성령을 체험하신 겁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 살펴봤습니다. 자, 굿이브닝, 갓이브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저녁에 우리에게 순한 맛 신학 강의로 섬겨주시는 김인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을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무 일 없는 저녁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분단의 아픔을 마주했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 아픔과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가 솟아나길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넘어 함께 살아갈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를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평화는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알게 하옵소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저녁 기도문이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행저질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6월 25일 행저질라, 76년 전 오늘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라를 지키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4장 32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33절에 보니까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이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그리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심히 놀라시고 또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 육체의 아픔, 사람들에게 받는 모욕, 그 조롱,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 감정 표현대로 심히 놀라시고 심히 슬프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것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히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이렇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까지 하신다 그러면 우리랑 다를 게 뭐예요? 35절과 36절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겉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 잔, 이 잔. 무슨 잔일까?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잔은 육체적인 아픔이나 당신이 당할 모욕에 대한 잔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그 극심한 예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예수님의 그 고통, 그게 심히 놀라시고 심히 슬퍼하시고 또 심히 고민이 되셨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15장 본문으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십자가 사건을 조명하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관찰해보고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벌어졌던 재판, 이 재판들의 불법성, 로마의 법, 그리고 유대인의 법으로 밤에 이루어지는 재판 불법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없이 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 불법입니다. 공회로 모여야 마땅한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의 개인적인 사저의 뜰에서 모였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 재판이 왜 불법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 재판을 처음서부터 주도했던, 그러니까 이 재판의 고발인이었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결과까지 이끌어갔던 사람이냐?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그럴 자격도, 그럴 만한 힘도, 그리고 그럴 수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라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만 빌라도는 사실 아내의 꿈,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증거 불충분,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려고 했어. 근데 빌라도가 기대했던 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아,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결과까지, 결론까지 도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5장 5절을 근거로, 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왜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만 아니요 라고만 대답을 하셨어도 증거 불충분으로, 그리고 이 로마의 행정 최고관리로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는데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 청년 예수가 자기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분위기를 끌고 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거죠, 빌라도가. 그래서 놀랐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결과까지 이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도자가 누굴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

0: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또 들어야 될 잔의 의미를 충분히 아셨고 또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십자가와 관계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과 관계된 세 번째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21절부터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정해서 41절까지 그렇게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현장을 먼저 갔다가 처음으로 좀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7절로 한번 가보시죠.
1: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0: 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리고 이제 38절이 이렇게 시작해. 이에. 그러니까 이에라고 하는 말이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그 죽으심, 그 숨지심 때문에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에. 그래서 그 다음 일이 뭔데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 십자가 사건 세 번째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마치 여러분 드라마를 찍을 때 카메라 감독이 어떤 장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쫙 거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비출 때가 있죠. 우리가 좀 그런 방법으로 이 본문 21절부터를 함께 좀 살펴보죠. 먼저 일단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시골로부터 왔는데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그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잠깐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루포의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 이야기가 로마서 16장에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의 자녀들은 영적인 복을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최소한 그의 자녀들은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자 22절 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해골이라는 곳이죠. 그곳으로 이르러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는 약간의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을 그 군중들이 차마 눈뜨고 못 보니까 강제로라도 몰약 탄 포도주를 먹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고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가 25절 제3시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지난밤 그냥 날치기로 합법적이지도 않은 그 일을 쭉 진행을 해놓고는 아침이 되자마자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 이 사건이 얼마나 조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에 그 카메라 앵글이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클로즈업 해요. 이렇게 쫙 이렇게 당겨요. 근데 그게 어디냐 하면 자 26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죠. 패가 써져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누군가를 사형을 시키면 반드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패를 만들어서 그 주변 어딘가에 붙였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형은 십자가 위에 직접 그것을 붙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 패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근데 요한복음은 이 글귀를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로마의 글로 써져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써 있는 글자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을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면 예수와 나사렛, 우멜렉, 예후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죄목이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뭐 때문에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분히 죄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명분을 찾다 보니까 이것을 강제로, 증인들도 강제로 세우고 강제로, 그리고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어쩌면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죄패에 써서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왜 이 26절에서 요 부분을 마치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14장 말씀, 15장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반복해서, 자, 15장 2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말이 맞다. 그 말은 나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죽어버리냐고요. 그쵸? 그리고 또 마가는 반복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 말씀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또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물로 남겨놓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신 이 말씀으로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너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줄까? 유대인의 왕을 반복하죠. 그리고 또 한 번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찌하랴? 어떻게 하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히브리 말이든 헬라 말이든 그 당시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무조건 뭐 하기 위한 목적이냐 하면 강조입니다. 강조. 강조, 강조.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15장, 여러분, 26절에 다시 한번 또 그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죠. 패가 하나 붙었는데, 죄패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 냉정하게 이 명절을 즈음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이게 우리를 막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리 움직이게 만들고 저리 움직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나의 왕노릇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 구원에 확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구원할까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할 텐데, 그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주님 나를 좀 다스려주세요. 내 생각도, 내 발걸음도, 내 환경도, 내 미래도,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좀 통치해 주세요. 주님이 왕되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가는 반복적으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세 번째 시리즈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 위에 죄패, 그리고 거기 써져 있는 글, 그걸 왜 구체적으로 마치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대의 왕은 누구요? 그대의 왕은 누구요?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제 우리 그 장면을 조금 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본문, 그 강도들이 달려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모욕하는 말로, 야, 저 사람 좀 봐,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네 그거 웃기는 사람 아니야? 남들은 구원한다고 해놓고 자기 자신은 왜 못 구원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이제 33절로 가시면, 제 6시가 되매, 제 6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같이 한번 읽죠. 3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이 말이 아람말이에요. 아람. 아람어. 당시에 유대 땅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통용어. 아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천년쯤 전에, 천년쯤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천년쯤 전에,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천년쯤 전인 시편 2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에 메시아의 옷을 벗겨 제비 뽑는 장면,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를 둘러싼 장면, 그의 뼈가 어스러진 장면, 이 모든 장면들이 미리 예언된 예언적인 메시아 시예요. 시편 22편이. 그러면 시편 22편 1절을 히브리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그럼 이 말을 아람말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자, 마가복음 15장 36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아람말로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아람어. 근데 번역한 것이 친절하게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 돼 있나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의 결과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 잔이 무슨 잔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속의 주님으로, 화목제물의 주님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음으로, 이제 다시는 주를 믿는 우리에게 버림받는 일이 없어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버림받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면 심히 슬퍼하며 심히 고민하며 심히 괴로워하시며 죽게 되었다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진다면 그 진노는 멈추지 않는 영원한 진노요.
끊이지 않는 영원한 불구덩이요.

않고 버림받지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이,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그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지시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장면을 한번 가보죠. 자, 예수께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이에, 이에. 그 이에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카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번역자는 이에라고 번역했을까? 그런데 이 카이가 종종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결과를 설명할 때 이에라고 써요. 그러니까 37절에 그 죽으심 때문에 38절이 된 거예요. 그럼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3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의 육체, 그래서 찢어진 그 휘장,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6주간 커튼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 그것도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휘장을 지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들과 만나주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한 사람 대제사장, 그나마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무겁고 또 두껍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가를 수 없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우리 눈에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저 구약의 짐승제사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라도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셔서 아버지의 임재 앞에, 아버지의 그 면전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으므로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달려계시는 십자가의 그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믿는 자들의 왕, 하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산 모든 사람들의 왕, 우리 중에 단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왕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신의깔 지금까지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디딤돌교회 042-488-7780번 또는 대전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의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됩니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도 깨진 그릇이 되면 날카롭게 변합니다. 힘겨운 세상 이곳저곳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깨진 그릇이 많을수록 세상은 거칠어지고 시름 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도 그를 떠보지 않고 다시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비춰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이 운명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깨진 인생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링컨은 사람은 자기가 결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삶이란 누구에게나 단 한 번씩 주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는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나의 가치, 나의 인격은 바로 나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삶의 여정 한 부분 한 부분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누구의 삶보다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양일봉 오늘 첫 곡으로 딕 튜니의 아주 멋진 피아노 연주와 예배인도자 테리 맥알먼의 리드 보컬로 How Great Is Our God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곡입니다. 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모르면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그 사명대로 살아야겠죠.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사명대로 사는 겁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호산 아카펠라의 곡으로 크라운 힘 그리고 찬송가 면류관 가지고 크라운 힘 위드 매니 크라운즈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크리스 라이스의 곡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영국 킹스위 뮤직의 곡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이죠. 찬양하세 Come Let Us Sing을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브라이언 던컨의 곡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When I Turn to You를 보내드립니다.

아주 멋진 곡이었죠. 지금 들으신 곡은 브라이언 던컨의 곡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When I Turn to You를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영국 킹스웨이 뮤직의 곡으로 찬양하세 Come Let Us Sing을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브루클린 테너버클 콰이어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You are holy.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일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눈으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다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감사하기로 결단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빛 이란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감사해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동산에 살면서도 번번이 이 인생의 잡초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이미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 반바지를 샀는데 옆단이 터져서 바느질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오직 예수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저도 어제 티셔츠를 샀는데 찢어졌어요. 아, 구매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약간 속상하긴 했지만 또 그래서 저도 열심히 꿰매서 또 오늘 입고 나왔는데 이 문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함께 나눴습니다. 8865번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이 축복받길 바라며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와,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나 자신도 사랑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 시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이 찬양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바지가 터졌어도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과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5879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먼저 듣고 오시죠.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곡의 근원 강림하사 주나목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가이펜로드의 영어 찬송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나무현의 복이 있는 사람이란 찬양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거리가 찾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감사는 쉬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축복하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도 좋고요. 다양한 사연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세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이 풍성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좋은 씨앗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워왔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주시면 보내신 문자들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은 민족의 비극이자 아픔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인들의 숭고한 희생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당연한 일상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평화로운 밤은 사실 누군가의 아낌없는 헌신과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한 대가 위에 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6년 전 이 땅의 산하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헌신과도 참 닮아있죠. 오늘날 분단이라는 아픔을 여전히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자유가 없는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나무엔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박신아 콰이어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천지연과 박상현의 참 아름다워라 연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화가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피어난 기적임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하루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준 그 모든 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밤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밤 보내시면서 이 분단의 아픔을 겪는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야기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조수아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그리고 오영은의 부흥, 마지막 곡으로 어노인팅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이 세 곡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응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알고 믿었노니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실질적인 응전입니다. 오늘 나는 그 사랑 안에 얼마나 깊이 머물고 있습니까?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수잔 보일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옹기장이의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1486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퇴근길에 들려주시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어제 나의 아내 거하라를 들으니 은혜가 되네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가사에서 은혜 받으며 퇴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나의 것이라 칭하여 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죠. 오늘도 그 부르심을 잊지 말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면서 이 하루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삶의 막막함에 발걸음이 멈춘 너에게 나의 사랑아, 앞이 캄캄하여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보렴. 너의 길은 내가 인도한단다. 삶이 막막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안내할 거란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낯선 길이 두렵고 걱정될 때면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안심하거라. 나의 사랑아, 너의 도움은 너를 지은 창조주인 나에게서 온단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란다. 너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이 하늘 아빠 곧 나임을 기억하며 신뢰하고 의지하거라. 나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책임진단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 나의 나라를 이어간단다. 너의 길을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하는 하늘,

대구시립 합창단의 주 날 인도하시네 이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하은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순환은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끊이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정성으로 양육한 제자 공동체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갔고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선택하신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University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것, 그 자리에서 김도연의 샬롬 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폴 벨로시의 Offering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자꾸 괜찮은 모습부터 꺼내려고 합니다. 정리된 마음, 괜찮아 보이는 상태,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드리고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것.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월십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한부영의 나의 눈을 여소서. 히어 라운드 월십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Still, Abigail Ginsterblum의 Living Hope, 그리고 Ed Cash와 Charity Gale이 함께한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720번님께서 동행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34번님께서 위로할 이는 역시 주님뿐 늘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이 바쁘고 뭔가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 마음을 둘 곳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남정인의 항해, 주나와 나의 바람만 봐도 좋은 내 사람아, 그리고 472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한부영의 동행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설득력이 강합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은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짐 마티니스는 은혜 받은 사람의 열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특징, 내 공을 주장하지 않으며 칭찬에 인색하지 않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당황시키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에서 실천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잊고 장점은 자주 언급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바로 변화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색소폰 찬양 연주로 심상종 교수님의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옹기장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아카펠라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짐 마티니스는 은혜 받은 사람의 열 가지 특징 첫 번째에서 마지막 열 번째까지 나누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저는 뭐 열 가지가 다 좋았어요. 그리고 뭐 뜨끔뜨끔한 것도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두 가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였죠.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있고 장점은 자주 언급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단점은 자꾸 얘기하고 장점은 다 잊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정결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번에서 10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라도 꼭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나눴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시는 분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에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지선의 찬양이에요. 주의 은혜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여러 말이 아닌 한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한 주 그런 나눔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지냅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철인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지내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안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침묵하는 힘을 가르쳐 주소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피터 마셜 목사의 기도문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내야만 마음이 놓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바쁘게 움직일 때 안도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속도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어쩌면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훈련일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침묵의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I'm following the light, I'm looking for.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강명식의 승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박진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소울의 주 나를 사랑하시니 띄워드리고요. 여섯 번 키의 In Christ Alon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호연의 믿음 따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그주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라물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에 나와 계시는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민족이 76년 전 한국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아니 그 이전에 해방 이후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산가족이 생기거나 또 납북이 되거나 억류가 되거나 하는 소식조차 알 수 없이 수십 년을 아픔으로 또 눈물로 지새우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이 분단이라는 것이 가져온 너무나도 큰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70몇 년 전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수백 수천만이 생겨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픔은 계속됐죠. 납북된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돼서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온 채 벌써 십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1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됐는데도 그 소식조차 들을 수 없다 보니 잊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3년 전에 억류 선교사 10년을 맞아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잊혀져가는 이름들, 제작을 할 때만 해도 이분들이 곧 돌아오기를, 이분들의 소식이 곧 가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기도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에는 3년 전에 만들었던 잊혀져가는 이름들 특집 다큐멘터리, 오늘은 일부 제 아버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의 아들이 직접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가족의 절절한 이 바람과 간절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잊혀져가는 이름들 다큐멘터리 일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6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1: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뜨거운 중보기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이름이 어느 누구에게보다 더 특별한 이름입니다. 김정욱 선교사님은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2013년 북한 당국에 잡혀 들어가신 뒤로 11년째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아버지.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극동방송 북한인권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져가는 이름들 1부 제 아버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0: 명절을 맞아 저와 어머니, 동생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서로 너무 마음이 아파질까봐 아버지 이야기를 깊이 나누지 못해왔습니다.
1: 잘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목사님과 얘기했던
2: 그냥 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들들아 기도 좀 더 많이 해야지 잘하고 있나?

0: 이렇게 명절만 되면 좀 더 그래도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한 가족이 딱 모이면 혹시 뭐 가고 싶은 곳이나 뭐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우리 아드님들 있으세요?
1: 아버지도 같이요?
0: 네네.
2: 같이 포항에 가고 싶다. 그지? 돌아오면.
1: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거 생각은 안 하고. 식사라도.
3: 저는 이 질문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식사라도 한번 하는 것이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식사를 했던 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벌써 10년 전에 아득한 그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에 억류된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 동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4: 아빠가 들어간 날이 10월
2: 7일.
4: 그 전에 한국에 나왔었어요. 저희 둘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빠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래서 뭐 잡힌 것 같다 약간 그 얘기를 했었고, 아빠가 잡히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고문을 아마 받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3개월 차 될 때 이제 그 공식 석상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엄청 크게 나왔죠, 뉴스로.
5: 저는 함께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면 현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6: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체포돼 억류돼 있던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가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씨는 반국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죄한다.
2: 아유, 막 가슴이 방망이질 쳤죠. 막 둥둥둥. 그 눈으로 참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작은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빠 다리를 쫄뚝거리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아팠죠. TV 가끔 뉴스 보다가 자막 지나가면 막 우리 남편 이름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막 그 뚫어지게 보면서 어우 저게 우리 남편 이름이 떠야 될 텐데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낸 거죠.
0: 미국이나 이렇게 캐나다 분들이 석방되는 모습을 볼 때 어떠셨어요?
1: 너무 부럽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도 얼른 풀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4: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때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은.
3: 김정욱 선교사님, 제 아버지에 대한 저희 가족의 기억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강인한 면모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2: 엄청 강직해요. 제가 불도저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로 그냥 한 가지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스타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자기 목숨 1도 안 돌아보고 오직 그 사명 한 길, 오직 북한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죄종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서울에 가서 기도로 다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걸음걸음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겁이 많은데 너는 걱정 말고 네 남편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딱 확신 얻어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간 거예요.
3: 중국 단동에 도착한 뒤 아버지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국수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중국에서 만나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린 몸과 마음을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2: 전혀 모르는 한국의 어느 교회 장로님의 그 후원으로 인해서 국수공장을 차리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의 친척 방문차 중국으로 나오거든요. 어느 친척도 받아주는 친척은 없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그들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도와줘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소식을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들이 도와준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만나게 되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이제 최대한 많이 물류를

0: 잘려 보내죠. 첫째는 그들만 주는 게 아니고 이웃과 친척들에게 나누라고 그 국수를 한차 실어 보내고 싶어서 그 국수 공장을 어렵게 어렵게.
1: 우리 남편이
0: 특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강하게 훈련도 오랜 세월 6년을 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저북한 사람들도 강하게 자라온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다 이제 뽑아가지고 성도들이 노트에 다 쓰도록,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매일매일 암송하고 묵상,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을 때 되면 얼음물을 캐고 침례를 다 시키고 새벽기도를 산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따라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2: 중국에는 탈북민들을 도우며 실명을 숨기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실명을 드러내어 쉼터와 국수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담대한 사역 방향에 주변 분들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역을 후원해 주신 주동식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 북한 선교 사역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동을 직접 갔어요. 그 동네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거의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좀 너무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이거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좀 용기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불안했어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국내외 100여 명 되는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이분이 그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 아버지는 2013년 10월 8일 밀입국 혐의로 북한 당국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받아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해 있던 때였습니다. 중국에 계시던 어머니는 급하게 아버지의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0: 저는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하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되고 이제 막 걱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짐 싸가지고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들고 모든 것들을 놔두고 중요한 것만 들고, 일단 남편은 저쪽에 있고 저는 또 이쪽 성도들을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심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남편 대신 다 해야 되니까 조금.

0: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 코가 둥둥둥 자라나요. 지켜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또 이제 많은 목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인복이나 이런 것들도 기도하고 있고, 또 만나서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2: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선교사님들이 나왔지만 그들을 이제 저는 믿음의 증거로 삼았거든요. 소망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예, 항상 기도의 제목 중에 그게 있어요. 그들에게 하신 동일한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이제 곧 우리 김정우 선교사를 비롯한 그 억류된 모든 선교사님에게 다 같은 날 같은 시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소망하는 거죠.

0: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은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정의연대의 대표 정베드로 목사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1: 현재 약 10여 년 전 2013년도 10월 북한으로 유인되어서 억류되어 있는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 그리고 2014년도에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억류되어 있고요. 또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이었던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가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사 확인도 필요하고 또 송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적이고 인도적으로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는 이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한국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송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로 한국 교회의 통일 선교의 첫 과제라고 보고요. 또 이 부분이 잘 해결되는 것이 바로 북한과의 평화적, 인도적 이런 교류가 될 수 있는 모멘텀,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 김국기 선교사님도 저희 아버지와 비슷하게 중국 단동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시면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고 돌아가는 탈북자들에게는 여비와 생필품이나 여러 물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2: 그 사람들은 나올 때 돈을 빌려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요. 들어갈 때 갚는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돈을 해줘야 돼.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한국을 나오면은 헌옷들을 다 교회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민가방 몇 개씩 들고 와요. 다시 옷을 나눠줘.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은. 갖고 가서 장마당에 팔면 돈이 되니까. 돈보다도 한국 옷을 좋아해. 그게 돈이라. 주로 옷을 주고 우리 목사님은 두부 만든 기계, 또 농기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또 사진관 한다 그래서 컴퓨터도 보내고 목사님 사진 그거 찍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인화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사진관에서 먹고 살으라고.
0: 사모님은 직접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시다 보니 그들의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며 단동에서 만났던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2: 겨울에 내복도 못 입고 나와요. 그 정도는 알아줘야지. 그리고 음식을 줘도 고기를 먹을 줄 몰라. 한 번에 닭도루탕을 해줬는데 내가 먹을 줄 몰라. 근데 왜 안 먹냐 했더니 안 먹어봤대. 이게 안 먹어본 곳은 섣불리 손을 못 대, 그 사람들은. 이게 한국 음식하고 안 맞는 거야. 김치찌개도 해 먹을지도 몰라. 내가 한 번은 초소를 갔는데 신김치가 그대로 있는 거야. 안 먹고 한쪽에 놔뒀더라고. 뭐 버리다시피 내가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우 저 신김치 찌개 먹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나를 딱 치더니 사사는 해먹을 줄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오로지 국수.
0: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통해 북한 사회의 참혹한 실상을 들여다본 사모님의 마음에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2: 기도하는 것은 빨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냥 저 땅이 너무 불쌍하잖아.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뭐라도 단 거라도 하다 사탕이라도 줘야지. 그래도 기운을 차려야지만 뭐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항상 처소를 차려냈다가 2주 동안은 유선으로 TV가 나와요. 한국 방송이. 그러면 그걸 2주 동안 계속 듣게 만들어. 그럼 한국 그거를 보면은 자기가 듣던 한국하고 틀리잖아. 그러면 연습 꼭 나오지. 서울 시내 다 한번 나 나오지. 그게 효과가 100%인 거예요. 2주 동안 매번 먹을 거 사다 주면 먹고 편하게 TV 보고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보면은 자동차 많지. 먹을 거 나오지. 먹방 나오지. 그러니 그거 보면 이렇게 한국 맞냐고. 맞다고. 그러면 놀라는 거지. 가족들 밥 먹는 거 있잖아. 누구는 잘 먹고 막 먹는 모습 연속 같은 거 보면은. 그거 보면 놀라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푸짐하니까 상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잘하신 게 처음부터 복음을 안 전한 거야.

0: 나가야지. 이념이 깨어져야 되잖아. 공산주의에서. 그래야지 깨어지지. 이념이 깨어져야 되잖아.
1: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 뒤에서 음식으로 대접해 주셨던 사모님. 감사하다는 고백에는 사모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묻어납니다.
0: 북한 분을 만나서

0: 한 가지 해서 그분들을 대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어떤 분들은 계란 후라이 해도 맛있게 먹고 가요. 뭐 그 모습만 봐도 너무 좋은 거야. 저는 할 수 있는 게 저는 음식으로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반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 역할은 그거였었어요.
1: 김국기 선교사님의 북한 억류 소식은 2015년 3월에 전해졌습니다. 2014년 10월에 억류된 뒤 5개월 뒤에 북한 당국이 기자회견이라며 마련한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0: 그렇지, 놀랬죠. 그때 나 쓰러질 뻔했는데 뒤로 머리가 넘어지더라고. 충격에.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니까 그냥 너무 기도하고 견딘 거죠.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겠죠.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신앙의 연륜이라 그럴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견뎌지더라고.
1: 사모님의 그 마음 저희 가족도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억류자 가족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김국기 선교사님을 향한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도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또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감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떠오르는 게, 아,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구나. 그분 놓고 사역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쓰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 목사님이 못하는 게 없어. 손재주가 좋아요. 농사도 쉴 줄 알고 고치기도 잘하고, 인테리어 출신이라서 실내 인테리어 가지고 집도 골조 같은 거 다 같이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유용할 거예요. 그냥 죄수가 아니라 같이 사는 식구처럼 살 거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1: 누군가에게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렵고 좁은 길이겠지만 사모님은 그 길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0: 그냥 전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모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내게 준 거는 중보기도기 때문에 이것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거라도 잘해야지 싶어갖고 길을 쓰고 이제 찬양으로 중보하는 거. 이거 한 가지. 나한테 주는 재능의 말 좀 이게 달란트지. 제일 감사해요, 진짜. 진짜 묵묵히 남을 중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큰 달란트지. 이거 안 뺏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요?
2: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1: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선교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입니다. 다시 가게 되더라도 또 걸어갈 길.

0: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죠. 저는 우리 남편 돌아와서 중국 가자면 또 갈 거예요.
1: 아, 그럼 가야지. 북한 사역은 할 수가 있지. 나도 북한은 가고 싶은데. 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통일되면은 북한 사역하게 해달라고.

0: 북한에 억류된 뒤로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된 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식이 내일이라도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살아있던 소식만 들어도 살아있을 거라고 믿지만은 그래도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인만 됐으면 우선 제 바람이 그거지.
0: 저희 아버지 김정욱 선교사님 그리고 김국기 선교사님을 비롯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한국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

0: 는 많은 분들께 목유자 가족분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여기저기 그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모르지만 우리 김정성 교사를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항상 감사하고 또 저도 기도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통항체계 마련과 제재 완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6월에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인도양 심층의 해양 변화가 중국 양쯔강 홍수와 한국 연안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국 지위를 올해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철책과 지뢰 지대를 확대하며 비무장지대 무장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핵개발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열린 4자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을 위한 메커니즘 마련에 합의했다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이란 협상단은 원유 수출에 필요한 허가 발급과 해외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양측은 향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과 해상 봉쇄 해제, 이란산 원유 수출 허용, 동결자금 해제 등이 최종 협상에 앞서 이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협상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최종 합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재봉쇄 위협에도 지난 주말 수백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선박 통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선박이 위치 신호를 끄거나 운항을 늦추는 등 긴장 여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증가한 620억 달러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25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9배 늘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 비중은 41%를 넘어서며 한국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서버용 반도체 수요 확대가 수출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AI 서버용 저장 장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고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 대만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수입 역시 늘었지만 수출 증가폭이 더 커 무역 수지는 약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 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수출 호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인도양 깊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해양 파동이 중국 양쯔강 유역의 집중 호우와 홍수를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1960년 이후 축적된 해양과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양 심층에서 발생하는 로스비 파동이 동아시아 강수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인도양 수온 상승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강화해 중국 내륙으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고 결국 양쯔강 유역의 홍수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양쯔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로스비 파동의 이동 속도가 과거보다 크게 빨라지면서 홍수 발생 주기도 더욱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양쯔강에서 유입된 대량의 담수는 서해와 제주 해역으로 확산해 저염수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전복과 소라 등 해양생물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안 생태계 변화와 양식업 피해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위촉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미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보여온 RM은 앞으로 박물관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국내외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위촉식에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RM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며 문화유산의 세계적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 관장은 RM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세계인과 나누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RM 역시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해외 관람객과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팬층을 보유한 RM의 참여가 한국 문화유산 홍보와 박물관의 국제적 인지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높은 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11년 이후 16년째 고위험 국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FATF는 북한과 이란을 대응 조치 대상 국가로 분류했으며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 국가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FATF는 북한의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 체계에 여전히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과 탈중앙화 금융을 악용한 신종 범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고 각국의 자금 세탁 방지 기준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국제금융망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불법 금융활동과 사이버 범죄를 통한 외화 확보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앞으로도 북한의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바로 인근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서는 북한 철책이 MDL에서 8, 90m 떨어진 곳까지 설치됐으며 지뢰 지대 조성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수미터 앞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최전방 지역에 철책과 전술도로를 구축해왔으며 현재 군사분계선 전체 구간 가운데 상당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북한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약 1,000명 수준이던 투입 인원이 올해는 5,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비무장지대를 무장화하고 있으며 경계병력과 시설을 전진 배치할 경우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전술도로가 완성되면 북한군이 차량을 이용해 최전방 철책 인근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 20일 북한의 KN-23과 KN-24 미사일의 착탄 오차 범위가 2024년 최소 1km 수준에서 올해 4월 기준 1에서 5m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한 미사일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N-23과 KN-24는 북한이 각각 화성 11가와 화성 11나로 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본격 투입됐습니다. 초기에는 오차 범위가 1에서 3km에 달하고 공중 폭발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유도 체계 성능 개선으로 명중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전쟁 지원을 통해 실전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면서 향후 생산되는 탄도미사일의 위협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핵개발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민정 첨단기술전략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북한 AI 역량평가와 안보적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핵 개발을 강행했던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음성인식과 안면인식, 억양식별 등 감시식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AI를 산업발전 수단으로 홍보하면서도 주민 통제와 군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AI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단순한 논문 수나 기술 규모만으로 역량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연구진이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나 퀄컴의 반도체를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김 센터장은 제3국 환적이나 유령 회사를 통한 우회 조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AI 기술을 자폭 드론과 정찰 드론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과의 기술 협력이 확대될 경우 한미 안보에 새로운 비대칭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반면 평안북도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의 하늘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도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함흥의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6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북도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26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 이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고 또 납북해왔던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겼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북한 측의 사과와 또 태도 변화가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억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많은 이산가족분들과 또 납북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 이런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이런 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은 산길이든 낯선 골목이든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지도에서는 없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넘어질 때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가 넘어질 때나 갈 길을 모를 때 언제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을 자신의 길로 지도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계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인의와 성실입니다. 여호와여, 내 죄가 많으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그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와 친교를 누리니 그가 그들에게 자신의 계약을 알리신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함은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풀어주실 것임이라.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기를 언제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런 이 새벽 시간 매일매일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노섭창단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문을 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함께 오늘의 은혜의 시간들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은 청명한 여자였지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영안이 더 있는 여자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영특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돈 가진 부자는 잘 알고 빽 가진 사람도 잘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잘 모르고 지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 못하는 세대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총명, 구별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총명한 여자. 세 번째로 문제.

0: 평안합니다. 마음 놓으세요. 내가 다녀올게. 아들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엄마가 만약 외아들이 죽었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통곡을 하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무릎을 치면서 울지 않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강하고 초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도 의논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가멜산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의지, 그 여인의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멜산에 선지자 만나러 갑니다. 참 인내력도 가지고 있던 여자지요. 열왕기하 4장 30절에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인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내 아들을 살리기 전에는 안 떠난다. 야곱의 인내를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모래 알마냥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이 이 세상 길이며 썼던 중 한복음 전달 접어서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불만과 복수심 살아올 때면 주님 앞에 나와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으로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을 못 해본 적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접하면서 나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인간으로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께 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이미 응답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북한이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이 찬송 올려드릴까요?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전심어린 가사기를, 그런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의 찬송가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리영희 자매 선곡과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 MHz, 출력 5kW, 청주 FM 104.7 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의와 평강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1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추방되는 아버지를 따라 함경북도

온성군 상화라는 곳으로 이사해 그곳에서 처녀 시절까지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50년 기간에 겪었던 가지가지의 피눈물 나는 삶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좋은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와서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밥술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삶 속에 남편은 저에게 있어 마음의 기둥이었고 의지였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40살이 되던 해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구역병원 원장 선생님은 의뢰서를 떼주시면서 빨리 큰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가정은 그때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증명서를 떼고 도립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차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을 역전에 주둔시켜 수시로 차 시간을 알아봤지만 역 안내에서는 기차가 어디에 정착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7일 만에야 기차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삽시간에 플랫폼은 인산 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청년들이 철길에 있는 자갈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기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 오르고 보니 기차 안 역시 발을 옮겨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승무 안전원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화장실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화장실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경찰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화장실에서 쫓아내고 한쪽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12월 말 설 명절을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얼어붙은 대변으로 작은 산이 형성되어 있었고 소변으로 얼음판을 이루고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자리가 협소하여 엉덩이에 놓는 근육주사는 놓지 못하고 어깨를 비집고 무릎핀을 주사하며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것과 같은 그 거리를 이틀 반이나 걸려서야 도착했습니다. 도립병원의 상황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있는 병원들마다 정전이 되었다. 기계가 고장이 났다. 의사 선생님이 사회동원을 나갔다 해서 초음파 한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찾아간 것이 철도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다리를 붙잡고 꼭 초음파를 해달라고 애걸하고 제일 비싼 담배를 뇌물로 주고 초음파를 했는데 간경변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래하여 간경변 치료를 하던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간암을 간경변으로 오진을 한 것이었습니다. 기계가 오래되어서 병원에 들어오는 전기가 전압이 충분하지 못해서 오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달려오는 수많은 차들을 볼 때에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하고 병원의 의료 설비가 온전히 감추어지지 못하여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힘없이 죽어가고 있을 북한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부터 저의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자식들에게 아버지 없는 서름을 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너무 일하여 손톱이 자랄 새가 없었고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술을 뽑고 두부를 만들고 가축들을 키우고 땔나무를 해오고 쉴 새 없이 일했지만 옥수수 밥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는 집이라는 낙인이

0: 찍혀지자 도둑들이 휘파람을 불며 안심하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가축들과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집을 지키고 있으면 밭에 곡식을 훔쳐가고 밭을 지키고 있으면 집의 것들을 훔쳐갔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첫 번째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시작한 지 7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정전이 된 지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지금도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참수자입니다. 성경의 욕기를 보면 특별한 죄도 없는 욥을 참수해서 그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겠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1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가정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열 자녀가 다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죽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와서 귀와 쪽으로 몸을 긁어야 됐고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될 아내는 너무나 그 모습이 비참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고난의 때 누구 한 사람도 그 옆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견디고 이기고 나서 물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가 당한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남을 비방하고 참사하는 이 모든 일이든 악한 원수마귀가 충동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처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흑암의 원수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를 다 쫓겨날 것이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사랑한다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처음을 막고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가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저 영원한 번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다 나는 날까지 내가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를 갈 때까지 크고 작은 전투를 우리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준 무기가 바로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계속 1장 5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저를 구원하시는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인데 그 집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예외 없이 첫째 아들과 모든 집 중에 첫 번째 수컷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에 있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온 애굽이 통고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상에서 건진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함을 건져도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보혈로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가운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기쁜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보혜 은혜에 대해서 우리

0: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가서 그 제단 앞에서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해를, 술을 헤아려 쏘는 수많은 사랑하는 짐승들이 주인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양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돌아서 또 죄를 짓고 나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가축을 갖고 와서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는 수마이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흑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신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우린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다줘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이 물러가고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치은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를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한테 풍성히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저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굽이굽이 이기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 아픔, 상처, 외로움, 슬픔, 비난과 공격,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들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꼭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남은 삶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0도, 대구와 목포, 여수가 19도, 신의주와 서울, 포항, 대전,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강릉이 17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6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15도, 해산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신의주와 광주가 29도, 개성과 대전이 28도, 평양과 춘천, 여수가 27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목포, 부산이 26도, 해산과 포항, 제주가 25도, 함흥 24도, 강릉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예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구주 십자가 부혈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 음반 가운데 찬송에 이어서 오늘의 남과 북의 날씨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남과 북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함께한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구주 십자가의 그 보혈 가운데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올려드린 기도와도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주의 보혈은 끝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고

주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형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인생은 첫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라고 해요. 계속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분노합니다. 부하 중에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지요. 이런 역할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고 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욕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숨겨진 하나님의 작정을 예전보다 빨리 발견합니다. 그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저주를 그만큼 당연하게 여긴 거지요.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듣고 가는 것이 영적 실력이에요. 다윗은 이 저주를 통해 자신이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함께한 자들을 무작정 막지 않고 설득합니다.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하지요.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는데 원수인 베냐민 사람은 얼마나 더하겠냐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 시므이의 저주쯤은 작은 시련으로 여기며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진실성의 결론은 인내예요. 이렇게 다윗은 혼자 의인이 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지금의 아픔을 꺼내 무리를 설득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고해요. 가장 원통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건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 죄만 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과 환경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내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자 말씀으로 해석된 내 상처와 아픔을 꺼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인생은 둘째, 끝까지 인내하며 살핍니다. 인내하겠다고 했다 해서 저주가 그치는 건 아니에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고 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하지요. 단순히 다윗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해석된 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전심으로 따르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6절에서 시므이가 다윗과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다윗 일행이 흔들리지 않고 가니 그 돌이 이제 더는 위협이 되지 못해요. 영적 지도자가 자기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해서 내어놓으니 시므이의 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시므이가 해석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 비탈을 내려가면서도 반응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과 분노에 털 깎는 양같이 잠잠히 가는 다윗이고 그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가니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고 해요. 아무 일이 없어도 지칠 텐데 저주를 인내하며 돌을 피해 걸으니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피곤한 영혼이 말씀에 갈급한 법이에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상황은 오히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게 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기에 쉴 곳을 주시며 훈련하시지요. 그런데 14절에서는 13절과 다르게 피곤한 이들을 다윗과 추종자들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내 피곤함만이 아니라 백성의 피곤함을 채울하기에 한 곳에서 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 백성된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쉴 곳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 가운데에서 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만났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피곤할수록 주님을 찾습니까? 자신을 버린 친가 식구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공동체의 권면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외도로 낳은 자식이라는 오해 속에 친가에서 버려져 큰할머니 댁에서 외롭게 자랐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믿었던 군대 동기에게 사기를 당해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친척들이 제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 근저당을 잡았지요. 충격과 배신감에 1년 넘게 은둔하는 동안 빚은 2억까지 불어났어요. 죽지 못해 살던 저를 한 선배가 교회로 인도했어요. 갈 곳이 없어 공동체에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제 빚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양육도 받았지만 어려움이 해결되자 자의로 빚을 내며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지요. 작년 수련회 때 스태프로 섬기던 중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절박함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 고난이 환경 탓이 아니라 회피와 욕심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셨고 회개의 적용으로 저는 빚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친가에서 갑작스레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고 친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저의 어머니와 키워주신 큰할머니를 욕하고 비난했어요. 저는 존재를 부정당한 것 같아 40년 전에 버려놓고 이제 와 뭘 원하느냐라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을 잠잠히 받아들여요. 제가 이 사건을 교회 소그룹에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자 하나님은 친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버려진 인생이었던 저를

0: 양육하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고난이 약재료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친가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처럼 회피와 욕심 속에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분노해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고맙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말씀으로 해석된 내 상처를 꺼냈을 때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여전히 따라오며 저주하는 심의를 감당할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쉬게 하실 줄 믿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심의처럼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면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은 저희입니다. 아비새처럼 분연히 일어나 복수하려고 칼을 드는 게 익숙한 저희예요. 그러나 억울하고 힘든 그 사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말씀으로 해석된 저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따라오며 저주하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 영혼을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3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인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내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라고 장 목사의 머리에서 가슴에 싹 스칠까? 신학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볼 때에 뭘 믿어?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감사헌금 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나온 학교, 학문, 학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게, 딴 데서 발견한 게 아니야.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발견한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뭐 신학이 학문이지 아니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맞아요. 학문과 영성이 겸한 신학이다. 그것도 맞아요. 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것도 수사학적으로 강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문 중요해요. 학문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많은 교수님들한테 그 학문성을 배워서 성경이 말해주는, 여기서 말해주는 그것이 뭔가를 깨달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야,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러 왔는데 야, 이거 그럼 뭘 배우러 여기 뭘 배우려고 왔을까? 의문부터 날 거예요. 전문화된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존재하고 있어야 될 건가? 왜 대공까지 와서 내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학문을 배우려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어색한 게 아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신학은 원래 초창기 태초부터 학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에요. 신학이란 말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 이거 몰라요. 이 자체도 몰라요. 신학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되어 있느냐면 신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화. 당시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화를 지어내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란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어요. 신학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핏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주님을 더욱 믿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 네온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영혼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일을 VIP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들에게 이 날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열정, 그리고 전도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재확인,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때가 바로 이 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반복되는 이 행사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창세기 1장을 늘 묵상할 때마다 흑암이 있었고 땅은 공허했고 혼돈했다. 어느 것 하나 질서가 잡히지 않았으며 손에 잡히는 결과물들도 보기 어려웠던 그런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0: 하시는 일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 갔지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초대하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할까 막막했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VFD의 풍광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교인들은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기도 하고 몇몇 사람을 초대할까 흥분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스스로 만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르드개와 하만의 갈등, 그래서 유다 백성 모두가 몰살당해야만 했던 그 시점에서 모르드개가 에스터를 찾아가서 했던 이 한마디가 우리 교회들의 가슴을 사실은 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하나님이 너를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한 것은 유다 백성을 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질문 앞에 갈등하던 에스더가 결단하고 거룩하게 도전하는 그 광경처럼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 되어 이 VFD를 기쁨으로 섬기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교단 신문 기자들을 이날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전도 풍광, 그리고 성도들의 열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문을 열면 1장에는 네 단어가 사이클처럼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다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들로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결과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던 그 축복의 이야기가 내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열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VIP,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초청해야 할 또 다른 VIP입니다. 우리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특별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우리 모일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돈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도와준다고 아빠 모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좀 화근이 돼서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도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 라디오를 그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면서. 예,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들 전화가 오고 그것도 거래처 갔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놓고. 그러다가 차를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 라디오 방송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음악 나오면 틀고 그냥 이러는데 뭘 잘못 꺼내는데 극동 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극동 방송만 듣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른 방송은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생긴 게 그 이후로 차를 타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 생명 같아요.
1: 누군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뻗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미처 갈 수 없는 곳곳까지 복음이 흘러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줄을 던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J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절은 변하고 우리의 상황들은 바뀌어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또 변할 수도 없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 아침도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26일 금요일에 드리는 FA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나홈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귀한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오늘 나훔 1장 9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니 이들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아무리 커 보여도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기 너희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 꾀한다라는 것은 의심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너희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의심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 여기서는 니느웨죠. 아수르의 성읍, 수도 니느웨. 이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겉으로 볼 때는 아수르가 훨씬 더 커 보이는데 과연 그리하실까?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나 큰 문제 앞에 과연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도저히 이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이런 이제 위축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 유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고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전 BC 612년에 니느웨에는 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 바니팔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10절에 말씀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자기 그들은 아수르죠. 니느웨.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 이렇게 자랄 때 곱게 자라는 게 아니라 얽히고 설키게 이렇게 자라죠. 사실 가시덤불이 자라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억제력, 가시덤불로 그 주변에 자라는 것들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아수르가 유다를 가시덤불과 같이 얽매이고 억제하고 고통을 주고 찌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전쟁을 할 때는 마치 가시덤불과 같이 촘촘하게 적국을 꼼짝 못하게 찌르며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해이해지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10절에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자,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 마음이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아, 이제 이겼다 하면서 이제 이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이들이죠. 자, 어쨌든 강력하게 옥죄며 공격을 하든 간에, 또 아니면은 마음이 풀어져서 이겼다 하고 흥떡망떡 즐기든 간에, 뭐 승리한 자의 이 아주 오만한 모습을 보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들은 10절에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그럽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고 볼 때는 멋져 보이고 커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른 지푸라기와 같이 탈 것이다.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 거기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확 타서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또 아무리 교만해 보이고 아무리 여유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뭐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있는 이유는 뭐냐? 아직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인생이 참 지푸라기와 같다. 마른 지푸라기와 같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한번 데려가시면 싹 타서 재처럼 사그라들죠.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전부 다 탈 아주 변변치 않은 인생이거늘 그 가운데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여기서는 그 아수르 바니팔, 니느웨의 이 왕이죠. 유다를 멸하려 하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럽니다. 여기 이 니느웨의 왕을 말하는 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악은 대사를 도모한, 왕은 대사를 도모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왕은 악을 꾀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여호와 앞에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한도다 그러죠. 여러분, 사악한 것,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벨리알은 나중에 이제 사탄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반대하는 자, 사악한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권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기세등등하고 힘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악한 것을 권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세상에는 강하고 많은 것이 승리의 조건, 번성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끝내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리 강해도 순식간에 무너지고요.
아무리 뭐 숫자가 많아도

그 많은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자, 하나님께서 여기 유다를 얘기를 합니다. 너, 이 유다, 너를 괴롭혔지만 이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전에는 이제 앗수르를 통하여 괴롭히셨죠. 여러분, 이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를 많이 늘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경계하고 징계하는 채찍이 돼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과 같은 역할을 했죠. 자, 여러분, 이사야 10장 5절을 보십시오.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자, 앗수르 사람은 화가 있다. 앗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노다. 그러죠. 그러니까 앗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또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가서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진노의 막대기와 같은 또 몽둥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쓰임받으니까 자기가 뭐가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이제는 노골적으로 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면 되는데 자꾸 이제 내 건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덤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 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 영역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라고 이 영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러죠. 아,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늘 주인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걸음. 여러분,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 소유, 내 것, 이게 아니라 주님으로 꽉 찬 마음. 내 것은 비워지고.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죠. 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제 그들은 결코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자, 이제 앗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었던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주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들에게 지었던 멍에는 무엇으로 인한 멍에냐면 유다의 범죄로 인한 멍에, 죄의 멍에였습니다. 범죄로 인한 결박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자, 여기 너는 앗수르를 말하죠. 앗수르. 다시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자,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완전히 멸하시고 이제 흔적도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앗수르, 이제 우상과 함께 흥하고 우상과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새긴 우상, 부은 우상, 이 뭡니까? 다 멸절한다는 거죠. 새긴 우상은 이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이제 새기는 것이고, 부은 우상은 금속 주조를 통해서 만든 이 우상을 말하죠. 15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자, 이제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 또 죄와 멍에의 사슬을 끊어주신다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화평을 전하는

전하는 자의 발이 위에 있더라.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성이잖아요. 산. 아, 주변에도 이제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근데 이제 산 위에 있다라는 건 뭐냐. 아, 화평을 전하는 자가 이제 저 멀리로부터, 적진으로부터 이 적진이 완전히 멸망한 걸 알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성으로 넘어오는데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면, 막 뛰어오는 걸 보면, 아, 기쁜 소식이 있구나. 뭔가 소식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럼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자,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뭡니까? 시간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재편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루를 떼어 이 새벽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한 주일을 떼어 주 앞에 드리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는, 이게 이제 일종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또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거는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을 말합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동안 악인들, 아수르에 막 억압되고 속국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절기도 제대로 못 치고 못 지키고 제사도 제대로 못 지킬 정도로 억압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죄와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의 회복, 시간 질서의 회복, 또 공간 질서, 이것이 아수르에 짓밟혔다가 이제 멸절돼서 사라지니까 공간 질서의 회복,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 시공간의 회복, 새 창조라 그럽니다. 제사의 회복, 새 창조죠. 근데 여러분, 이 새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에게서부터 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 보면 좋은 소식, 굿뉴스죠.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하며 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나훔서로 따지면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다시 유다를 통치하신다 하는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냅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디귿 보면 여기 나나주 디귿에 이게 바로 이사야 52장 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근거했고 이 말씀으로부터 사실 나훔 1장 9절에서 15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깨뜨리실 텐데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억압당하는 이 상황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 참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소식이어야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실 때 온전히 회복되는 참된 좋은 소식, 굿뉴스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 유앙겔리온이 이제 쉽게 풀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만 아수르가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해도 이게 진짜 실감나지 않고 더 움츠러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확신을 주시죠. 아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가시덤불 같고
다 승리해서 기고만장했습니다.

0: 그래서 술 취한 사람 같아 보여도 이들은 마른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불타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멘. 생명의 말씀 대전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노한 음성을 접하면서 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점과도 같았던 이 죄라는 것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우리를 멸망의 길에 서게 하죠.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마침내는 민족으로 요원의 들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하시는 이 말씀이 모쪼록 이 혼란의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넘어 우리 민족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체근하네요.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던 나훔 선지자의 심정으로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죄악의 땅 아수르는 오래지 않아 완전한 멸망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유다 백성을 향한 기쁜 소식. 이 악한 전복자들이 다시는 일어나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에 아멘하며 위로받기를 원하는 아침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주일의 거룩한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하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0: 생명을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팔복 여섯 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복의 키워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슴에 다가오세요? 아무래도 긍휼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대에 대해서 느끼는 불쌍한 마음에서 시작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실수든 아니면 고의건 간에 내게 어떤 금전적인 손해, 내 건강의 손해, 내 삶에 어떤 무언가에 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을 우리는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면 마땅한 감정은 뭘까요? 분노죠. 분노하고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산 아래에서는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에 해를 끼치면 내가 그 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해에 대해서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생각하며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산 아래의 명백한 정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내 눈 한번 때리면 나도 네 눈 한번 때려줄 거야. 네가 나한테 1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면 나도 너한테 100만 원의 손해를 끼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우리에게 놀랄 만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나에게 해되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의 내 앞에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용서라고 하는 쉽지 않은 언어를 입에 올리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말씀이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게 평상시에 그냥 산 아래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2절, 7절. 우리 오늘 도전할 본문입니다. 시작.
2: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1: 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인의 성품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는 남에게 무슨 격한 말이나 어떤 뭐 거친 표현을 하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런 긍휼의 삶을 네가 살아. 말 못하는 삶을 살아.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의 신앙적 관점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긍휼의 문제를 그죠? 이해타산의 문제로 이야기하지 말고 신앙의 차원에서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차원으로 끌어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선 대전제 같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이 감정, 이 선언의 모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가운데 또 하나 대표되는 성품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었는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 너무 잘 아시는

0: 하시며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그런 지혜 근원 같은 전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목이 곧고 패역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근간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긍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게 수문앞 광장에서 벌어졌던 집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레위족 속들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의 행한 모든 죄악들이 삶에 벌어져 있음을 명백히 아시면서도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명백하게 잘못한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마땅히 우리를 심판하시고 마땅히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둘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긍휼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가득 채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이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라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선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부어져야,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비로소 내 삶이 긍휼이라는 말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을 내뱉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작은 긍휼의 모습을 모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체험하고 모방하는 그것이 인간의 긍휼이기에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내 입에서 뱉어낼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긍휼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체험되고 체득된 사람이 비로소 긍휼을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0: 여러분, 탕자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탕자가 유산을 받아가지고요 먼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탕자는 지금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한 거냐면요,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돈만 있다고 얘기하면 아버지 목소리 안 들리는 곳, 아버지 모습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며 소위 아버지 마음에 대못받고 집 나간 사람이 탕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타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지만 그의 인생이 타인의 눈에 볼 때는 허랑방탕했고요. 결국 있는 거 다 없이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자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 주워 먹어야 될 만큼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인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는 아버지 떠올리지 않고 그는 아버지 없이 내가 내 뜻대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 없는 삶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비참해졌어요. 비참해진 와중에 누가 떠올랐습니까? 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으신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는데 아버지 앞에 어찌 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겠지만 그 길만이 살 길이기에 비틀비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갈 때 그렇게 찬바람 쌩쌩하며 돈 들고 나갔던 그 탕자가 가진 거 다 없이 하고 거지가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를 보자 달려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달려가는 거예요? 탕자도 아마 아버지가 달려왔을 때 몸을 움츠리지 않았을까? 왠지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탕자에게 아버지의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그를 끌어안아주고요. 그에게 입을 맞추고요. 성경에 보면 새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줬대요. 나는 아버지 없어도 된다고 버리고 갔는데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 찾았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아버지의 의외의 행동을 표현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군율의 마음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탕자를 용납했고 탕자를 다시 아버지 아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베풀어지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탕자의 삶이 만약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랑을, 그 궁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반사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궁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의 근원적 궁휼하심이 내 안에 잔뜩 부어질 수 있어야 궁휼을 체험하고 궁휼을 내 안에 가득 채운 사람이 비로소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뱉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 보다가 그런 생각 했어요. 인간 가운데 주님 말고 인간 가운데 누가 궁휼의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갔을까? 누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용서하며 인생 살아갔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계속 군사들 몰고 막 쫓아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두 번이나 목숨을 살려줘요. 므비보셋을 어찌 보면 사울의 아들인데 그를 끝까지 자신의 왕궁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하며 그를 용납해 준 삶이 다윗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다윗의 삶엔 하나님 앞에 소망한 것도 궁휼이고 또 궁휼하심에 대한 갈망의 모습이 그의 삶에 굉장히 촉촉하게 배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가사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궁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궁휼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시편에 되게 다양한 표현 안에 시편 4편에도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6편에도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궁휼히 여기소서. 시편 27편에도 나를 궁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시편 57편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새삼스러운 게 궁휼이 다윗에겐 일상의 언어였고 기도에 주된 간구의 내용이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삶에서 멀리 두는 게 아니라 늘 가깝게 뒀더라고요. 하나님의 궁휼이 내게 부어지길 원하는 강렬한 간구가 그 안에 늘 있어서 하나님 저를 궁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일상의 언어로 입안에 배어있는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궁휼을 베푸는 자가 되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궁휼을 간구했고 궁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에 궁휼의 은혜가 가득 부어졌기에 사람들에게 그 천분의 일, 만분의 일로라도 궁휼의 빛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여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많이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

0: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간구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해석될 때에 아 이게 주의 은혜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지,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배워져 있어야 비로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풋이 있을 때 긍휼의 아웃풋을 써내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여기심을 늘 삶으로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어야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 단순한 한 구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1: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0: 아멘.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무엇할 수 있어야 되는가? 내 삶에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여건 안에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에게 화답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화답의 사람에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보실 때 우리 안에 고여있는 저수지가 되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강물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왜 합했을까요? 긍휼을 받을 뿐 아니라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길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32절에서 35절. 잘 아는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1: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0: 여러분,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뭐 하나도 체감되지 않는 단위일 것 같은데, 이걸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되게끔 하려고 하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최치PD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의 일용직 근무자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한국의 일용직 임금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하루 약 15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15만 원, 생각보다 많은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했는데, 토요일 주일은 뭐 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해도 우리 노가대라고 표현했었는데, 거기 일용직 건설업 뭐 이런 데 나가면 저희 같은 아주 기술 없는 잡부는 6만 5천 원, 많이 받으면 적게 받으면 5만 5천 원, 그래서 만 원 떼주고 4만 5천 원 받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15만 원 주나 봅니다. 근데 하여간 15만 원이라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품삯이 15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만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 데나리온이 15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면 1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500만 원을 누가 빌려가는데 안 갚아요. 이거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 1500만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데. 그래요. 근데 이 1500만 원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다. 고운 눈으로 쳐다볼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0: 만 달란트는 도대체 1만 달란트는 뭘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9억 원이면 이제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예, 계산 잘하시네. 9조 원입니다. 9조 원. 한 사람이 빚을 어떻게 지면 9조 원을 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10억 이상을 아주 성실하게 돈을 써야 간신히 돈이 늘어나지 않는 금액이 9조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보자고요. 이걸 이자를 갚는다고 얘기하면 하루에 10억 이상을 매일 갚아야 간신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을 임금은 그를 위해 기꺼이 하루아침에 탕감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죠. 어마어마한 은혜죠. 이 은혜를 베푼 그 은혜를 받은 그가 1500만 원 진짜 큰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하루치도 안 돼요. 한 시간 어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건데 이거 앞에 내가 받은 용서의 마음, 은혜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린 채 정말 분이 나고 화가 나서 그를 옥에 가두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받은 사랑에 1대1도 아니에요. 천분의 1, 만분의 1, 아니 10만분의 1이라도 너의 삶이 받은 은혜를 반사할 수 있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절대 작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용서의 마음을 그를 불쌍히 여겨 기도해 주고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의 탕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반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안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시 그 장면 상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1: 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0: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받을 자들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임금님이 병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임금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오른편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느 때에 임금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0: 아, 그렇게 말할 때 임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작은 자. 어느 순간 작아져서 내 곁에서 바들바들바들 떨고 있는 한 작은 사람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들을 만나주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나라 너희가 복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를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오고 감에 있어서 손해보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 들여서 누가 손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면 우리의 삶에 갚아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됐더니 하나님은 더큰 긍휼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악순환이 도는 인생이 아니라 선순환이 도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저수지 같이 머무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누구에게 작은 달빛이라도 비춰줄 수 있을까? 내 삶에 이런 태양빛을 주시는데 나는 누구에게 나의 작은 달빛을 비출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길 원하고요. 그 복을 삶에 가득히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27-9182, 042-627-9182번 주양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큰나무교회 김홍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분열

주옵소서. 상처받고 불안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다시 흐르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찾아가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강수미입니다. 달에서도 보인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중국의 만리장성은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죠. 무려 15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흙과 돌을 쌓아 올린 그야말로 중원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철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요, 이 거대한 장성을 무색하게 만든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만리장성이 버티고 있는데도 국경의 약탈과 전쟁이 끊이지 않자 당태종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세적 장군을 파견했죠. 그런데 이세적 장군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피 흘려서 싸우는 대신 홀로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장과 담판을 짓고 평화적인 화친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태종은 크게 감격을 해서 네 글자를 써서 보냈다고 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장성보다 낫다라는 뜻의 인현장성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조 원을 들여 쌓아 올린 거대한 돌벽도 이루지 못했던 평화를 한 사람의 지혜와 진심이 이루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을 감동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화려하게 쌓아 올린 성공의 커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품격을 지닌 단 한 사람의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세상이 말하는 조건의 성벽을 쌓느라 분주하기보다 내 곁에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철벽보다 강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품은 우리의 부드러운 한마디와 진심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인현장성, 즉 장성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요. 그리고 아무리 계략을 꾸며봐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불쌍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7902번님이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만나러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하시면서 기도 제목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새날 좋은 아침 금요일은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서 만나는 귀한 날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는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학교 갔던 뭐 자녀들, 회사 다니던 자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이시는 날인가 봐요. 주말에. 네,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8시까지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성경의 무림 고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수가 우리에게 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부르짖어줄지 기대하면서요. 또 오늘 또 말씀 카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샵9330 단문 오시면 장문병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있어요.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 그리고 성경의 무림 고수 다시 듣기 그리고 다시 보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무림고소. 그리고 이렇게 축하사연도 있으신 분들은 축하사연,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신 분들은 또 신청곡, 여러모로 또 샵9330 혹은 극동마수 어플 다운받으시면 또 사연 남기실 수 있거든요. 이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가오는 28일 주일이 우리 문막평화교회 20

9주년이 돼서요.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29주년 그쵸? 교회가 30여 년간 주님의 뜻 안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또 그만큼 또 얼마나 큰 또 잊지 못할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잘 보내시길 또 축복해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 드릴 때도 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처럼 진심으로 마음 다해 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 만나기를 기도드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 윤건사 만나주시고 아들 봉기 만나주시고 친정 식구들 만나주시고 방학 중인 예서 만나주시고 예 주님 저 만나주시고 우리 가족들 만나주시고 진원이 만나주시고 예 만나 넣어서 기도 제목도 함께 다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그 간절한 아침마다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오래간만에 보내드린 찬양이네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 찬양 이어드리고요. 성경의 무린 고수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성경에 무린 곳을 찾아서 성경 말씀을 읊조리기만 해도 삶이 변화되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온 교회가 그러한 간증을 경험하고 있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을 모셨습니다. 아, 올해 1월에 출연하셔서 하가다란 무엇인가 정말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던 신대호 목사님과 인천 광명교회,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성도님들을 여러 분 모셨습니다. 자, 방송 과정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신대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0: 반갑습니다.
1: 네, 두 분 성도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한 분씩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0: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 광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대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3: 최형의 권사입니다.
1: 네.
4: 인천 강명교회 협동 목사로 있는 추정희 목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자, 목사님, 지난 1월에 오셔서
0: 네.
1: 하가다에 대해서 설명을 한참 하고 하셨거든요.
0: 네.
1: 자, 하가다를 한마디로 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0: 하가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두고 주야로 소리내서 반복해서 말하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1: 네. 개그맨이셨던
0: 네.
1: 최영환 목사님 모셔갖고
0: 네.
1: 그냥 차에서 소리 지르듯이 말씀을 계속 한 구절을 반복해서 외치다 보면
0: 네네.
1: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고
0: 네.
1: 자신감이 생기고
0: 네.
1: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0: 네네.
1: 그러니까 한 말씀을 반복해 읊조리는 거군요.
0: 네네네.
1: 이게 암송하고는 다른 건가요?
0: 네. 암송하고는 조금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1: 네.
0: 역사하는 것인데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은 이게 사람의 말을 암송하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은 그 말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몸에서 화학적인 반응까지 일어나서
1: 네.
0: 언어가 달라지고
1: 맞아요.
0: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1: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죠.
0: 그렇죠.
1: 마음에 남고.
0: 네. 네. 암송이라는 개념하고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1: 그러니까 반복해 읊조리다 보면
0: 네.
1: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0: 네.
1: 말씀이 그냥 새겨지는 거군요.
0: 그 말씀이 살아서 사람들의 말처럼
1: 와.
0: 역사하는
1: 네.
0: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냐
1: 네.
0: 사람의 말이 역사하느냐
1: 아하.
0: 결국 하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1: 네.
0: 계속해서 담고
1: 어허.
0: 말씀을 듣고 새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1: 네. 자, 목사님께서 하자고 그러셔서 막연하게 따려 하다가 복 받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최형희 권사님, 말씀 읊조리기를 하다가 몸이 좋아진 간증이 있으시다면서요?
3: 네. 류마티스로 인해서 고생을 아마 20년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말씀 읊조리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말씀 안에 또 생명이 있고 또한 말씀 안에 또 이 마음의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게 이거 눌러가면서.
1: 보여주세요. 지금 계속 갖고 오셨네요.
3: 네.
1: 봐도 돼요?
3: 네.
1: 이게 말씀 읊조리는 거 아니에요?
3: 네.
1: 예를 들어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한번
3: 네.
1: 누르고.
3: 한번 누르고.
1: 지금 3,376번이 되어 있거든요.
3: 예. 네.
1: 이번 주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3: 오늘. 3일 동안 한 거 오늘까지
1: 3일 동안
3: 예.
1: 야, 3일 동안 3,376번을 읊조리셨는데 하루에 1,000번쯤 하신 거거든요.
3: 네, 1,000번 한 거예요.
1: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20년 류마티스
3: 네.
1: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저는 깊이는 모르지만 난치병으로 알고 있고
3: 네.
1: 이게 좋아지기는 어렵고 점점 나빠지다가
3: 맞아요.
1: 나중에 정말 나빠진 경우에는 이제 걷기도 어려워지시고 휠체어를 타시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은?
3: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1: 약을 끊었어요?
3: 그렇죠. 끊은 지 지금 몇 년 됐는데요. 약을.
1: 임의로 끊으신 거예요? 아니면
3: 아유,
1: 의사가 끊으라고
3: 선생님이
1: 했어요?
3: 선생님이 네. 이상이 없다고 염증 수치가 염증 수치로 나오거든요. 이상이
1: 네.
3: 없다고 끊어도 된다고 그래갖고
1: 20년 앓던 류마티스가 네. 치유가 된 거예요.
3: 네. 40대 초반부터 그랬어요.
1: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데
3: 네.
1: 하가다만 했습니까? 아니면 몸에 좋다는 다른 걸 잡수시거나
3: 다른 거는 먹은 거 없어요.
1: 아니면 운동을 갑자기 하거나 달라진 건 없어요?
3: 예. 네.
1: 그냥 하가다 하나?
3: 하가다 말씀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1: 네.
3: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면
1: 네.
3: 병도 다 치유되잖아요. 말씀으로 살다 보면
1: 야.
3: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1: 네.
3: 게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죠.
1: 근데 이게 항상. 너무 드라마틱한 또 간증이라서 우선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하가다를
3: 의심 갈 거 하나도 없어요.
1: 몇 년 하고 좋아지신 거예요?
3: 19년부터 한 것 같아요. 제가
1: 2019년부터?
3: 17년부터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1: 네.
3: 이제 조금씩 했어요.
1: 네.
3: 막 그냥 저도 이제 불만이 있었겠죠.
1: 왜 불만이 있었어요? 네. 왜 목사님은
3: 하다가
1: 왜 오늘날 갑자기 말씀 읊조리라고?
3: 예. 네. 네.

0: 조금 힘들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말은 안 하고 순정하는 마음으로 네. 순정을 했어요. 그런데 19년도부터는 조금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1: 네.
0: 하다가 2022년도에는 목적이 병원에 네. 이제 알아도 된다.
1: 야.
0: 판정을 받았어요.
1: 그러니까 하루에 1000번 정도 읊조리면은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종일 읊조리시는 거네요, 그럼?
0: 종일은 아니고요.
1: 네, 아, 정확하세요. 아, 종일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셨어요.
0: 종일은 아니고 네. 직장 가서도 이렇게 네. 마스크를 쓰고 어떤 때는 속으로 그냥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할 때가 있어요.
1: 그러면은
0: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속으로 하는
1: 지금.
0: 거예요.
1: 네? 오늘 여기 지금 방송국 오셨는데
0: 네네.
1: 오늘 현재부로 읊조리고 있는 말씀을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네. 하면은
0: 아.
1: 이게 하가달 하는 건가 보여주세요. 이거 계속
0: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또 하고 지금 한 점 외우셨는데 왜 세 번 누르세요?
0: 세 번이에요.
1: 아, 세 번이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0: 세 자리에요. 세 자리.
1: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눈 떠서부터 읊조리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회사에서도 속으로 읊조리고 그리고 세 번 딱 누르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는 새 병이 점점 좋아져서 류마티스가 좋아졌다.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우리 인천 광명교회 이런 네. 식으로 몸과 마음에 병이 좀 좋아지고 나아지고 완치된 그런 케이스들이 또 있습니까?
2: 성도들이 대부분의 이제 마음에 네. 아픔이나 사연이 다 많으신데
1: 네.
2: 다 과거의 것들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1: 네.
2: 그냥 하루하루 그날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 네.
2: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그럼 멀리 생각하지 않고
2: 네.
1: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지는 거죠 지금 말씀 읊조리면
2: 없어지는 거죠.
1: 야, 자 지금 오늘 광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오셨거든요. 찬송 후에 다른 분도 만나볼 텐데 아, 우리 목사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추정의 목사님.
3: 네.
1: 하가다의 지금 은혜를 경험한 지금 대표 주자로 오셨는데
3: 네.
1: 그 하가다 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말씀 읊조리기를 몇 년 하고 어떻게 좋아졌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3: 교회를 한 19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1: 아 개척을 하시다가
3: 네, 개척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을 통해서
1: 네.
3: 강명교회를 가게 됐어요.
1: 네.
3: 신대호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하가다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3: 아니 무슨 하가다를 해 성경 말씀 읽으면 되지.
1: 지금 목사님도 지금 19년 목회를 하신 분인데
3: 네. 그러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1: 아 우리 권사님도 불편하셨는데
3: 네.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1: 오.
3: 그래서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그 네. 반복을 했는데
1: 네.
3: 그때는 많이 하지를 못했거든요.
1: 네.
3: 한 2,000번 일주일에 3,000번
1: 그것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3: 그 정도로 했었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3: 근데 이제 점점 힘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 붙여줬어요.
1: 네.
3: 아침 9시 반부터 11시까지 둘이 모여서 이 하가다를 집중적으로 소리 내서 소리 크게 내서

0: 수면제를 오래 드셨다면서요?
1: 네, 그랬어요.
0: 얼마나 그렇게 되셨어요, 그 증상이?
1: 한 1년 먹은 것 같아요.
0: 1년이요?
1: 네네네.
0: 그 정도로 꾸준히 수면제를 드시면 몸에도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1: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네. 어느 날 우리 손녀딸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왜 자다가 울고, 라면 먹다가 울고 그러냐고. 내가 언제 울었어?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고. 네. 할머니 옷을 보라고. 이 잠옷에가 네. 이렇게 보니까 눈물 자국이 범벅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생각을 했어.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0: 이게 뭐 정신과적인 뭐 저는 잘 그런 건 모르지만 아마 내면적인 우울감이 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1: 아, 그랬나.
0: 그 목사님도 모르게 계속 자면서 네. 울고 네. 본인은 모르는데
1: 네.
0: 그리고 라면을 같이 먹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고 울고 있다는 건 더 그거는 좀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1: 네.
0: 같이 밥 먹는데 그래. 뭐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근데 정작 목사님은 모르고
1: 네네. 이 자국이 없었으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랬을 텐데 이게 증거가 있다고 나보다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셨구나.
1: 네.
0: 자, 우리 최영희 권사님은 아까 류마티스 약을 20년 드시다가 의사의 완치 판정을 받고 좀 끊으셨거든요.
1: 네.
0: 수면제 이제 안 드셔도 되나요?
1: 네, 안 먹어요.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이제.
0: 아, 잠이 잘 와요 이제?
1: 네, 잘 와요.
0: 이야, 놀랍네요. 왜냐면 요즘에 방송국에 기도 제목 오는 분들 중에
1: 네.
0: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또 근심 걱정이 항상 마음을 짓누른다고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오거든요.
1: 네, 네.
0: 그 말씀 읊조리기를 하면
1: 네.
0: 잠도 잘 오고
1: 네.
0: 마음의 근심도 떠나고
1: 확실합니다.
0: 확실합니까?
1: 네.
0: 자, 그러면은 그 이전의 마음가짐 좀 아까 우울감이 있고 하던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이 변하든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1: 그전에는
0: 네.
1: 이유 없이
0: 네.
1: 조금 마음이
0: 가라앉아요.
1: 네네네.
0: 이유 없이
1: 네. 즐겁지를 않았어요.
0: 모든 일이
1: 네.
0: 네.
1: 근데 이제 하가다를 하고 나서는
0: 네.
1: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고
0: 네.
1: 조그만 걸 봐도 웃음이 나오고
0: 오.
1: 즐겁고 행복하고
0: 네.
1: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주셨어요.
0: 야.
1: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0: 네, 네, 네.
1: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0: 오.
1: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0: 아멘.
1: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0: 아멘.
1: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0: 아멘.
1: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0: 아멘.
1: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0: 아멘.
1: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렸거든요.
0: 그래서
1: 이스라엘아 추종해야 내가 내 이름을 여갖고 추종해야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냐.
0: 야, 그걸 하가다 하신 거예요?
1: 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냐 그러면서
0: 야.
1: 계속 엎절했더니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0: 지금 그렇게 보이세요?
1: 네네.
0: 방송하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을 들어오시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볼 수 있어요.
1: 네.
0: 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1: 네.
0: 근심하지 말아야지 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1: 네네네.
0: 말씀을 읊조리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1: 네네네.
0: 야, 그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1: 네.
0: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가라앉는다 자꾸 우울하다
1: 네.
0: 혼자 있으면 갑자기 눈물이 난다 잠이 안 온다
1: 네.
0: 비슷한 증상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전문의의 진료도 받고 의학적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하가다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1: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 중에서 말씀이 와 닿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면은
0: 네.
1: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힘겨워져서
0: 네.
1: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0: 아멘,
1: 그랬거든요.
0: 아멘.
1: 아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저도.
0: 네, 네. 처음에는 좀 불편하셨는데.
1: 네. 하라면 해야 된다.
0: 듣도 보도 못하나 해봐달라 그러나.
1: 그랬거든요. 정말로 그랬는데 아 순종해야겠구나 그냥. 해보자 한번. 하면 되겠지.
0: 야.
1: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0: 네.
1: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0: 아멘.
1: 그런 말씀처럼 보지 네. 못했지만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0: 야.
1: 순종을 했어요.
0: 저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나도 그 류마티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도 몸이 이렇게 안 좋아서 평생 20년 약을 먹고 있는데 그 말씀 내가 읊조리면은 나도 좋아질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주시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2: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열심히 그 한 구절이라도 해서 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은 병이 다 낫거든요.
0: 네.
2: 말씀을 항상 꾸준히 읊조리면 될 것 같아요.
0: 아. 심플하네요. 하면 된다.

0: 안 하면 없다. 그죠? 네. 네. 아주, 아주 겸손하시고, 수줍음이 많으신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셨습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 인천 광명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아, 이분들을 저는 뭐 하가다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씀을 읊조리기만 했는데, 마음의 병이 났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치유를 받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2부입니다. 광명교회 성도님들 세 분을 다시 모셨는데 한 분씩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1: 안녕하세요. 인천 광명교회 허인자 사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광명교회에 있는 유영희 권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인천 광명교회에 다니고 있는 차선희 권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인자 사모님은 신대원 목사님 사모님 맞으시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거 여쭤봐도 될지 말지 제가 오래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이게 평범한 목회는 아니시란 말이에요, 지금.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 준비하시고 구역 신방하시고 또 뭐 때되면 노방전도 나갈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어디서 뭘 배워오셨는가 여보 이제부터 우리 말씀을 읊조려야 돼. 암송도 아니고 좀 생소하잖아요?
1: 그렇죠.
0: 하가다를 네. 해야 돼.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1: 아니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네. 왜 또 하가다를 해서 뭔가 하나를 그 부담을 주냐
0: 교인들한테 짐을 얹어주냐
1: 네, 네. 네 그런 마음이 있었죠.
0: 그렇죠. 뭐 새벽기도 안 하는 거 아니고
1: 네네 네.
0: 예배 잘 드리고
1: 네.
0: 또 때도 말씀도 보고
1: 네네 네.
0: 왜 굳이 거기에 말씀 읊조리까지 하느냐
1: 네.
0: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 아니요. 왜냐하면 네. 저희 성도님들이 잘 순종을 잘 하셨어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잘 못해가지고요.
0: 네.
1: 그래서 말 참 못했죠.
0: 아,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 나와 계신데 직접 여쭤봐야겠네요. 우리 유영희 권사님, 차선희 권사님,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 이제 말씀 읊조립니다.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받아들이셨나요?
2: 아, 저는, 뭐 외우는 거에 자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좀 약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네. 시작했어요.
0: 이건 암송하고 비슷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네, 하셨군요.
2: 그렇게 생각했죠.
0: 네.
2: 근데 하다 보니까는 어떤 데는 짜증도 나더라고요. 계속 해야 이거 안 하면 부담스럽고,
0: 네.
2: 또 개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개수를 안 올리면 또 그렇고,
0: 아.
2: 그러다 보니까는 좀 불편한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0: 왜냐면 목사님을 뭐 한 달에 한 번 뵈면 좋은데 매주 봐야 되잖아요. 네. 수요예배 가면 일주일에 두 번 봐야 되고 보면 목사님 보면은 아 내가 오늘 몇 분밖에 못했지 이거 생각나고
2: 네.
0: 아, 좀 불편했다는 얘기를 솔직히 하셨네요. 네.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3: 저도 불편했습니다.
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 네. 왜냐하면은요.
0: 예.
3: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0: 네.
3: 이 암송되는 말씀이 한 절도 없었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2017년서부터 목사님이 전 교인을 함께 하가다를 하신다고 해서
0: 네.
3: 이게 될까? 이런 좀 반의 반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자꾸 이 말씀을 크게 소리내서 읊조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0: 네.
3: 그래,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순종을 해야 되겠다. 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 말씀 주신 거를 가지고 계속 읽었어요. 계속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계속.
0: 소리내서 읽으신 거군요.
3: 예. 네, 계속 소리내서 반복해서. 그 한 절, 주일 말씀 주신 거를 한 절을 계속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0: 그러면 쪽지에 써 다니셨나요?
3: 쪽지를 써가지고 길에 다닐 때, 직장에 나갈 때, 집에 있을 때. 다 이렇게 집에 곳곳에 보이는 곳곳에 다 그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읊조렸죠.
0: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게 암송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3: 네. 네.
0: 그러니까 보고 읽든 네. 외우든
3: 네.
0: 내 입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중얼중얼 나오는 게 목표인 거군요.
3: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죠. 소리내서 이게.
0: 그 외우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3: 네, 네, 네.
0: 그리고 두 분이 지금 아주 은혜의 간증들을 가지고 또 오셨는데 사모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 네.
0: 그 인천 광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주일에 몇 분 정도 출석하시나요?
1: 80명 정도의 출석으로 알고 있어요. 네.
0: 야, 80명 정도 출석하시는데 오늘 나온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목사님까지 여섯 분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병이 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이게 인천 광명교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되기 시작했군요.
1: 네, 맞아요. 네. 교인들

0: 이런 고백을 듣잖아요. 간증을 네. 들으면 오히려 제가 더 은혜가 돼요.
1: 그 목사님한테 사과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0: 아, 모를걸요?
1: 오늘 알게 되셨네요.
0: 들켰어요 지금.
1: 네, 말씀을 읊조리기만 해도 온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 유명희 권사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유영희 권사님, 그 사실 굉장히 가정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던 게 있다고 네. 하셨는데요. 신뢰가 안 되면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이제 아들이 지금 38살이니까 30년 전이죠. 8살 네. 때. 네. 이제 집 앞에서 학원 갔다 오다가 공을 주스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 오른쪽을 함몰시켜가지고 이제 뇌가 많이 다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뭐 가망 없다는 소리도 하고 네. 또 깨어난 아들에도 말도 못하고 아이고. 이제 식물인간이야 다름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때는 막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살려면 날라고 그냥 목숨만 붙어있게 해달라고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말도 하고 이제 한쪽은 불편하더라도 걸어 다녀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남편 사업도 막 그 당시에 막 힘들어지고 막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일단 장애인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마음 먹을 때는 아, 내가 몸만 아프면 아, 내가 쟤를 데려가야 되겠다. 내가 아프면 내가 잘못되면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살았었어요.
1: 내가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면 저 아들은 누가 키우나.
2: 네, 그래서 쟤를 내가 꼭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제 거가, 그러니까 그 애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지금 한 8년, 7년, 8년 되니까는 네. 한 5년 정도까지도 그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암송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많이 읊조리면서 계속 하긴 했어도 네. 그 말씀이 새겨지지를 못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자꾸 나는 힘들어지지? 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목사님이 분명 말씀 많이 읊조리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뀐다 그랬는데 네. 바뀌지는 않고 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까?
1: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2: 답답했어요.
1: 말씀 읊조리기를 한다고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긴 하다. 예, 예.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예. 그리고 지금 8년 읊조리셨어요. 예. 근데 지금 오늘 간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언제부터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던가요?
2: 제가 한 작년부터는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말씀이 이 안에 새겨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같은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네. 그 과거의 것이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1: 이전에는 어떠셨는데요?
2: 이제는 불스 부서 오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힘이 들을까?
1: 왜 그 사고가 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나?
2: 얘가 왜 내가 그때 얘를 왜 잡질 못했을까 막 이런 저런 생각이 막 달았던 건데 지금은 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조금만 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왜 그때 우리 8살 난 아들 꼭 하는 걸 못 잡았을까 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어쩌면 상황에 대한 또 불평 그런 게 나오고 남편분에 대한 불평도 좀 있으셨고 네. 그랬는데 말씀 읊조리기를 하니까 달라져요?
2: 네,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지다 보니까는 내가 이 말씀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내가 과거의 삶을 나도 모르게 그게 소멸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마음의 쓴뿌리가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진 거군요.
2: 네, 사라졌어요.
1: 자기도 모르게.
2: 네.
1: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했고 예. 그리고 지금 1, 2년이 아니라 수년간 말씀 읊조리기를 계속 했는데 예. 어느 순간 돌아보니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진 걸 알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의사가 완치입니다 한 것처럼 마음의 아픔들이 근데 이게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과거를 자꾸 돌아보지 말아야지 결단을 하는 그 차원이 아닌 건가요?
2: 아닌 것 같아요. 그 만약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전 못했으면 그 생각이 목사님 저렇게 했으니까 되겠지 돌아서면 잊어버렸었는데 네. 지금은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오더라고. 내가 순종하면은 따라가면은 네.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1: 믿음이 생기셨군요. 네. 믿음이 생기셨어요.
2: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지금 표정에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표정이 환하세요 지금.
2: 감사합니다.
1: 남편분한테 이제 불평 안 하시고요.
2: 불평 하겠죠. 조금은 하는데 근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1: 많이 줄어들고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꾸 생기고 네. 그리고 38살 된 내 병변, 어려운 아픔이 있는 아들도.

0: 하나님이 저희 인생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시고.
1: 네. 와. 그 아이가 지금 학교, 교회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얼마나 기쁘세요.
1: 네, 너무 감사하죠.
0: 자, 우리 차선희 권사님께 네.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네. 또 어떤 비포 애프터 우리 성형외과 무슨 그 광고처럼 이전은 어떠셨는데 이제는 어떠셨습니까?
2: 아, 그 하가나 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의 생각, 아,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면 지금은 하가다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0: 네.
2: 아, 다른 이런 다른 잡념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스스로가. 아, 그래서 너무 지금 이 하가다 말씀 생활을 하니까 행복한 삶을 드리고 있어요.
0: 너무 확신 있게 말씀을 주셨네요.
2: 네, 네, 네.
0: 우리 권사님 사실
2: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0: 방송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2: 네, 네.
0: 일찍 혼자 되셔서
2: 네.
0: 우리 자녀 키우는데 참 고생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다면서요.
2: 네.
0: 실례 안 된다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말씀 좀 여쭤봐도 돼요?
2: 네, 네. 아, 27년 전에.
0: 27년 전에.
2: 네. 네. 남편 이제 지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고.
0: 네.
2: 그리고 이제 두 자녀를 초등학교 6학년,
0: 네.
2: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데리고 이제 키우게 됐어요.
0: 아들 이렇게
2: 썼네. 딸 아들. 예예.
0: 남편은 젊은 나이에 떠나고.
2: 네네.
0: 아이고 얼마나
2: 네.
0: 막연하셨어요. 지금하고 또 다른 세월이잖아요 그때는.
2: 네네. 그때는 이제 직장 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던 터이고.
0: 네.
2: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0: 네.
2: 아, 그래서 직장을 구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0: 그렇죠.
2: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맡긴다. 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그 예배 생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수요예배.
0: 네.
2: 주일예배, 금요기도회.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갈 수 있는 시간대로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0: 아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2: 네. 네네.
0: 그러면 그 쭉 지금 그 직장에서 아이들 키우며 지내오셨고.
2: 네, 지내오다가.
0: 네.
2: 아, 제가 5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
0: 퇴직을 하면 이제 집에 돈 버는 사람은?
2: 없죠.
0: 없는 건데.
2: 예, 예. 이제 아이 자녀들은 이제 다 이제 장성해서.
0: 분가를 하고.
2: 네, 분가 다 하고. 그런 와중에 그 퇴직하고 난 뒤에.
0: 네.
2: 그러니까 4년 전, 4, 5년 전서부터 이 하가다를 더.
0: 네.
2: 충실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네.
2: 오직,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 뿐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0: 이제 막연한
2: 네네.
0: 미래.
2: 네.
0: 불안한
2: 네.
0: 미래.
2: 그래서 이 하가다를.
0: 네.
2: 하고 있는데, 전혀 앞으로에 대한 미래,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제가 마음을 억지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0: 옛날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2: 네.
0: 어떤 걱정을 하셨어요?
2: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부모로서 책임을 지어야 되잖아요. 보호자로서.
0: 네.
2: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부담이 있고,
0: 네.
2: 큰 책임이 막중한데, 그런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맡기고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0: 그 우리 유영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맡기십시오 하는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2: 네.
0: 근데 이게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변해진 거죠.
2: 네.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은 그게 내가 일부러 해야 되겠다는 내가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서 그게 나와요.
0: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으세요?
2: 예, 예, 없어요. 없습니다.
0: 야, 그 엄마가 하가다를 했는데 또 아들이 좋은 또 일이 있었다면서요?
2: 예. 예. 결혼한 지가 지금 올해 6년 차인데.
0: 네.
2: 저는 이제 아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결혼한
0: 아들이,
2: 지가 아이가 없었는데. 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놓고
0: 네.
2: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러는데 올해 이제 임신을 해서 지금
0: 야.
2: 임신 5개월 차 됐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야, 하가다를 하면 다 좋아지네요. 류머티스도 낫고 우울증 또 불면증도 치유되고 또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마음이 평안히 오고.
2: 네네.
0: 사모님.
3: 네.
0: 목회가 행복하시겠습니다.
3: 맞아요. 교회 가면 행복해요.
0: 아니, 지금 행복해. 80명 출석하는 교회에 지금 이게 나온 분들은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만 일부 나오신 건데.
3: 아니에요. 휴가 다 냈어요.
0: 아, 휴가 내셨어요?
3: 네.
0: 야, 그 나머지 성도님들도 크고 작기 이런 역사들이 매주 교회

0: 보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0: 이야, 놀랍습니다. 말씀을 읍조리기만 해도.
1: 네네.
0: 사모님도 개인적으로 하가다 연애를 많이 체험하고 계시다고요?
1: 아, 네. 저는 늦게 이제 성도들보다 더디게 이제 했죠, 하가다를.
0: 목사님께 약간 불만이 있으시고 졌기 때문에 왜 이런 걸 교회로 들고 와서 부담을 주냐고. 네,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1: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0: 네.
1: 이제 상담을 그 전공하고
0: 네.
1: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사람께 이제 기도하면서 직장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0: 네.
1: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0: 네.
1: 상담원으로 이제 하나님께 길을 여셔서
0: 네.
1: 그 취직을 하게 됐죠.
0: 아유, 잘 됐습니다.
1: 네, 근데 그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라는 장애인을 상대로 그리고 이제 성폭력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0: 네.
1: 피해자를 상담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피해자들의 대화를 상담하다 보면 거기에 제 안에 굉장히 그 불편함들이 올라와요.
0: 네. 네.
1: 그런데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그 집에 오잖아요. 오면은 오는 길에 이제 말씀 읊조려요.
0: 네.
1: 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피해자의 그 상처와 아픔이 그 시간 상담 시간에는 그 충분히 공감하고
0: 네,
1: 같이
0: 네,
1: 이제
0: 네,
1: 하지만
0: 네.
1: 집에 오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0: 아하.
1: 네.
0: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상담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1: 네, 네, 네.
0: 말씀을 읊조리면 옛날에는 그게 이제 잔상이 마음속에
1: 맞아요,
0: 남아서
1: 맞아요.
0: 전에 그래도 네. 불편하고 했는데 네. 리셋.
1: 네.
0: 야, 은혜네요, 은혜.
1: 네, 은혜예요. 퇴근길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줄이고 오거든요.
0: 네, 네, 네. 네.
1: 그러면 말씀만 생각나지,
0: 네.
1: 예,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실은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0: 네.
1: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0: 네.
1: 항상 선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0: 아멘,
1: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 말씀을 읊조리는데 직장 안에서 저도 처음 직장이고
0: 네.
1: 관계들이 좀 어려웠었어요.
0: 아.
1: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0: 네.
1: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선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그냥 제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0: 야, 사모님 이게 오늘 계속 반복되는 주제거든요.
1: 네.
0: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겠다. 결심하는 게 아니고
1: 네,
0: 그게 되어지는 겁니까?
1: 네, 맞아요.
0: 똑같네요, 다.
1: 맞아요.
0: 마음에 평안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해지는 거고
1: 네.
0: 병이 나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나아지는 거고
1: 네, 네.
0: 아,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지금 목사님하고.
1: 목사님이 실은 말씀하시면서
0: 네.
1: 하가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읊조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게, 예,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0: 야. 이 개인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1: 네네.
0: 근데 일단 오늘부터 말씀 읊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고.
1: 맞아요, 맞아요.
0: 야,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이제 읊조리는 건 알겠는데 처음엔 무슨 말씀부터 해야 될지 얼마나 읊조려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우리 사모님이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1: 아, 네. 일단은 그래도 제가 더디게 한 입장으로서 사람으로서
0: 네.
1: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주제가 있어요, 목사님.
0: 네, 네, 네.
1: 그 주제에 대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0: 아, 네. 목사님 설교 본문 말씀.
1: 네, 네, 네. 네. 그 구절을 가지고
0: 네.
1: 매일 하가다 하는데
0: 네.
1: 그 말씀이 입에 잘 안 붙을 거예요, 처음에는.
0: 안 붙죠, 붙죠.
1: 네. 네. 그래서 주보 있다 우리는 쓰거든요.
0: 네.
1: 그런데 각자 개인마다 또 그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0: 네.
1: 우리 교인들도 그 노트를 만들어서 하신 분들이 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핸드폰에다가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요.
0: 그러니까 권사님처럼 그냥 네. 보는 데마다 붙여놓는 분도 있고
1: 예, 예. 그렇게 하셔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일단 시작하고
1: 예, 시작.
0: 근데 저희가 뭐 늘 작심삼일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올해 초에 성경 내가 올해 매독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레위기에서 주저앉은 분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읊조려 봐야지 하지만 조금 하고 주저앉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네.
0: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나요?
1: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0: 연합.
1: 예.
0: 네.
1: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0: 네.
1: 네.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0: 야.
1: 같이 묶어서 연합으로 하게 되면
0: 네.
1: 그리고 그 본인들이 이제 연합이 되면 카톡 단톡방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자기들이 했던 하가다 개수를 올리는 거예요.
0: 오늘 몇 번

0: 했습니다, 이렇게.
1: 네, 네, 네.
0: 선의의 경쟁도 되겠네요.
1: 되죠.
0: 김집사가 네. 700번, 난 네. 705번, 이렇게.
1: 맞아요. 아, 네, 믿음의 네. 경주를 하는.
0: 그렇군요. 네. 뭐, 벌금도 좀 매겨도 되나요?
1: 아, 그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0: 어쨌든 네. 뭐, 벌금을 매기시든 자율적으로. 네. 네. 자,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오늘 두 권사님께서 아, 이전에 마음이 참 어렵고, 근심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정말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비슷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지금 방송을 들으실 거예요. 네. 짧게 아, 저와 함께 저처럼 말씀으로 좀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권면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2: 네. 네. 말씀을 하려고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으면 힘들어요. 그냥 아. 그냥 밥 먹듯이 네. 아침을 먹어야 내가 일을 하고 점심을 먹어야 일을 하는 것처럼
0: 네.
2: 아침 먹고 말씀 읊조리고 점심 먹고 말씀 읊조리고 아, 하루에 세 번만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아. 맨 처음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0: 네.
2: 그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그렇죠.
2: 그 말씀을 일단 먹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라도 이뻐서라도 하나님이 아마 지켜주실 거예요.
0: 아멘.
2: 꼭 그렇게 밥 먹듯이 하루에 세 번만이라도 하다 보면 이제 네. 욕심이 나서 난 정말 더 해야 되겠다.
0: 네.
2: 아니면 더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아야 되겠다.
0: 아.
2: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 마음이 살아나서 정말 좋은 일만 생길 줄 믿습니다.
0: 아멘. 표정이 그냥 천사와 같으세요.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차선희 원사님.
3: 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하가다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한 절이라도 그 말씀들을 이제 깊이 새기려면 자꾸 봐야지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0: 네.
3: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새겨서
0: 네.
3: 그렇게 새기려면 또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집안 곳곳에 붙였어요.
0: 아.
3: 현관 문 앞에도, 침대 프레임에도.
0: 진짜 깜빡 잊어도, 예, 예. 눈에 띄면, 아, 또
3: 냉장고에도, 예, 다 붙여놓고, 그 말씀들을 붙여놓고,
0: 네.
3: 수시로, 진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듯이,
0: 그렇죠, 그렇죠.
3: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0: 아멘,
3: 알고,
0: 아멘.
3: 예, 그렇게 붙여놓고, 엎드리면 될 것 같아요.
0: 네. 자, 여러분, 마음에 충분히 동기부여 됐을 겁니다. 결단만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인천 광명교회. 아,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 이어져갖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 신배훈 목사님과 제가 한 분씩 이름을 불러드려야겠네요. 최형희 권사님, 추정혜 목사님, 유영희 권사님, 차선희 권사님, 허인자 사모님 모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저도 방송 나가는 동안에 그 개수기를 구입을 했어요.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네요. 우리들 말씀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의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 경영의 중심 가운데 고객을 감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케팅을 전문하는 전문가들이 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단계를 세 단계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고객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객을 감동시키는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이 기대했던 만족의 수준을 넘어서 생각지 못한 그런 감동적인 서비스를 받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최고의 수준의 단계죠. 여러분, 세상의 마케팅도 고객에 대해 감동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누구와 함께 할 때 호감을 주기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그는 그런 복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8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은 부르지 않고 7명의 아들만 그 자리에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이름 없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죠. 소라하고 미미하고 연약한 자에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미미하고 연약하던 목동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전적으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윗의 삶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와 시련 앞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위기와 고난과 그 절망의 상황에서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0: 있었습니다.
1: 블레셋의 장대한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골리앗의 장대함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자 그는 자기 임의대로 번제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번제를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환경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목동이었을 때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지금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맹수와 싸워 양을 지킬 때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능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장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물맷돌 돌멩이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실까요? 다윗처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모습은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함께 합시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 가운데 일하셨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0: 걸어갔습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어떤 일인가요? 그동안 방치되었고 그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있던 하나님의 교회 은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립니다.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왕이었던 다윗이 체면 불구하고 위험을 다 내려놓고 배옷을 입은 채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추었던지 그 옷이 벗겨져 속살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를 본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찌 방탕한 자처럼 체면 없이 행동하냐는 거죠.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채통 없이 이런 모습을 보이냐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뛰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내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세상의 왕이라는 타이틀보다도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 가운데 영광 올리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임시 회막 안에 모셔드리고 나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 안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편안한 시절이 되었을 때 다윗이 뭘 생각합니까? 시련이 끝나고 인생의 비바람이 끝났을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안위를 생각합니다. 여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것 기대하지 않다가 평안해지고 삶에 넉넉해지면 자기의 평안함을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평안해졌을 때 자기는 평안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회막 안에 있음을 떠오릅니다. 휘장 가운데 있음을 떠오르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은 자기의 평안함을 생각합니다. 자기는 최고의 건축가로 지어진, 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왕궁에 앉아있는데 문득 휘장 가운데 모여진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평안하고 자기는 최고라운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휘장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그냥 휘장 가운데 방치되어 있음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합은요, 상하로 만든 아름다운 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궤가 옮겨질 성전을 짓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멋지게 지어진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한 삶에 비해서
1: 너무 초라하게

해도 휘장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궤를 더 좋은 곳으로 모셔야겠다는 이 생각,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이 얘기를 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언제 이렇게 나를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해서 너를 책망했냐는 겁니다. 너를 책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책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청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셨고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감동시키면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를 감동시키면 저녁 반찬이 달라지지요. 자녀들이 부모를 감동하면 부모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이 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의 마음에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7장 9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목동이었던 너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주권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를 내 발에서 멸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9절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내 이름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도 바울,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이 기록되고 언급된 이름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다윗의 모습처럼 살았느냐, 다윗처럼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가문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통로로 다윗을 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주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감동시킨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자기가 평생 모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닦아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계산적이었던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고 책망합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0: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유다는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주님이 감동하셨기에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기억하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오늘 제목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 앞에 기쁨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향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움받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를 높이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발걸음이,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때에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32-7771, 042-632-7771번 삼성선결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됩니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도 깨진 그릇이 되면 날카롭게 변합니다. 힘겨운 세상, 이곳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한의사 왕경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는데 잠을 잘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며 속이 더부룩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과 어깨가 계속 굳고 작은 일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흔히 신체화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몸에는 문제가 없고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질환이나 뚜렷한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이 완전히 건강하고 원인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면의 질, 자율신경의 불균형, 소화기능, 근육의 과긴장, 피로의 누적처럼 검사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도 실제 통증과 불편에 깊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에 비가 샌다고 해서 반드시 지붕이 무너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큰 파손은 없어도 배수가 약하거나 틈이 있고 습기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비슷합니다. 스트레스는 비와 같고 몸은 그 비를 받아내는 집과 같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잠시 힘들다가 회복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잠이 먼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 예민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과 어깨가 굳으면서 두통이 생기고 가슴 답답함이나 두근거림, 어지럼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마음이 강하고 약한 차이만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적 경향과 몸의 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도 처음 지어질 때 터와 기둥의 위치가 정해지듯 사람의 몸도 타고난 체질과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조절하고 관리하면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배수가 약한 집은 배수 관리가 더 중요하듯 사람도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알고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차이를 체질과 장부의 허약한 경향으로 살펴봅니다. 쉽게 놀라고 두근거림이 나타나는 사람은 심장과 담이 약한 경향을, 생각이 많아 잠이 깨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에는 심신의 균형이 흔들린 상태로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곧바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거나 복통과 설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간의 긴장과 비위 기능의 불균형을 함께 살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마음의 문제와 몸의 문제 중 하나로만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는 분명히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증상으로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는 체질, 평소 수면과 소화 상태, 누적된 피로와 근육 긴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화 증상을 치료할 때 검사에 이상이 없으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라고만 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0: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피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것과 함께 몸의 약한 연결고리를 찾아 회복력을 높여야 합니다. 잠이 약한 사람은 수면과 자율신경을, 위장이 약한 사람은 소화기능을, 통증과 긴장이 많은 사람은 근육과 자세, 호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지붕을 고치고 배수로를 넓히는 일도 필요합니다. 신체와 증상은 마음만의 문제도 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의 부담과 몸의 취약성이 함께 만났다는 신호로 보고 두 방향을 함께 회복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1: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헤아림 한의원 왕경석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우연히 이제 라디오에 그 전파가 잡히길래 그냥 듣다 보니까 노래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또 상당히 좀 심금을 울리면서 잘 와닿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금 충북 제천에 살고 있고요. 직장은 주식회사 유유제약입니다. 그 제천제일교회라는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를 나가고 있는 김동철 집사라고 합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에서 극동방송에 청하고 계신 김동철 집사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1: 제천제일교회는 이제 100주년을 넘어가지고 뭐 역사가 오래됐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안정균 목사님이십니다. 그 감리교 충북연회 감독으로 취임하셨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리교 전체에서 어떤 크게 어떤 영향력을 바라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 김동철 집사님은 약사로서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이제 제약회사 다니고요. 이제 유유제약인데 약사예요. 뭐 생산이라든지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좀 더 이렇게 널리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뭐 직장에서 섬기고 있고요. 어떤 의약품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특성에 대해서 잘 뭐 이해하고 또 연구도 하면서 이제 좋은 품질로서 환자분에게 도움을 주는 주고자 하는 그런 직위에 있습니다.
2: 김 집사님의 신앙생활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1: 전혀 이제 종교와 그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집이었고요. 저희 어머니 쪽이 이제 좀 외할머니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간혹 이제 어떤 뭐 시험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좀 입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절에 나가시는 그런 집안인데 제가 이렇게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좀 방황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학교에 대학생 그 성경읽기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선배분도 있고 해가지고 알게 돼서 거기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세례도 받게 됐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기뻐하는 분들은 극동방송을 만나면 애청자가 됩니다.
1: 96년도, 7년도쯤으로 기억나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창원 극동방송이 잡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게 극동방송인지 또는 뭐 교회에 관한 방송인지 모르고 우연히 이제 라디오에 그

0: 전파가 잡히길래 그냥 듣다 보니까 노래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또 상당히 좀 심금을 울리면서 좀 서정성도 깊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잘 와닿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1: 창원 극동방송으로 극동방송 가족이 된 김동철 집사님은 제천에서 대전 극동방송을 찾아 듣고 있습니다.
0: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찾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제천까지 오게 됐는데 제천에는 지금 그 대전 극동 방송이 이제 번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파가 이게 잡히긴 잡히는데 잘 안 잡히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릴 때마다 듣는 편인데 보통 그 출근할 때랑 이제 퇴근할 때 좀 짧게나마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라든지 뭐 교계 뉴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접하면서 뭐 아무래도 제가 또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섬기다 보니까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동철 집사님은 어떤 마음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셨을까요?
0: 극동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제 뭔가 받은 만큼 그런 보답의 어떤 의미도 있었고 이게 복음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씨앗이 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모아가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이제 삶이 변화되는 그런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전파 선교사에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1: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 전파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한 분 한 분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아들의 삶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산에 있을 때 이제 같이 교회를 간 일이 있거든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전해드렸었어요. 항상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머니 보이지 않는 데서 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누나가 이제 또 인생의 굴곡점을 만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제 누나가 이제 교회로 가게 되는 참 놀라운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셨거든요. 이제 배우자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교회에 또 많은 기여를 하고 본인 어떤 인생에서 또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또 미래에 좋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해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매 맺는 그 뜻깊은 삶을 살기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누나와 제 어머니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또 북녘땅에 이제 또 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 북녘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 동포들이 또 자유의 세계로 또 풍요로운 세계로 또 오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 가족 구원과 북녘 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김동철 집사님. 극동방송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는 마음을 전합니다.
0: 복음만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좋은 또 찬송과 음악을 전해주시는 이런 방송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방황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고 진숙하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이 또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십시일반의 그런 자세로서 좀 극동방송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김동철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

0: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 숲학교 권호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0: 7월 연합마중물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아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어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4차 청년대학생 지저싸미를 진행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길튼교회 최성렬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t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